0: 자, 오늘 오프닝 이야기와 맞는 선곡 같아요. 주인공 선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5690님이 자아가 크다고요? 다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그 모든 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니 좀 피곤하긴 하네요. 몇 가지는 내려놔 볼게요. 근데 사실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 거는 제가 90년대 중반 한 6, 7년? 96, 7년에 일본에 갔을 때 먼저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편리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저도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 전체가 그게 높아서 최빈국에서 지금 이런 강대국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힘이 그 원천이 되는 힘이니까 무작정 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주인공 하기 때문에 내가 되려 피곤하다면 그런 건 내려놔야겠죠. 저도 택시 기사님 사진 꼭 눌러보는데 아니 그거는 사실 번호판 그죠? 번호판보다 저분이 맞나? 뭐 이런 개념으로 네 4257님 근데 저만 그래요? 저 택시 부를 때 꼭 골목 같은 데서 부르면 맞은편에 있다가 나 못 찾고 그냥 가셨다고 문자 오고 막 비 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러고 막 1,000원인가 2,000원 또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대답 안 했다고. 예. 주인공이어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고에서 당신만 없습니다. 그러면 다 산대요. 너만 없다. 진짜 그런 카피 있지 않았어요? 당신만 없습니다. 나만 없다고? 이씨, 안 되지. 그런. 네. 나만 없으면 어때?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41님의 사연이었고. 자, 오늘은 네,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 이완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 또 어느 시절로 우리를 소환해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음주후엔 팀앱 대리, 백조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참 묘한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Under Pressure, Queen과 David Bowie의 콜라보레이션. 0945님이 대표 신청자로. 이때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퀸 앨범이 새로 나왔는데 핫 스페이스라고. 그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퀸이 뭔가 그 오페라 느낌의 팝을 하다가 여기서 좀 변했다. 뭐 그래서 약간 안 좋은 평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명곡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 타이틀곡이 아무튼 좀 낯설긴 했어요. 약간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진짜 창피해지는데 진짜 공구사원님이 하신 얘기예요? 얼핏 그치 뭐 1초 정도 느낌이 0.5초 정도 느낌이 아무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제가 데이빗 보이를 보다가 보이 젊은 시절 얼굴에 상디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라고. 제가 태어나서 딱 세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어느 각도냐에 따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세기의 어떤 조각상 같은 분. 김지원님, 아 선곡이 습한 공기를 뚫고 에어컨이 시원한 사무실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입성하셨나요? 김진선님도 너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저 2169님이 제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 불러놓고 얼굴 사진도 보신다고요? 아 이거 프사 다시 찍어 올려야겠어요. 그냥 올리라길래 아무거나 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그걸 모르셨어요? 거기 하면 그 기사님들 얼굴 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사진을 터치하면 이 기사님 인상을 딱 볼 수 있죠. 네, 무표정. 근데 뭐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증명사진 다 무표정이지 뭐. 웃고 찍으면 오히려 야 너무 좋은 일 있냐?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뭐 프로필 사진 좀 웃으면서 찍죠. 예. 자, 오늘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사연 감사하고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60대 나홀로 여행객입니다. 일기예보가 오락가락이라

반응을 못하겠어요, 날씨를. 무튼 고속도로 직전에 신호 걸려서 문자 보내봅니다. 1165님도 직접 운전하시면서 가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정말 여유 있는 시간. 뭐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오는데 비가 오다 말다 계속 그렇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9406님이 신청하신 오아시스의 원더월 준비했거든요. 제가 잉글랜드 팬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 이길 때마다 이 노래를 떼창하는 게 너무 근사하던데요 라고. 자, 9406님 한번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오아시스입니다. 원더월.

오아시스의 원더월이었습니다. 부산 혼자 여행 가시는 사연을 듣고 부산에서 여향님께서 비 안 와요. 어여 오세요. 부산은 해가 쨍쨍합니다. 근데 많이 더워요. 3456님 이렇게 다 알뜰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상암 하늘은 어젠지 오늘인지 예 그냥 옅은 먹색의 하늘에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희연 씨 그 원래는 못이라는 밴드 인디 쪽에서는 거의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거의 리더시죠. 너무나 이색적으로 현진영 씨의 히트곡 슬픈 마네킹을 2012년에 리메이크 했었는데요. 자, 이희연 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슬픈 마네킹.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청년 문화 예술 패스는요 2006 2007년생 청년들에게 문화지원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지원금을 한 번도 안 쓴 이용자는 이달 말 7월 31일까지 최소 한 번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답니다.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금액의 일부를 기간 내에 사용하면 남은 지원금은 연말까지 이어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자, 열흘도 안 남은 것 같은데 2006, 7년생 여러분들 뭐 요즘 같은 날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혜택도 알뜰히 챙기면 좋겠죠?

자, 여름을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신 아침 가족들 잘 들어봐 주세요. 국립공원공단이 더위를 잊게 해줄 지질 명소 6곳을 추천했는데 강원 고생대의 화암동굴과 경북 의성의 빙계 계곡, 여기는 시원한 풍경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전북 진안 무주의 운이람과 반이람, 경주 양남의 주상절리, 여긴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또 서해 백령도 대청도의 콩돌 해안과 제주도 만장굴에서는 아주 독특한 지질 환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진짜 동굴 딱 들어가면 한여름에도 선혈함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다니까 이번 여름 휴가지로 한번 참고해서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주도로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 주세요. 바다에서 이 소라 같은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죠.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소라를 주웠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름에 소라 금어기가 있는데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때가 산란기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로 지정이 되어 있대요. 이 기간 동안엔 단순한 체험이나 뭐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소라를 잡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소라는 지역 생태계와 어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자원인 만큼 보호가 필요하고 또 제주 바다를 방문하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립니다. 소라 껍데기는 아주 예전부터 이것을 잡는 데 활용되어 왔대요. 문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어두운 공간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소라 껍데기를 산란 장소로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걸로 그러니까 유인을 하는 건데 보통 볶음, 네, 매운 고추장을 볶으면 아주 맛있어요. 배고픈데 처음 알았는데 아주 신선한 얘는요 금빛 원형의 테두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금태 문어라고도 불린대요. 처음 알았어요. 자, 세 글자의 이 어류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곡은 Come True라는 곡인데요. 제레미 주커의 목소리입니다.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0: Can you come through?
1: Yes, baby. How's doing, baby?
2: 자,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였습니다. 정답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요.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5201님입니다. 주꾸미요. 얘를 쭈라고 쌍 지으신가요? 아니면

지으신지. 쭈꾸미 왠지 표준어는 그냥 지으실 것 같은데. 네. 쭈꾸미 매운 볶음을 마요네즈에 푹 찍어서 날치알이랑 깻잎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죠. 아 당장 용두동 가고 싶어요. 그냥 거봐 주가 맞대요. 지읒 하나. 근데 우리는 쭈꾸라고 뭔가 더 정감 있고. 자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은 3895님 어제 제가 숯불 쭈꾸미를 먹고 왔는데 먹어도 또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야 진짜.

그 진짜 날치알로 옆에 이거 뭐야 이걸 뭐라 그러지 주먹밥도 만들셨고 아 숯불에 구우면 안 맛있는 게 거의 없는데 쭈꾸미 이태림님 제가 임신했을 때 쭈꾸미 볶음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매워서 안 된다고 서러웠어요 아이 그쵸 그거 좀 너무 자극적이죠 그래도 잘 참아내고요 아이 낳고 폭풍 흡입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아, 전 갑자기 또 매운 낙지 볶음이 먹고 싶은데요. 무교동. 아, 정말. 먹고 나면 항상 뒤탈이 나는 것 같긴 한데. 1515님, 7702님, 오윤주님. 네. 소소하지만 저희 스킨케어 세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아셨대요? 저도 어제 나온 거를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 제가 그 2개월의 김예림 씨 요즘에는 활동명을 림킴으로 활동하잖아요. 림킴 씨 쪽에서 갑자기 듀엣 제안이 와서 데모를 듣다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림킴 씨와 함께 노래를 했는데 Through the Glow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노래가 요즘 노래 같지 않고 뭔가 한 5, 60년대 흑인 음악의 느낌도 있고 예사롭지 않았는데 자, 뭐 결과를 떠나서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요청해줘서 반가웠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예, 빠르면 월요일쯤에 우리 림킴 씨 스튜디오에 모셔서 왜 윤상이어야 했는지 사실은 아직 일면식이 없거든요 노래도 따로따로 불렀고 자 따로 불렀지만 서로 어느 정도 감성이 통했는지 직접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대표 신청자는 5069님으로 하고 네 림킴 피처링 윤상 Through the Glow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였습니다. 올해 그래미 신인상을 탔죠? 앞서 들으신 곡이 이제 림캠과 윤상의 Through the Glow라는 어제 발표된 신곡이었습니다. 듣자마자 이 노래는 윤상이 불렀어야 한다 싶었는데요? 라고 정우가님, 아, 감사합니다. 뭔가 올드한 스타일의 흑인 음악과 시티팝의 하이브리드 같아요. 라고 송신우님, 저도 처음 느낌이 그랬고, 어우, 상디 아직 전성기네요. 라고 이거 듣고 2620님, 감사합니다. 소년 같아요. 아이, 칭찬 감옥에 빠져가지고 이제 익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왜 윤상이었나,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림킴을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아침 3, 4부 초대해서 보이는 라디오 미니도 켜서 그렇게 초대석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딸아이의 엄마 1분만 더 자고 1분만, 그놈의 1분 타령 때문에 버스 놓치고 오늘 택시 타고 갑니다. 아, 이어폰으로 상대 목소리 들으면서 화를 시키고 있네요. 어우, 부글부글. 2575님, 뭐 그런 날도 있어야. 아유,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에 한 페이지. 5701님은 창고 정리한다고 일찍 출근해서 한 판 정리하고 믹스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어요. 집에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회사만 나오면 믹스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어요.

0: 커피가 생각날까요? 그게 이제 루틴이 돼버린 거죠. 저도 가끔씩 한 봉 타먹을 때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2: 저기 아까 딸아이의 1분만 타령 때문에 버스 놓치고 택시를 타셨다는 사연을 들으시고 5220님이 뭐 그걸 가지고 하시면서, 저는 대전서 강릉 오는 버스를 놓쳐가지고 서울로 갔다는 딸을 서울로 강릉에서 데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 예 대전서 강릉 오는 버스를 놓치면 서울로 가는구나. 몰랐어요. 자, 2부 끝곡은요. 빌리 아이리쉬의
3: 아니요 고양이.
2: 아 여기 고양이 이걸로 바꿨어요. 네. 백진화님이 듣고 싶어하신 선우정화 그리고 아이유가 함께 노래한 고양이 고양이. 빌리 아이리쉬 미안해요. 다음번에 틀어줄게요. 자, 고양이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0: 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어제 저희가 끝곡으로 그 유명한 뮤지컬 영화 Singing in the Rain 그 영화의 네, 주제곡을 진 켈리의 곡으로 들려드렸잖아요. 그 노래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뭐 나이는 진 켈리님보다 이분이 조금 더 많아요. 1899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초창기 이제 영화 산업이 막 발달할 때 영화계를 주름잡던 그런 대배우이시자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잘 춤을 잘 추는 그런 남자 배우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뭔가 향유하던 시절의 분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 출신 밴드 샤카탁이라는 팀이 있어요. 네, 빌 샤프라는 건반 연주자가 만든 그런 팀인데요. 이 팀의 노래 중에 바로 Dance Like Fred Astaire라는 곡이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몇 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MBC 라이브러리에 이게 예전 곡이라 그런지 이게 디지털로 컨버팅이 안 돼 있어서 아마 그러면 근 한 20년 사이에 저희 오늘 아침에서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샤카타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Dance Like Fred Astaire.

0: 장현님이 네, 목소리도 그렇고 연주도 너무 좋아요라고. 그죠? 이거 멜로디 반복될 때 사이사이에 이제 건반 프레이즈들이 계속 비슷한 듯 다르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사실 이 팀의 노래 중에 최고 히트곡인 나이트버드라는 곡을 제가 고3 때 심야 방송 버스 타고 가다가 이거 뭐지? 근데 DJ가 노래 제목을 얘기 안 해줘가지고 한참을 찾았는데요. 결국 이제 샤카타이라는 팀인 걸 알고 다른 곡들도 얼마나 좋길래라고 하다가 만난 곡이 바로 Dance Like Fred Astaire였거든요. 이 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향수를 자극하는 하지만 댄서블한 네, 그런 팀이고 국내에도 사실 많은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씨가 노래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뒤에서 흥얼흥얼 하셨다고 자 볼캡을 쓰고 등장하셨는데요. 아 그나저나 오늘 이 저기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초성 힌트 드린 곡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앞에 이응 니은 기억 그리고 미음 리을 티귿 있잖아요. 여기서 이응 니은 기억은 우리말이고요. 미음 리을 티귿은 이건 영어 단어입니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 예. 뭐 일단 이 노래를 알아야 되는데 예, 다 아실 만한 곡이고요. 단톡방이나 네, 단체 문자방 이런 데다 한번 이 노래 뭘까 하고 초성 올려보시면 누군가는 대답을 줄 겁니다. 자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10분께 요거트 세트 준비하고 한 분께는 티읕 네, 티읕 세트 녹용 홍삼 스틱 과 고체 탈취제 마스크팩 세트 네, 티읕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원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하버의 가마치 통닭 브람스 안마의자와 오늘 아침 3, 4부 꾸며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0: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효소에 대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가볍게 즐겨보는 라떼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서 불국사 앞에 유스 호스텔에서 한 방에 한 7~8명 떼지어서 잡았다.
1: 아, 그럼요.
0: 오, 경주로 갔어요?
1: 경주 확실히 갔어요.
0: 아, 진짜?
1: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앨범을 뒤지다가 경주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0: 사실 4학년 때인지는 기억 안 나요.
1: 고1 때, 고1 때.
0: 1 때 가요?
1: 네.
0: 나는 고2 때, 3때 갔나?
1: 고3 때요?
0: 고2 때 갔나 보다.
1: 네, 고3 때는 보통 수학여행 못 가죠. 입시 때문에.
0: 맞다.
1: 그렇죠.
0: 아, 역시 옛날 사람이라 헷갈려. 자, 두 번째. 그 저기 수학여행 가면은
1: 네.
0: 거기에 인두로 이렇게 나무에다가 지진 그림.
1: 맞아.
0: 그 부모님 선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나무 주걱이나 조롱박 산 적 있다.
1: 있어요, 있어요.
0: 어, 샀구나.
1: 예, 진짜 그 생각해보면 지금도 팔려나?
0: 지금 있을 것 같은데.
1: 예. 예. 그게 뭐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샀을까요?
0: 아니 뭐 신기하죠. 인두로 글씨가 예쁘게 되면.
1: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0: 맞아요.
1: 예.
0: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 수학여행 갔다 오면은 그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거.
1: 네.
0: 그거 보면은. 담임쌤이 일단 어디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밑에 사고 싶은 사람 이름 적으라고 해놓잖아요.
1: 네, 네.
0: 그걸 내가 눈 감고 있는데 그 사진 살까 말까 망설인 적 있다.
1: 저 눈은 감은 적은 없지만
0: 진짜
1: 대체로 샀던 것 같아요. 단체 사진은.
0: 그랬구나.
1: 추억이니까.
0: 저는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때
1: 네.
0: 단체 사진 때는 항상
1: 네.
0: 정면을 안 봤습니다.
1: 와... 어디 봐요 그럼?
0: 항상 옆을 보고.
1: 아.
0: 그래서 후회돼.
1: 아, 후회는 되세요?
0: 아니, 똑바로 찍은 게 한 개도 없고.
1: 왜요?
0: 몰라.
1: 그 불만이 많으셨나?
0: 반항.
1: 귀여워.
0: 진짜 되게 유치한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1: 와, 무표정. 표정도 무표정이고. 항상 화나 있고.
0: 화난 척 하는 거지. 화나게 뭐.
1: 이건 항상 주름 지어가지고 얘가.
0: 근데
1: 그 학생이 막.
0: 아니 안 찍고 싶어도 안 찍으면 네. 혼나요.
1: 그쵸.
0: 선생님들이.
1: 혼나죠.
0: 그러니까.
1: 근데 그때 옛날에 진짜로 사진 현상을 해야 되니까.
0: 맞아.
1: 뭐 학생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그렇고.
0: 맞아.
1: 큰 이렇게 종이에다가 사진 할 일이 하나씩 붙여가지고 거기 밑에다
0: 밑에 자기 이름,
1: 이름 쓰고.
0: 그래야지 이제 그 사진을 몇 장을 뽑을지.
1: 네.
0: 아니 지금 MZ들이 들을 때는 참 이 아저씨들 뭔 소리 하나 할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그때 한 장에 또 몇

0: 병원씩 받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럼요. 돈도 많이 내야 되고
1: 이게 일단 뭐 지금이야 취미로 필름 카메라를 새롭게 뭐 이렇게 자신의 멋템으로 쓰실 수 있지만 네. 진짜 이 카메라라는 게 폰 안으로 라디오도 폰으로 들어왔지 카메라도 들어왔지 TV도 들어왔지
0: 맞아
1: 다 들어와서 컴퓨터도 들어왔고 이제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될 줄 진짜 누가 알았을까
0: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로
1: 그 시절에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드립니다 정경태님도 효자손사 때요
0: 아 효자손도 있었어요 맞아요.
1: 맞아요 이거는 뭐 저는 근데 불국사를 아직까지 서울촌 사람으로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럼 불국사 안에 들어가 봤어요?
0: 불국사 안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1: 그 석굴암 봤는지 기억도 안 나?
0: 석굴암! 오 석굴암 기억나요
1: 봤어?
0: 왜 이렇게 씩씩해요 여기 말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되게 좁은 길을 올라가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작다
1: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진으로 볼 때는 네. 되게 큰 막 그런 동굴일 줄 알았는데 네. 다녀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아담했다 뭐
0: 네네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그렇구나
0: 근데 좀 약간 무섭다라는 느낌도 저는 솔직히 좀 받았고
1: 어두워서?
0: 저는 약간 그런 사찰이나 절이라고 하나요?
1: 절
0: 가면 약간 좀 무서워요 뭔가 왠지 모르겠어요
1: 그 4대 천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런가?
1: 앞에 막
0: 그 무서운 사람 칼 들고 사람은 아니지.
1: 네. 눈알 빠질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긴 분들.
0: 입구에.
1: 오. 저도 솔직히 좀 쫄려요.
0: 좀 오싹해요 거기.
1: 예. 저는 아 2059님도 설악산 갔다고. 저도 설악산에 갔는데.
0: 아.
1: 이때가 제가 하던 학교 밴드의 네.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어서서 아. 저는 수학여행을 간 게 아니라. 공연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쓰는 베이스 앰프 그 다트 앰프 있죠.
0: 네.
1: 개무겁거든.
0: 그렇죠.
1: 와 그거를 어떻게 들고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0: 설악산에요?
1: 설악산까지. 베이스 기타 들고. 야.
0: 와 너무 힘들었겠는데.
1: 그래서 아이들은 설악산 올라갈 때.
0: 네.
1: 저희 밴드들은 밑에서 그 앰프 설치하고 예, 막 그렇게 잭 꽂고 시스템 만들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옆에 보고 딴 데 보지. 나만 이렇게 힘드냐 말하면서. 그러니까.
1: 아 옷구슬에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를 각인하신.
0: 옷구슬이요?
1: 그러니까 강현진님.
0: 야 이거 좀 나가겠는데 옷구슬이면
1: 일단 옥이니까
0: 네. 네.
1: 와 제주도로 갔던 돌하르방 샀다는 2095님 이게 그럼 남쪽에 사는 분들은 제주도로 갈만한데
0: 네.
1: 서울에서는 거의 제주도로 수학여행은 안 갔던 것 같아요
0: 어지간히 좋은 학교 아니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1: 일단 그쵸 배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0: 네. 근데 약간 갑자기 불현듯 친 생각 중에 그 아까 그 인도로 지진 그 나무 여러 제품 중에 사랑의 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0: 예.
1: 그땐 대놓고 애들 때려도 되던 시기라서
0: 그 선생님이 그걸 사셨던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1: 아니 진짜 그 칠판 옆에 붙어 있는 회초리
0: 예.
1: 회초리보다 두꺼운 지휘봉보다 두꺼운
0: 예.
1: 거기에 그 사랑의 매라고 써있었던 건 기억나요
0: 맞아요 그거를 보통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서체로 예쁘게 써놓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근데 이거를 인두로 지진 어떤 저 선생님 저걸 왜 사나 약간
1: 근데
0: 네.
1: 그것도 이제 어릴 때 얘기지
0: 네.
1: 고등학교쯤 되면
0: 네.
1: 그냥 싸다구가 날라오지 선생님들이
0: 아
1: 그런 뭐 그런 도구로 때리지도 않아
0: 그러니까 도구로 때리면 약간 그래도 교육의 느낌이 드는데 아 이런 얘기를 또 방송에서 하기가 좀
1: 그냥 그 야만의 시절이 있었죠
0: 예, 주저하게 되네요
1: 예.
0: 그때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 옛날 말이고요
0: 네네
1: 자 저 3612님이 제가 네. 선물로 효자손을 사갔는데요
0: 네.
1: 그걸로 두들겨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효자손이라고 매직으로 썼던 기억이 나요.
0: 굳이 거기에 불자를 추가해서.
1: 그러니까 뭔가 안 그래도 뭔가 적당한 걸 찾던 아버님께서

0: 아, 여자 손이면 그래도
1: 그렇죠.
0: 아프진 않잖아요.
1: 손 바닥 말고 손 등도 맞아.
0: 손 가락도 맞습니다.
1: 진짜
0: 야만의 시대.
1: 아, 야만의 시대. 자, 근데 그나저나 원석 씨, 네. 저 오늘 사실 저희가 초대하면서도 네.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0: 왜요?
1: 공연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아, 내일 모레잖아요.
0: 내일 모레죠. 괜찮습니다.
1: 좀 이번 공연, 이번 서머 매드니스, 2026 서머 매드니스만의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0: 일단은 스탠딩 공연 위주예요.
1: 아이고 많이.
0: 좌석이 한 20%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스탠딩이에요.
1: 오.
0: 그래서 쉴 틈 없이 몰아칩니다.
1: 야. 그 저같이 나이든 관객 배려를 안 했네요.
0: 아,
1: 2시간 스탠딩.
0: 근데 하실 수 있어요.
1: 진짜?
0: 예. 네. 저도 뭐 적지 않은 나이긴 하지.
1: 그냥 자기 무대인데. 네. 자기 무대.
0: 근데 아무튼 근데 그 뭔가 스탠딩의 뭔가 좀 피로함이라든가 전혀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합주를 하면서 네. 한 5시간 서서 노래 해봤거든요.
1: 굳이 연습인데도 서서 했어요?
0: 저는 보통 닥치면 계속 서서 해요.
1: 야,
0: 왜냐면 저도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봐야 되니까.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1: 곡이 너무 좋아요.
0: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요.
1: 아니 앞에 오셨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0: 네.
1: 진짜 가끔 데이브레이크의 곡들만 쭉 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듣다 보면,
0: 네.
1: 새삼 귀해요.
0: 아,
1: 야 정말 아 이런 팀이. 시간이 지날수록 귀함이 느껴지는.
0: 아,
1: 어떻게 그냥 걸을 곡들이 없어요, 진짜.
0: 제가 약간 공연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감성이 좀 예민해지거든요.
1: 어.
0: 지금 눈물 날 뻔했어요.
1: 아니, 진짜 저는 아침부터. 진심이에요. 저는 진짜 뭐 TV에서 데이브레이크 라이브 보다가 갑자기 네. 또 새삼 감동해가지고 그럴 때 문자하고.
0: 맞아요.
1: 잘 봤다.
0: 감사합니다. 정말.
1: 자, 이번 서머 매드니스 아직까지는 티켓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0: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검색창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이죠, 네. 이틀.
0: 이틀이에요.
1: 네.
0: 아, 미칩니다, 진짜. 아, 나 어제 미친 줄 알았어요, 합주하다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아, 또 컨디션도 아주 좋아 보이시고.
0: 아, 좋습니다.
1: 자, 지난주에 저희가 94년 7월 셋째 주 5위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0: 6위까지 아니, 했습니다. 6위까지.
1: 진짜?
0: 이제 오늘 5위부터 해야 돼요.
1: 겨우 다섯 곡 소개한 거였어요?
0: 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1: 94년 7월 셋째 주에.
0: 네.
1: 다시 한번 그럼 10위부터
0: 네.
1: 5위, 6위까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0: 10위는요, 김태형의 혼자만의 사랑.
1: 종합병원.
0: 네, OST였고요. 9위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1: 할 수 있을 거야.
0: 아, 좋아요. 네. 8위 김정민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1: 이게 사실 데뷔곡이라 그랬죠?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7위는 최진영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1: 그대 품 안에.
0: 아, 이거 좋다. 이런 거 좋네. 6위는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마물쩍한 날에.
1: 아우, 높아. 마물쩍한 날에.
0: 맞아요.
1: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0: 그렇죠.
1: 자, 그러면 멜론 차트 파인더를 통해 알아본
0: 예.
1: 94년 7월 무려 29년 전 국내 종합 차트 5위입니다.
0: 5위는 아, 나오고 있네요.
1: 라이브예요?
0: 이렇게 시작하나 봐요. 그래. 이 노래가 룰라의 100일째 만남입니다.
1: 아, 이상해 씨.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크라잉 랩의 원조잖아요.
0: 맞죠, 맞죠, 그죠? 맞죠.
1: 아, 좀 이제 들어봐야 되겠다.
0: 예, 룰라 데뷔 앨범입니다.
1: 아, 진짜?
0: 네, 첫 정규 앨범.
1: 오, 네. 100일째 만남. 맞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시죠.
0: 네.

0: 야, 이게 참 다채롭네요.
1: 노래가 갑자기 가면을 싹 바꿔요.
0: 그러니까 앞에 이어지는 게 신기해. 띠기띠기띠기 하다가 갑자기 오늘 기념하려 자리를 마련했어.
1: 아니 뭐 힌트가 없어요 노래가.
0: 멜로디가
1: 중간에.
0: 또 슬퍼. 예. 100일 축하한대는데 왜 마이너야.
1: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되게 밝게 생 기억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0: 그러니까
1: 되게 좀 사나운 느낌이.
0: 그러니까 약간 생각 외로 약간 서글픈데요 약간. 야, 94년 5월에 루츠 오브 레게라는 1집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1: 네.
0: 이때 이분들의 인사말이 그랬대요. 느닷없이
1: 네.
0: 둘 셋 루츠 오브 레게라고 말을 하겠소. 지금의 아이돌식 인사말.
1: 와 되게 당당했네요.
0: 앞서갔어. 프로듀서 주사에서 전해들 좋게 말해서 참 특이하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랬답니다.
1: 기억에는 확실히 남겠네요.
0: PD 동작이죠 진짜.
1: 네. 아무튼 뭐 이 노래가 엄청 사랑을 받았죠 정말로. 근데 디디 디디 디디는 뭐가 무슨 의미일까요?
0: 의미보다
1: 그냥
0: 갑자기 또 여기서 이게 또 나오네.
1: 깜짝 놀래.
0: 또 이어진다.
1: 와 이거 변박자라고 봐야겠죠. 변박 템포가 확 바뀌네요 정말.
0: 그렇죠.
1: 네. 아 아 듣기만 해도 목이 아픕니다.
0: 그러니까 좀 더 좀 들어볼게요.
1: 네.

0: 이렇게 끝나네요.
1: 어, 이거를 어,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그 무슨
0: 아, 전화번호
1: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뭐 그런 뭐 있잖아요.
0: 네. 네. 근데 아니 그 생각보다 이게 한 곡에 네. 이런 두 가지 분위기가 네. 그거 있지 않아 저기 다비치 노래 중에
1: 빨리빨리
0: 어.
1: Give me a call baby baby
0: 베이비 베이비 앞에 발라드 같이 시작하다가
1: 네.
0: Give me a call 그거의 어떤 원조네.
1: 아 그래도 그 빨리빨리는 중간에 힌트가 좀 있잖아요. 아 이거 빨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0: 아 그런가?
1: 앞에 그 벌스의 마지막 이제 전환될 때 근데 이거 힌트가 없어요. 100일째 만나면 그냥 붙였어요 이렇게.
0: 붙는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1: 그걸 또 설득을 해내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룰라가
0: 10초 남았는데요.
1: 네.
0: 저희가 광고 듣고 네. 4위부터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MBC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678.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0: 프레스.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94년 7월 셋째 주 4위 곡이요.
4: 네.
3: 이 곡이었구나. 이게 94년이구나.
4: 아, 94년이죠. 소개해드릴까요?
3: 네.
4: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였습니다.
3: 2집. 아, 이게 중요해. 여기 들어야 돼.
5: 노란 병아리 알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3: 이 앞에 이런 내레이션이
4: 네. 진짜 그러니까요.
3: 당시 초등학교 때는 네. 정말 병아리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곧 다 철이 있는데 어떤 때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네. 그렇게 사과박스 같은 데다가 네. 갓 깨어난 병아리들을 쭉 담아가지고
4: 맞아요.
3: 완석 씨 동네에는 없었어요?
4: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키운 집이 있고 금방 또 세상을 떠나는 병아리도 있었고
3: 제가 중딱까지 키워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뭐 저희 부모님이 네. 먹이고 재웠겠지만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네. 쥐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4: 아
3: 걔는 그렇게 떠났어요.
4: 그렇군요. 네.
3: 근데 얄리는 아직 진짜 얘는 그 조그만 상자 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니까 네. 그냥 병아리로 태어나서 병아리로 떠나낸 거예요.
4: 그렇죠. 그 일찍 죽는 아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3: 대부분 90%는 네. 며칠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먹여도.
4: 그래서 이 노래가 뭔가 공감하신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의 어떤 추억들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떠나보낸 어떤 내 삶의 존재들에 대해서 추억하게 되기도 하고 좀 묘하게 마음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노래 들으면
3: 아니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네. 받아들여야 될 스토리일까 싶은데
4: 네.
3: 진짜로 그 한 인터뷰에서 신해철 씨가 네. 얄리의 죽음 때문에 네. 결국에 철학과까지 진학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어린 나이에 삶과 죽음의 어떤 그걸 마주한 결과라고 해야 되나?
4: 그러니까 철학의 근원 또 저는 또 신앙을 전공했으니까 그 다 죽음에 있습니다. 결국에.
3: 아 그래요?
4: 네. 결국 우리가 사유하게 되고 뭔가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3: 그렇죠.
4: 그런 것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서부터.
3: 메멘토 모리입니까?
4: 그건 모르겠네. 그게 뭐예요?
3: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4: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불행하다거나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하다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거기서부터 행복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겠죠. 나라라 병아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3: 그러니까 전 이 노래가 넥스트의 2집인데
4: 네.
3: 8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 그러니까 넥스트라는 밴드 이 그룹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했어요.
3: 이런 컨셉이 없었죠. 네. 락 밴드가.
4: 그러니까요. 처음에 넥스트의 출발은 약간 뉴웨이브 느낌도 좀 왔고,
3: 그쵸.
4: 유로 막 그런 느낌 났고.
3: 그렇죠. 도시인.
4: 네. 그러다가 2집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밴 락적인 요소들이 막 추가되고 그 다음부터 막 갑자기 멤버 교체되고 막 이래서 어마어마한 락 밴드가 됐죠.
3: 그렇죠.
4: 네.
3: 정말 신해철 혼자 보여주기에는 조금 뭐랄까.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멤버들을 통해서 네. 자기의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해낸 거죠. 네.
4: 근데 진짜로 그 당시에 락밴드가 잘 안 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3: 유일하게 이 팀은 스토리텔링이 확실했기 때문에 네. 곡들마다 뭐 인형의 기사라든지
4: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 밴드들이 탄생했지만 이 정도의 프론트맨의 카리스마와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진 팀은 없어요.
3: 당시 기사 제목이 재밌는데 네. 서태지 넥스트 인기 속 신승훈 변진섭 새음반 락 띵박질에 네. 발라드 개 섰거라.
4: 기사 제목이 정말요?
3: 당시에는 진짜 지금도 뭐뭐 하러 왔어요 뭐 네.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4: 네. 약간 콧물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네요. 개 섰거라.
3: 락 띵박질에 발라드. 그러니까 신승훈 변진섭 씨가 음반을 발표하면서 네. 서태지와 넥스트의 인기 개 섰거라.
4: 내 곤방 가리다.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라.
3: 그러니까. 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자, 4위까지 만나봤고요. 94년 7월 셋째 주입니다. 3위.
4: 3위는요.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
3: 야, 이 노래가 이때구나. 참고로 이 노래는 작사 작곡 모두 신하위의 신대철 씨입니다.
4: 아.
3: 모르셨죠?
4: 네.
3: 예.
4: 네. 그렇군요.
3: 그렇죠.
4: 아, 뭔가 그렇게 보니까 좀 있어요. 신대철 씨의 기운이 겨울비의 기운도 좀 있고.
3: 맞죠.
4: 네.
3: 아무튼 이 원곡이 따로 있는데요.
4: 아.
3: 그룹 자유라고.
4: 자유.
3: 프리덤이라는 팀이 있는데
4: 네.
3: 91년도에 발표를 했대요.
4: 아.
3: 근데 그게 너무 안 알려져가지고
4: 네.
3: 이 곡을 이제 박상민 씨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마치 신곡처럼 아. 이렇게 대히트를 한 것입니다.
4: 아, 그 자유라는 밴드가 신대철 씨가 소속해 있는 밴드였군요.
3: 그렇죠. 이제 신암이 말고
4: 네.
3: 그 대철 씨가 3인조로 만들었다가 당시에 참 거기 발라드 개 섰거라인데 이 팀에서 길을 잠시 잃으셨었는데
4: 개 섰거라
3: 네.
4: 록 발라드가 또 나와왔군요. 박상민의
3: 그러니까
4: 근데 이 노래도 진짜 요즘에도 많이 불려질 거예요. 노래방 그렇죠. 가면은
3: 아, 이미 이때 네.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주제곡을
4: 그쵸.
3: 박상민 씨가 너에게로 가는 길을
4: 네.
3: 불러서
4: 네.
3: 인기가 있었는데
4: 네.
3: 본인의 어떤 이름으로 이거 내 곡이야 라는 히트곡은 이 곡부터입니다.
4: 아, 그쵸.
3: 이
4: 노래는 아 진짜 불의 명곡입니다.
3: 이 곡이 그때 일요일 밤이라고
4: 네네
3: 그 이휘재 씨가 진행하던 코너 있어요.
4: 있죠. 결심했어 네. 이거 아닌가요?
3: 결심했어.
4: 네.
3: 거기에 이 노래가 BGM으로 나왔는데
4: 네.
3: 그 이후로 하루에 만 장씩 주문이 들어갔답니다.
4: BGM으로 나왔는데요?
3: 일요일 밤에가 정말 주말 예능을 호령하던 시절이 바로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초반부터 중반
4: 네.
3: 말까지 아무튼 MBC 예능이 그랬습니다.
4: 박상민 씨가 출연한 것도 아니고
3: 그렇죠.
4: BGM으로 노래가 깔렸는데 와, 일밤도 대단했고
3: 그러니까.
4: 이 노래도 대단하네요.
3: 그러니까요.
4: 살짝 들려도 오 이거 뭐야 이렇게 된
3: 역시
4: 거잖아요.
3: 역시 신대철 그리고 네. 박상민 씨의 솔로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아, 너무 좋습니다.
3: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좀 들어보겠습니다.
4: 네.

0: 이 익숙한 전주는 무엇일까요?
1: 2위 곡입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0: 아, 이게 94년이에요?
1: 그렇죠.
0: 오, 나는 이때 사실 일병 때라 잘 몰랐어요.
1: 아, 군대에 계셨군요.
0: 전역하고 아닌데 군 입대 전에도 투투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일병 때면 한 6개월 전이신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제가 93년도 12월 군번이니까. 어쨌든 정경태 씨의 말에 의하면,
1: 네,
0: 멀어져 간 사람아의 박상민 씨도,
1: 네,
0: 이때는 선글라스도 안 끼고,
1: 네,
0: 코스튬도 없었대요.
1: 아, 데뷔 때? 이게 보니까 멀어져 간 사람아가 2집 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1집 앨범 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봐요.
0: 아, 멀어져 간부터는 이제 썼구나.
1: 네. 그 1집 앨범 타이틀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0: 그러니까
1: 결국에 2집에 선글라스 끼면서 잘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0: 아니 뭐 룩의 완성을 해야,
1: 예,
0: 그 사실 그런 뮤지션들 많아요.
1: 그럼요.
0: 예, 자기 그 딱 무대에서의 안정감이 딱 느껴지면,
1: 예,
0: 그때부터는 진짜 팬들도
1: 맞습니다.
0: 예, 아, 각인되는 거죠.
1: 예.
0: 투투 여기 참 이거 진짜 뭐 거의 대박적인 히트를 기록했었고.
1: 근데 이게 보니까 스토리가 좀 있네요.
0: 왜요?
1: 이 노래가 보통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 A면 B면이 나눠져 있는 시대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수록곡 균형을 맞추려고 그냥 하나 그냥 쓱 집어넣었나 봐요.
0: 왜냐하면 테이프는,
1: 네,
0: 이게 같은 길이에
1: 그쵸.
0: 뒤집어야 되니까,
1: 네,
0: 만약에 A면이 지나치게 5분 이상 길다,
1: 네,
0: 그럼 뒤로 돌렸을 때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1: 나머.
0: 거의 뭐 한 비슷한 시간대로 나눴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1: 맞아.
0: CD가 등장하면서 그 룰이 깨졌죠.
1: 그렇죠.
0: LP만 해도 LP도 이제 거의 좀 비슷하게 이렇게 시간을 나눠야 됐었는데.
1: 그래서 그 쓱 넣었는데 소속사 사장이 이 노래 뜬다. 이 노래 뜰 거야.
0: 확신을 한 거예요.
1: 확신을 가지고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를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바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될 줄은.
0: 여기 이 멤버, 여자 멤버분 저기 갑자기 이름이 우리 작가님 헬프미
1: 그 눈 크신 분.
0: 네.
1: 아, 황혜영?
0: 황혜영 씨.
1: 아,
0: 그 무표정 춤 있잖아요.
1: 네.
0: 반쪽 할 때 그 귀여운 동작.
1: 네. 황혜영 씨 그때 멤버였는지 그냥 댄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0: 멤버였을걸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아무튼 소속사에서 당신은 나가면 말하지 말아라.
1: 아, 그래요?
0: 신비주의로 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아까 룰라.
1: 네.
0: 룰라도 그때는 체리나 씨가 멤버로 없을 때이고.
1: 맞죠. 네, 데뷔 때 체리나 없었죠.
0: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그들의 어떤 뭔가가 이렇게 완성되던 시기입니다.
1: 맞아요.
0: 네. 김지훈이라는 분이 이제 이 룰라, 투투의 어떻게 보면 리더인데,
1: 네,
0: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요.
1: 맞습니다. 또 이 노래는 8월에 결국 1위를 차지하고 또 가요 톱텐에서는 또 골든컵을
0: 5주를 했군요.
1: 네.
0: 자, 그러면 94년 7월 셋째 주 1위 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1위 곡이 이 곡이군요.
0: 이거 기억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더웠는데,
1: 네,

0: 어디선가 나른한 멜로디가 들려오는데 분명히 목소리는 낯설어.
1: 네.
0: 근데 이거 태원이 형 곡 같은데.
1: 이 묘한
0: 네. 묘한 게 있죠.
1: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0: 이 곡이 정말 대단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1: 맞습니다. 부활에 사랑할수록
0: 조금 들어볼까요?
1: 네.

0: 아, 기타 톤이 그 네. 94년 그 무더웠던 여름의 태양빛에 뭔가 이게 다 뭔가 슬로우가 걸린 것 같은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인데 이 TMI가 있어요.
1: 네.
0: 김태원 선배가 네. 이 곡을 만들어서 음반사에 갖고 갔더니
1: 네.
0: 나 여름인데 너무 루즈하다.
2: 그치, 너무 덥지. 어,
0: 퇴짜를 받은. 네, 근데 어쨌든 결국 대박이 나면서
1: 네.
0: 당신 뉴그랜저를
1: 차, 어, 자동차
0: 한 차로 구입하셨다는 캐시로.
2: 와우.
0: 컴온 베이비.
2: 좋겠다.
0: 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이 곡 지금 보컬 자체는
1: 네.
0: 김재기 씨의 보컬인데
1: 네, 네.
0: 이 곡이 발표되기 전에
1: 네.
0: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 무대 활동은 동생 재희 씨가
1: 네.
0: 활동을 했습니다.
1: 근데 목소리 둘이 비슷하세요.
0: 진짜 그분이. 비슷해요. 소름 네. 끼칠 만큼 비슷해요.
1: 네. 이게 그래서 정식 녹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
0: 네, 그런 식으로 했대요.
1: 그런 거였는데 결국 그 버전이 앨범에 나온 거죠.
0: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굳이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1: 네.
0: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해요.
1: 근데 저는 좀 이 오랜만에 들으면서 아까 멀어져간 사람아도 있었지만 네. 이 락 발라드인데 네. 사랑스러운 그 디스토션 기타의 그 강렬한 백킹이 보통 있잖아요.
0: 네.
1: 이 노래는 그게 없네요.
0: 그러네요.
1: 쫙 쫑쫑쫙 이런 게 없네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나른하고 뭐 묘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 솔로 때만 디스토션이 걸리고
1: 네.
0: 뒤에는 뭔가 계속 아르페지오네요.
1: 네, 아르페지오 멀리서 이렇게 뭐 기타 삐용 이렇게 라인이 좀 있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1: 네.
0: 아무튼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부활 3집에서 네. 사랑할수록이었습니다.
1: 네.
0: 자, 광고 듣고 당시 빌보드 1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 아, 좋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0: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이렇게 해서 94년
3: 7월 셋째 주. 예.
2: 그러면
3: 네.
2: 부활의 사랑할수록이 국내 1위를 할 때
3: 네.
2: 빌보드의 1위는 누구였나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를 작가님이 뽑아주셨는데
3: 네.
2: 원석 씨 여기서 기억나는 아티스트 몇 명이나 돼요?
3: 일단 존 세카다 기억나요. If you go, say goodbye.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2: 어, 진짜?
3: 예.
2: 난 이 노래는 모르겠고
3: 예.
2: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3: 엘튼 존.
2: 이게 저기죠? 나주평야 라이언 킹에 있는 노래잖아.
3: 근데
2: 나주평야는 상징적인 노래고 이 곡이 이제 그 곡의 어떻게 보면
3: 아~
2: 메인 테마.
3: 나주평야 네. 이거 말씀하신 거군요.
2: 할머니 지마와
3: 맞아요. 그거고.
2: 네,
3: 라이언 킹 OST.
2: 엘튼 존의 이 노래 아까 말씀하신 존 세카다가 10위.
3: 네.
2: 엘튼 존이 8위를 차지했고 알리아가 이때 요 이후에 갑자기 이분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3: 아, 그래요?
2: 맞아요. Back and Forth라는 노래가 6위를 차지했고 아, Ace of Base가
3: Don't Turn Around
2: 맞아요. 다 아네.
3: Ace of Base
2: 이게 5위야.
3: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진짜 스웨덴이
3: 네.
2: 괜히 이 팀이 아바의 후예들이 아닌 거죠.
3: 스웨덴 은근히 강국입니다.
2: 아, 팝의 최강국이죠. 네. 유럽 쪽에서는. 네.
3: 스웨디시 팝이라는 또 장르도 있고
2: 맞아요.
3: 네.
2: 그리고 자넷 잭슨이 3위를 차지했고요.
3: 네.
2: 1위가 이 노래입니다.
3: All for one. All for one. By the
2: moon and the stars. 하나를 위한 여신. 팀이라서 딱 4인조가 느껴지고요. 이 노래는 진짜 크게 히트했죠.
3: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핫백, 빌보드 핫백에서 11주 연속 1위를 했대요.
2: 와, 거의 저건데? 엔드 오브 더 로드.
3: 그쵸.
2: 이때는 중창단이 정말 90년대는
3: 네.
2: 특히 이런 유색인종이라고 이제 분류되던
3: 네.
2: 그런 팀들의 중창단이
3: 네.
2: 차트를 아주 씹어 먹었었습니다.
3: 그러네요.
2: 그나저나 네. 지금 거의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강원도 삼척이랑 강릉, 경북 청도, 김천, 안동, 봉화, 경주 지역에 잠시 후 11시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랍니다. 지금 상암 하늘은 계속 부등한데
3: 네.
2: 지금 이쪽 말씀드린 데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될 만큼 뜨거운 햇살이 그래. 내리쬐고 있다.
3: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2: 원석 씨.
3: 네.
2: 이틀 남았는데
3: 네.
2: 오늘도 식단도 제가 좀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3: 네.
2: 의상 피팅하러 가셔야 된다고 정말 이번 주말 공연 파이팅이고요.
3: 감사합니다.
2: 제가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3: 네.
2: 마음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네. 나타나도 놀라지 마시고 자, I swear 들으면서 원석 씨 놓아드리고요.
3: 네.
2: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 개봉을 앞두고 극장 상황이 안 좋으니 안전하게 OTT로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망하더라도 바다에 가서 망하자 하고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바람이 두려워서 안전한 항구에만 묶여있는 배는 배로서의 가치가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패가 두려워 미리 안전한 길을 찾기보다 깨지더라도 내 주관을 지키며 정면 승부를 겨뤄보는 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려 800km를 넘게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프로 선수들도 완주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경기래요. 그래서 중간에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체력을 조절해야 한다는데 1980년대 여기에 참가한 농부가 청바지와 장화를 신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엔 의외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잠을 자도 된다는 걸 몰라서 쉬지 않고 달렸다고 하네요. 때론 몰라서 더 용감해지고 또 몰라서 가능해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너무 많은 계산 끝에 머뭇거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갈 수 있게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듣고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멍하니 저 이 노래 듣다가 노래 끝났는지도 모를 뻔했어요. 네, 브런치 카페 오픈하겠습니다. 4287님께서 옛 어르신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다고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때로는 몰라서 용감해지고 또 몰라서 가능해지는 일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저도 몰라서 너무 잘 알아서 망설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몰라서 더 용감해질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소위 무식해서 용감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이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제 좌우명이 Just Do It이라는 이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땡의 슬로건이 Just Do It이거든요. 그냥 해라, 일단 해라,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거나 해야 될 거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해보면은 어떻게 뭐 배우게 되고 해내게 되고 또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요즘 여러분께서도 시작할까 말까 뭐 해야 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응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노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음악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세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요. 그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독립을 해서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채널명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화요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채널 구독자 수가 조금 적어가지고 검색해도 한참을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야 이렇게 제 채널을 찾으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고 검색만 하면 바로 위에 뜨더라고요.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3521님께서 실력 없는데 계속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고 그냥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잘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351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할게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351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이 있습니다. 포맨과 다비치가 함께 부른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부터 띄워드릴게요.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3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이어질 때에는 평소 익숙한 길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물에 잠긴 도로에선 맨홀 뚜껑이 수압으로 들리거나 열릴 수 있어서 보행 중에는 침수된 구간을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전 중에는 침수된 도로를 무리하게 통과하지 마시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기상특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장맛비 속에서는 서두르기보다 위험한 곳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노래는 포맨과 다비치가 함께 부른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곡이었는데요. 8685님께서 비 오는 목요일 잘 어울리는 노래 같다고 다비치 팬인데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셨네요. 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난방송까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샵 1133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너튜브에서 고정선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더우니까 성시경 노래로 귀호강 하고 싶으시대요. 안녕 나의 사랑 띄워드릴게요.

네,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잠시 후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의 찐 맛집들, 브런치 카페 애청자분들께서 전해주신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맛집들, 오늘만큼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당과 함께 이곳에 가면 또 맛집에 가더라도 정말 맛있는 메뉴를 잘 시켜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메뉴 추천까지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리얼 라임즈의 How Do I Live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브런치 카페 1부 끝곡으로 리안 라임즈의 How Do I Live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한 번쯤은 꼭 가봤으면 좋겠는 여러분의 강원도 찐 맛집들 문자 메시지 샵 1133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나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한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조지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저는 네마 소코너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자타공인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8554님 오늘 나연 아나의 맛집은 또 어딜까 귀 쫑긋하고 있으시다고. 네, 오늘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껴둔 강원도 찐맛집들 오늘 바르게 한번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주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하고 조용히 아껴두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가볼 맛집은요. 원주에 있는 맛집입니다. 352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원주 무실동에 있는 이치땡 추천합니다. 이 돈카츠집인가 봐요. 돈카츠를 버터에 바르고 구워 먹는 곳인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고 잘 구울수록 입에서 고기가 녹는다고 추천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3521님의 맛집 한번 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볼게요. 알려주신 것처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돈카츠 맛집 이치땡 원주점입니다. 탄탄면과 카레도 파는 것 같아요. 우선 메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저도 경양식 돈가스도 좋아하고 약간 일본식 돈카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규카츠를 안심 채끝살 스테키 채끝살 뭐 스테키 동 규동 이런 덮밥류도 파네요. 카레도 팔고 우동도 팔고 그냥 일식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규카츠라는 게 돈가스를 직접 구워 먹는 거거든요. 앞에 작은 화로를 놔주시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포털사이트 블로거분들께서는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모유님께서는 버터에 구워 먹는 게 너무 맛있다고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후기도 궁금합니다. 네, 블로거분들 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무실동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건물 여러 개 단지가 있는데 그 즈음에 위치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당시에는 안심살이 품절이어서 남은 채끝살로 시키셨고요. 채끝살 규카츠, 채끝살 스테이크가 포함된 세트 메뉴 주문하셨대요. 또 감자 고로케, 가라아게, 새우튀김까지 주문하셨는데 음료는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으셨다 했고요. 또 흰쌀밥은 무한으로 제공이 돼서 부족한 탄수화물 잔뜩 채워가실 수 있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직원분께서 직접 작은 화로에 이렇게 돈까치를 구워 먹는 건데 규카츠를요. 불을 이렇게 직접 해주셔서 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고기의 양과 두께감도 좋았다. 혹시나 두껍거나 퍽퍽하거나 맛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하셨는데 겉바 속촉이 이런 맛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네, 3521님의 추천 맛집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규카츠 맛집입니다. 돈카츠 맛집이요. 이치땡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141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춘천에 위치한 오리날땡이라는 곳이에요. 진짜 요즘 여름에 무조건 먹으러 가야 되는 곳이라고 꼭꼭 가세요. 모든 음식 다 직접 하시고 농사도 직접 지으셔서 만드신 거라서 싱싱하고 맛 좋다 이렇게 1412님께서 춘천에 위치한 오리 날땡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리 구이집일까요? 뭐 삼계탕집일까요? 궁금한데 한번 제가 검색해볼게요. 오리 백숙집이네요. 능이 오리 백숙, 능이 닭 백숙도 팔고요. 한방 녹두 오리 백숙도 팔고요. 메뉴 한번 계속해.

대해서 살펴볼게요. 와 진짜 사진 보니까 너무 맛스럽게 생겼는데 오리 로스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주물럭도 있고 그냥 오리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만드시는 곳인 것 같아요. 한번 리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위치한 오리 백숙 맛집 오리 날땡이고요. 얼마 전에 초복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이틀 뒤면

오랜만에 몸보신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퇴골에 오리 먹으러 다녀왔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주차장도 아주 넓게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내도 쾌적한데 야외석도 있대요. 그래서 퇴골 이쪽 오리는요, 뭐니뭐니 해도 야외에서 먹는 게 제맛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더운데 이렇게 선풍기 바람 아래에서 그래도 그늘 아래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몸보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 한 마리, 뭐 2인 반마리도 있고요. 반마리 추가도 따로 있어서 뭐 두 분이서 가셔도 편하게 시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약하시면 닭백숙, 오리백숙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야채 무침도 굉장히 간이 좋고 파김치, 콩나물, 고추장아찌 이런 반찬류도 다 너무 맛있다는 후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오리 맛집 오리 날땡 전해드렸고요. 저는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817님의 신청곡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함께 하실게요.

0: 네, 0817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맛집 만나볼게요.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급한데 오늘 빠르게 한번 최대한 맛집 만나볼게요. 그리고 추첨 통해서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맛집은 고성에 있는 신비면땡이라는 곳입니다. 신비면땡. 여기 갈비탕이 되게 맛있대요. 그리고 추가로 냉면도 맛있어서 모든 분들이 가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요. 8554님 깨끗한 한정식집을 좋아하시는데 지난주 남편 환갑이어서 찾다가 발견한 깨끗하고 고급진 강릉에 있는 고궁 한정댁 소개하고 싶으시대요. 우선 남편분 환갑 생신 축하드립니다. 음식도 고급지고 이 한식인데 랍스터도 나온대요. 그리고 회무침에 생턴 튀김에 거기다가 갈비찜은 달지도 않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다고 음식 사진 먹느라 못 찍었다고 하셨네요. 다음에 혹시 또 가게 되시면 음식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침꼴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8554님의 맛집 강릉에 위치한 고궁 한정땡 소개해드렸고요. 4651님 강릉 맛집도 소개해드릴게요. 물회 맛집인가 봐요. 해미땡인데요. 해미땡 저도 들어봤어요. 물회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 것 같던데 물회를 시키면 보쌈도 나오고 부침개도 나오고 예전에는 죽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천에 사시는데 강릉 가면 항상 먹고 오는 물회 맛집이라고 물회 때문에 강릉 가끔 가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4652님의 맛집 물회 맛집 강릉에 위치한 해미땡도 소개해드렸고요. 0223님 최근에 속초에 오픈한 브런치 카페래요. 와, 우리 브런치 카페 카페직이니까 브런치 카페 꼭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0223님 최근에 오픈한 영랑호 카페땡입니다. 브런치 카페인데요. 영랑호 뷰 맛집이고요. 또 파니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시작하기 좋다고 이 파니니가 이렇게 납작하게 안에 막 치즈랑 요런저런 야채 같은 거 든 그런 브런치 메뉴 왔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랑호 뷰 맛집이자 파니니 맛집 영랑호 카페땡 소개해드렸습니다. 0224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맛집 오늘 많이 알려주셨는데 광고 듣고 와서 저는 추첨 통해서 당첨자분들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한

0: 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맛집도 많이 알아보고 신청해 주신 노래도 계속해서 들어봤는데요. 당첨자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꼽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랜덤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속초 맛집 알려주신 023님 그리고 물의 맛집 알려주신 4652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이 벌써 빠르게 흘러갔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코너 한 몇 주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내일은 최애탐구 생활이라는 코너로 원래는 그 한 일요일에 하던 코너인데 금요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혹은 한 명 혹은 한 팀 콕 집어가지고 그 가수의 노래만 이어서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아마 지난번에는 GOD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신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떤 가수를 제가 픽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더우니까 뭔가 댄스 음악 같은 거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효리의 10미닛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 또 목요일 점심입니다. 이름 그대로 큰 더위가 밀려와서 대서에는 염소뿔도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매서운 삼복더위를 단순히 아 괴롭다 빨리 지나가라 하며 버티기만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서에 더워야 풍년이 든다는 속담처럼 뜨겁고 강렬한 햇볕이 있어야만 벼와 곡식들이 속을 꽉 채우고 무르익는다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이 지독한 무더위도 실은 훗날 찾아올 풍요롭고 결실 가득한 가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셈입니다. 오늘 하루 푹푹 피어오르는 열기 때문에 지치고 좀 진이 빠지신다면요. 내가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단단해지는 중이구나 하고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한낮에 높은 습도는 살짝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빌 콘티, 가나 플라이 나우.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0: 2023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또 7월 23일 조금 전 오전 11시에 강원과 경북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에는 또 삼척산지, 또 강릉평지, 또 경북은 청도, 김천 남부, 안동 북부, 봉화평지, 경주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그래서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하시고요. 물을 또 충분히 드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자, 또 그리고 오늘 또 7월 23일 대서인 만큼 정말 대서에는 염소뿔도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올여름 막 뜨겁다 보다 지금 좀 장마철이기도 하고 거의 뭐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반복하는 올해인 것 같아서 되게 꿉꿉하다가 좀 더 맞는 단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조상님들은 이 삼복더위를 아우 괴로워 빨리 지나가라 라고만 생각하고 버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서에 또 더워야지 풍년이 든다 요 속담처럼 그냥 이 강렬한 햇빛도 나를 꽉 채우는 이 벼와 곡식들이 속을 꽉 채우는 시간이구나 라고 또 생각하고 이 무더위를 버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나를 벼라고 생각을 하고 곡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이런 더위 이런 것들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대서를 보내시는 건 어떤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1419번님 2시간도 또 질방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출첵 가장 먼저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7269번님께서도 후디 출첵합니다. 5박 6일에 강릉 속초에서의 여행 잘 보내고 서울로 가고 있답니다. 언제 오든 반겨주는 강원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5박 6일 꽤 길게 그래도 여름 휴가를 즐기셨네요. 또 해수욕도 하시고 그렇게 보내셨나요? 강릉과 속초. 또 그리고 2138번님 1박 2일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또 그리고 6살과 함께 6가족 속초로 여행 갑니다. 뜨거울까봐 걱정이었는데 야 사람 마음이 이제는 비가 오지 마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후 신나요. 야근 11시까지 했지만 이제는 신나게 놀 거예요 하시면서 사진과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1박 2일 속초 여행 그리고 6가족 와 정말 대박인데요. 예, 그 각 뭔가 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6살까지 다 이렇게 있네요. 너무나 북적이면서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은 그냥 명절 같은 느낌도 나겠는데요. 부럽습니다. 또 야근을 하셨지만 그래도 신나게 예, 다 즐기고 오시죠. 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여행 갈 때는 또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또 그리고 문자창도 열려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뭐 출석 체크,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좀 팝송을 준비를 했거든요. 빌 콘티의 가나 플라이 나우드가 또 오프닝 곡이었는데 지금도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샤샤 슬로완의 Thoughts 그리고 마이클 프랭크스의 Tiger In the Rain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마이클 프랭크스의 Tiger in the Rain 듣고 오셨습니다. 2138번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요. 속초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비가 온다고 하시면서 큰 아이에게 속초 여행 짜라고 해서 PPT 준비도 했죠. 장소 도착 잘 놀다 올게요 하시면서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PPT 준비까지 해야 되는군요. 2138번님의 그 아드님이 확실한 MBTI J이신가 본데요. 예, PPT까지 준비해서 여행 대박입니다. 예, 잘 놀다 오시고요. 또 그리고 0948번님께서도 출첵해 주시면서 여름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빙글에 웃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업무가 어수선하고 바쁘지만 후다닥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또 출첵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또 이렇게 그냥 월 말이 되면은 약간 좀 업무가 몰리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잖아요. 예, 또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올 시티 그리고 칼리 레이 잽슨이 함께한 곡인데요. 굿 타임 지금 들려드립니다.

올시티 칼리 레이 잽슨의 굿 타임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또 2부에서는 역시나 런치 퀴즈,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명반을 파헤쳐보는 시간, 또 안지민 리포터와 또 3부, 4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89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신청곡과 함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4651번님도 꼬맹이들 피아노 학원 가고 잠깐의 커피 타임이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한잔하고 있습니다. 한시간의 자유, 아유 좋아요 보내주셨는데, 근데 요런 그 중간에 딱 1시간에서 뭐 길게는 2시간 정도 자유, 그게 가장 꿀맛 아닌가요? 저도 그냥 하루 종일 쉬어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억에 남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1시간 혹은 30분 잠깐씩 쉬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 잘 쉬어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 감칠맛 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1시간 또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하시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 곡은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라는 곡입니다. 지금 살짝 흐르고 있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삼땡전자가 행사에서 첫 손을 보인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포츠,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하여 연내 출시를 예고한 첫 웨어러블 AI 기기인데요. 음성과 손짓, 시각 정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웨어러블 기기는 무엇일까요? 1번 마스크, 2번 팔찌, 3번 안경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얼리어답터 청취자분들께서는 요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스크, 2번 팔찌, 3번 안경.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너무도 노골적인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이루 피처링 데일라이트의 까만 땡땡. 예, 이 노래를 힌트송으로 준비했고요. 예, 제목에 오늘의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이루 피처링 데일라이트의 까만 땡땡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삼땡전자가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인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포츠,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해서 연내 출시를 예고한 첫 웨어러블 AI 기기인데요. 음성과 손짓,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웨어러블 기기는 무엇일까요? 1번 마스크, 2번 팔찌, 3번 안경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힌트송이 워낙에 좀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 곡 제목에 정답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쉽게 맞히고 계신데요. 그래도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거든요. 두 번째 힌트송은 김현철 씨의 노래로 들고 왔습니다. 거짓말도 보여요 라는 곡이고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착용한다면 다 시원하게 보이죠. 심지어 거짓말도 볼 수 있다.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533입니다.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안경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삼땡전자에서 행사에서 첫 손을 보인 제품이 있는데 바로 이 첫 웨어러블 AI 기기 이 안경을 또 선을 보였죠. 그래서 이 음성과 손짓,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는데요. 저도 그 사진과 약간의 좀 짧은 영상을 보니까 말을 안 하면은 그냥 일반 뿔테 안경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또 거기에서 설명을 보니까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 웨어러블 AI 이 안경의 시장을 거의 한 80% 정도가 그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무려 80%라고 합니다. 근데 삼땡전자가 도전장을 던진 셈이죠. 올해 또 이제 출시가 예고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또 기대를 안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리어답터 분들께서는 이런 거 있으면은 가장 먼저 사서 구매해서 좀 체험해 보시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선발대는 아니고요. 거의 후발대에 가깝죠. 최후발대에 가깝습니다. 다 상용화 됐을 때 그제서야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올해 좀 구매하시는 청취자가 계시다면은 후기도 들려주시고 예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2904번님께서 후디 출첵 늦었습니다. 정답은 안경. 오늘 늦은 이유는 차가 말썽이라서요. 저는 집에만 있는 걸로 후디 라디오만 듣는 걸로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또 이렇게 차가 말썽 피우면은 하루 스케줄 다 꼬이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 오전부터 고생하셨네요. 또 그리고 6430번님, 1419번님, 2018번님도 안경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4758번님께서는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 오늘부터 3주 반의 방학을 시작하는 시연공주 픽업하러 갑니다. 학원도 가고 미술 공모전 준비도 해야 하지만 다행히 월화에 휴가와 학원 방학이 맞아서 워터파크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3주 반 방학 시작이군요. 또 시연공주 뒤에 공주라고 붙이신 게 너무 귀여운데요. 워낙에 또 요즘에 방학인데도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방학 때도 쉬는 게 아닐 텐데 물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도 3주 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 그리고 4758번님, 1485번님, 2980번님께서도 안경 마치셨고요. 또 4983번님, 8304번님, 1978번님은 오늘 또 처음 보내주셨네요. 3번 안경. 또 1822번님께서는 비가 억수로 많이 옵니다. 잠시 주차하고 보내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제가 지금 방송 중에도 또 신기하게 지금은 또 볕이 들어오는데 한 15분 전만 해도 막 비가 무지하게

0: 내려서 어우 이제 쏟아지나 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쳤네요. 제가 있는 지역이 춘천 지역인데 이 비 내리는 날이 거의 지금 매일 이렇다 보니까 그 미끄러운 도로는 거의 빙판길과도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나 뭐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항상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그리고 7699번님, 7292번님, 8942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안경, 5205번님, 9714번님도 3번, 또 2470번님도 간만에 이천에서 문자 보냅니다. 오늘 이천, 오전에 햇살이 비치다가 잠깐 빗줄기가 내리다가 그친 상태네요. 정답은 3번. 또 그리고 8841번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셨고 3521번님께서는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 후디가 저번에 아재 개그 문제가 고갈돼 간다고 해서 문제를 보내드려요. 저는 아재 개그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문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 문제가 제가 조금 이제 동의하고 있다라고 한번 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저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정말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간간히 보내주세요. 예, 이번 주는 이거 어떠신가요? 하고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제가 킵해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8304번님 그리고 894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또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목요일 코너 명반 한 장을 정말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명반 도장 깨기. 또 안지멜 리포터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앨범을 들고 왔을지 제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요즘 같은 날씨에 좀 잘 어울리는 앨범인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또 만나보시죠. 2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신용재 씨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가 보여라는 곡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이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 선봉장이죠.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7월 23일 목요일, 정말 네. 눅눅한 목요일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1: 네, 어우. 네,
0: 들어올 때 밖에 추워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1: 저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0: 춥다고요. 7월 23일 대서에.
1: 네. 예. 오늘 제일 더운 날이라고 들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너무 춥네요.
0: 왜 그러지?
1: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0: 비가 와서 좀 막 기온이 좀 떨어졌나?
1: 네, 좀 비 맞고 이러면.
0: 아, 비를 좀 맞으셨어요?
1: 네, 좀 맞았어요.
0: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졌나 보다.
1: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오프닝 때 대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또 안지민 리포터가 춥다 춥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안지민 리포터가 또 7월 말을 맞아서 약간의 본인한테 좀 변화를 줬어요.
1: 맞아요. 염색을 새로 했습니다.
0: 와, 염색을. 보면은 그 헤어스타일 변화를 꽤 그 잦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데 기분 전환에 제일 빠른 거는 진짜 이 머리, 헤어스타일 머리. 바꾸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헤어스타일 바꾸면은 그게 또 한두 달은 그 관심사가 아예 거기로 가니까
1: 맞아요.
0: 초점이.
1: 네.
0: 한 연초에 붙였 썼죠?
1: 아, 맞아요. 붙임머리도 했다가
0: 그게 연초죠?
1: 네.
0: 연초에
1: 3월?
0: 장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단발로 갔다가 지금 이제 염색으로.
1: 맞습니다.
0: 다음 행선지는 어딘가요?
1: 아, 다음은 다시 이렇게 흑발.
0: 흑발로
1: 돌아갈까?
0: 흑장발?
1: 네. 흑장발.
0: 흑장발로.
1: 흑장발. 맞아요. 딱 흑장발.
0: 와. 하반기에 볼 수 있겠네요.
1: 볼 수 있을까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근데 또 붙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선택지는 이제 끝인가요?
1: 붙이는 거는 좀 제 두피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가발을 쓰고 붙이고 있으면 답답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패스.
0: 패스?
1: 네.
0: 아, 다음에는 뭐 그런 건 어떠신가요? 뭐 드레드나 그 힙합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렇게 땋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혹은 그 나는 자연인이다 윤택 씨 같은 스타일이나
1: 약간 그런 컬
0: 약간 힙하게 해서
1: 저는 생머리
0: 생머리로 생머리 단호하시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행선지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눅눅하고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 유식이 좀 어울리는 앨범을 들고 오셨거든요. 오늘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나요?
1: 맞아요. 오늘 한로로 씨의 자몽살구클럽 이라는 앨범 가져왔습니다.
0: 이 한로로 씨가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1: 핫하죠.
0: 핫하잖아요. 대서잖아요.
1: 대서죠, 완전히.
0: 이 자몽살구클럽이 앨범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긴 합니다만.
1: 어? 정말요?
0: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곡, 영영.
1: 네.
0: 이 노래만 저는 좀 무한반복했던 시기가 있긴 했어요. 한 2주 정도?
1: 그렇구나. 네.
0: 그래서 이 한로로 씨가 요즘에 핫해진 가수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1: 네.
0: 먼저 가수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1: 이 한로로 씨는 요즘 진짜 인디 음악계에서 가장 핫한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시적으로 풀어내는 가사와 또 마음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사로잡는 독특한 음색이 특징입니다.
0: 네, 정말 시적이다 라는 느낌이 강한데 한로로 씨가 일단 2000년생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2000년 11월 11일이면 막대과자 데이 때 태어나신 건데 선물 많이 받으셨겠다.
1: 생일 선물을 이제 과자로 받지 않았을까.
0: 남자분들이 또 막대과자 이렇게 주면서 생일 축하해 하면서 좀 고백할 여지가 많았던
1: 맞네요.
0: 그런 맞네요. 삶을 사셨겠는데요. 예, 2000년.
1: 부럽습니다.
0: 그러니까 부럽나요? 출생이시고 이 자몽살구클럽 앨범이 작년에 나왔군요.
1: 맞습니다. 그때 발표할 당시에는 만 24세였다고 해요.
0: 만 24세고 현재가 만 25세.
1: 네.
0: 한로로 씨는 활동명인데 본명은 성이 한 씨인가요?
1: 네, 한지수 씨라고 하더라고요.
0: 한지수.
1: 네. 그래서 이 한로로라는 활동명이 어떻게 탄생했냐 보면은 약창

0: 시절에 친구들이 이 지수 때문에 수학 기호인 지수와 로그를 연결해서 한로그로 불렀대요.
1: 아, 그 수학 기호의 지수.
0: 네네.
1: 뭐, 아, 그 수학을 제가 놓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히는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수하고
0: 로그.
1: 로그 오랜만이네요. 로그 연결해서 한 로그가 된
0: 네네.
1: 거예요.
0: 그래서 한로그, 한로그, 한로그 하다가 한로로까지
1: 어떻게 이렇게
0: 됐습니다.
1: 너무 억지 아닙니까?
0: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1: 한 로그.
0: 하다가 한로그, 한로그, 할로로, 할로로, 할로로, 할로로,
1: 할로로.
0: 할로로가
1: 할시로 가야겠는데, 그러면?
0: 할로로.
1: 할로로, 할로로. 아, 별명이 그래서 한로로가.
0: 네.
1: 와, 이 학창시절의 별명이 이렇게 활동명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안지밀 리포터는 학창시절 때 별명이 있었나요?
0: 저는
1: 활동명이에요, 지금? 예.
0: 활동명이 아니죠. 저는 딱히 막 별명은 없었고 그냥 지민이라서 짐니
1: 아, 짐니.
0: 이렇게 많이 불렸어요.
1: 지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의 거의 열 중에 아홉은
0: 짐니.
1: 짐니라고 부르시던데, 그죠?
0: 맞아요, 맞아요.
1: 짐니. 다른 별명 없었어요?
0: 다른 별명?
1: 네. 조금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런가요? 나의 그 밝혀주고 싶지
0: 근데
1: 않은
0: 그런
1: 과거?
0: 건 아니고
1: 네.
0: 안지만?
1: 안지만?
0: 이라고.
1: 야구선수요?
0: 네, 그래서
1: 아, 야구선수까지.
0: 네, 그래서 안지만이라고
1: 아,
0: 불렸어요.
1: 그건 보통 남자애들이
0: 네,
1: 불렸죠?
0: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저는 이름이 그 꽃보다 남자 때
0: 네.
1: 항상 지우 선배이기도 했고, 초등학교 더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 유치한 거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
0: 아, 그쵸,
1: 뭐
0: 그쵸.
1: 김지우개,
0: 아,
1: 뭐 이런
0: 지우개
1: 것도,
0: 좋다.
1: 이레이저, 김이레이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 닮았다고 해서 도비도 있었고,
0: 그거는
1: 예. 그리고, 그뭐 윌리스와 그루밋에
0: 네.
1: 그 사람 윌리스 닮았다고 한 친구도
0: 오,
1: 많았고, 전
0: 약간
1: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0: 닮은 꼴이 많았네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다좀 억울한 친구들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또 한로로 별명이 또 이렇게 활동명이 됐고, 국어국문학과 전공이시잖아요.
0: 맞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1: 와.
0: 원래 음악보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국문과를 전공했고 원래는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는데 이렇게 가수가
1: 와.
0: 됐습니다.
1: 그래서인지 이 한로로 씨의 노래가 빵 떴을 때
0: 네.
1: 가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을 먼저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0: 맞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처럼 그 인물, 사건, 시간의 흐름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 곡을 만들 때이 멜로디를 쓰기 전에 또 글을 먼저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0: 네, 근데 오늘 소개하는 이 앨범이
1: 예.
0: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1: 우와.
0: 책으로 먼저 소설이 완성되고
1: 우와.
0: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든 거거든요.
1: 우와.
0: 그래서 소설을 보고 이 노래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해요.
1: 소설이 있다고요?
0: 네.
1: 책이 있는 거예요?
0: 지금 그 책이 교땡문고
1: 네네네.
0: 상반기 이 종합 베스트셀러
1: 에?
0: 3위입니다.
1: 한로로 씨가 쓴 거예요?
0: 네, 자몽 살구 클럽이라는 책이 있어요.
1: 와,
0: 너무
1: 잠시만요.
0: 신기하죠?
1: 그러면 소설이 실제로 있고, 소설 책이.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노래가 나온 거라고요?
0: 맞아요. 그 소설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
0: 나왔습니다.
1: 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군요. 와, 한로 씨가 데뷔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입춘이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네요.
0: 네. 뭔가 이 한로로 씨 음악에는 청춘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1: 예.
0: 근데 이 청춘을 막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루지 않고 좀 외로움, 상실,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진짜 모두 청춘의 일부로 바라보면서 이 노래에는 괜찮다는 위로보다는 나도 그 마음 안다라는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1: 지금은 뭔가 이제 만 25세이기 때문에 청춘들이 들었을 때 같은 친구가 이렇게 좀 위로해 준 듯한 느낌이라면, 한로로 씨가 이제 30대,
0: 네.
1: 40대가 돼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은 또 느껴지는 바가 다를 것 같다?
0: 오,
1: 인생 선배가 돼서
0: 그렇겠네요.
1: 불러주는 느낌?
0: 언니가
1: 네.
0: 동생에게 해주는.
1: 그때가 전또 기대돼요.
0: 오,
1: 네.
0: 그러게요.
1: 어떤 또 스타일로 부르실까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데뷔 초기에는 또 400석 정도 되는 이 공연장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었는데,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서 수천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죠.
0: 맞아.

0: 그렇습니다.
1: 또 그리고 뭐 취미 자체가 영화, 뭐 소설, 시집을 또 즐겨 본다라고 하시네요.
0: 네, 근데 이 보통 작품들을 볼 때 결말이 딱 명확하게 닫혀 있지 않고 진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작품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한로로 씨의 노래 역시 모든 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좀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이 해석을 열어두는 그런 결말이 많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일단 첫 번째 노래를 지금 이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00 역시 들어봐야겠죠?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제목이 저는 0 플러스 0으로 해야 되는지 00으로 해야 되는지 좀 헷갈렸었던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네. 0 플러스 0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플러스 0.
0: 네.
1: 네. 곡 설명 좀 해주시죠.
0: 맞아요. 이 제목이 좀 신기하잖아요.
1: 예.
0: 근데 이 0이 좀 결핍하고 공허한 존재를 뜻하고 이 플러스는 서로의 만남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0이 나란히 놓이면 또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가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나도 함께라면 영원을 꿈꿀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제목을 00이라고 이렇게 언어 유의도 하면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할로루 씨가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가장 아끼는 가사다라고 또 소개한 게 있는데 어떤 가사죠 그게?
0: 이게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라는 후렴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난 널 버리지 않을 거니까 예. 너도 널 버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뭔가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 이게 그러면 약간 좀 연애 그런 가사가 아니구나.
0: 네, 아니에요.
1: 아니구나.
0: 뭔가 친구들끼리 네. 좀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 그럼 소설 속에서도 이 0 플러스 0에 대한 장면이 있겠네요.
0: 맞아요. 이게 소설 속에서는 각자 진짜 혼자 힘들게 버티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좀 같이 가자,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좀 힘을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1: 저는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0: 저도 이 네.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책이랑 연결되고 또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좀 슬픈 느낌이 들지만 따뜻한 곡인 또 0 플러스 0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로로의 0 플러스 0 듣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그 소설 속의 장면하고 이어서 저희가 한번 또 들어보니까 네. 또 다르게 들리네요.
1: 완전 다르게 들리죠. 네.
0: 뭔가 그 자기 자신을 놓칠 것 같은 좀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시기가. 네. 근데 그때 한번 다시 마인드를 좀 잘 잡자라는 느낌.
1: 맞아요.
0: 네. 크가 나오네요. 예. 이제 두 번째 곡은 저는 이제부터는 다 초면인 곡들이거든요.
1: 그래요?
0: 예,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셨을까요?
1: 두 번째 곡은 갈림길이라는 곡인데요. 예. 이 곡은 누구나 한 번쯤 이 꿈을 쫓을지 현실을 받아들일지 또 나를 위해서 살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순간을 이 갈림길이라는 곡으로 풀어낸 건데요. 책의 내용을 알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보현이가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 친구가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어린 동생도 책임져야 하고 또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가족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꿈과 이 책임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와, 이 소설 속에 보현이 그러니까 꿈이 있는데 영화감독이라는
1: 네.
0: 근데 정말 이 집안 상황이 그거를 그냥 온전히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보현이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 소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끝이 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소설에서는 전혀 어떻게 끝나는지 잘 네. 모르겠지만
0: 네.
1: 이 한로로 씨가 이 앨범을 만들 때 이게 한 인물의 이야기긴 해도 노래 듣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길 바랬다. 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 오히려 기쁘다. 이 갈림길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0: 네.
1: 우리 약간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0: 한로로 씨는 근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보컬, 그냥 가수 이런 단어로는 좀 담기가 힘든 느낌이네요. 창작자 느낌인데 완벽한.
1: 진짜 문학가 네. 같아요.
0: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영화 감독들이 보통은 인터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1: 맞아요. 진짜 네. 그 곡의 막 목소리, 막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설명보다
0: 그러니까요.
1: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훨씬 많아요.
0: 네, 관객이나 이렇게 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 갈림길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좀 어떤 게 구성이 돼 있나요?
1: 가사에는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잡초, 나무, 새벽 이런 단어들이 뭔가 그냥 단순하게 풍경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잡초는 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을 떠올리게 하고 나무는 또 누군가를 지켜줄 만큼 단단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이 노래 자체가 이 가사 자체가 이 갈림길을 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0: 좋습니다. 이런 잡초, 나무, 새벽 이런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로로의 갈림길 띄워드리고요. 저와 안지민 리포터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푸른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로로의 자몽살구클럽 앨범 만나보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게 지금 교땡문고 네.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라있는 책이 사실상 원작 같은 느낌이다.
8: 맞아요.
9: 라는 이야기가 저는 제일 놀라운데요.
8: 예. 이 한로로 씨가 약간 20분의 분량의 곡만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먼저 이 소설로 긴 이야기를 완성한 후에 인물들의 감정, 시간을 음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9: 그 소설 책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좀 두껍나요?

0: 분량 네. 적당하지 않을까요?
1: 적당한가요? 네. 한 100페이지 좀 넘는 정도인가요?
0: 페이지 속까지는 네.
1: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번 만져보거든요. 어느 정도 두껍나.
0: 예. 적당했던 것 같아요.
1: 적당하다? 네, 네. 적당한 두께의 책이라고 하고 실제로 아니 안지민 리포터가 이 앨범을 지금 명반 도장 깨기에 소개해야지라고 했던 게 서점 갔는데 이 책을 발견해서
0: 맞아요.
1: 그렇게 또 계기가 됐다면서요?
0: 네.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예? 어떤 베스트셀러가 있지? 하고 봤는데 이 한로로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죠.
1: 구매하셨나요?
0: 아직이요.
1: 왜요? 다른 책 그러면 구매하셨나요?
0: 미니책을 샀어요. 미니? 네. 들고
1: 다니면서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나 네. 그런 데서 네. 보시려고. 네. 요즘에는 근데 그 유행이 좀 빠르게 좀 소진된다라고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베스트셀러 면에서도 그렇대요.
0: 아, 그래요?
1: 주간 베스트셀러가 휙휙휙 바뀐대요. 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또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또 소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1: 왜 그랬을까요?
0: 요즘 좀 소설 읽는 게 네.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1: 안지민 리포터는 어떤 장르의 좀 책을 좋아하시나요? 뭐 자기계발서도 있고
0: 저는 에세이 네. 좋아해요.
1: 에세이?
0: 네. 예. 후디는요?
1: 저는요? 그 성공한 사람, 소위 그 사람들이 그 좀 규정해놓은 성공 네. 어떤 본인의 그 무대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네. 그런 경험담? 뭔가 약간 자서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책을 좀 좋아해요. 실화니까.
0: 에세이.
1: 예, 에세이. 네.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 이렇게 뭐 자서전 같은 느낌의 그런 에세이나 또 그리고 손흥정 감독.
0: 예.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1: 다 그쪽으로 가네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의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느꼈던 고난이나 커리어가 한번 꼬일 뻔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근데 우리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극복을 했지?
0: 맞아요.
1: 그런 데서 저는 좀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에요.
0: 교훈도 네, 좀
1: 교훈도 얻고. 예. 아,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면서 마음 다잡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자몽살구 클럽. 세 번째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0: 세 번째 곡은 시간을 달리네 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1: 시간을 달리네. 충격적인 게 0 플러스 0이 타이틀곡이 아니에요?
0: 맞아요. 이 곡이 타이틀곡인데요. 와우. 이게 뭔가 우리는 뭐 슬픔 속에 머물러 있어도 후회 속에 갇혀 있어도 결국 이 시간은 우리를 데리고 미래로 향한다 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힘든 과거가 있더라도 과거에 사무치지 말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종류의 좀 곡이 많네요. 확실히 자몽살구 클럽에
0: 맞아요. 네, 또 내 마지막 곡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1: 시간을 달리네. 과거를 그러면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가요?
0: 뭔가 과거에 후회되는 뭔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했을 때 과거로 가서 시간을 막 되돌려서 막 그거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시간을 달리네. 제목이 거의 뭐 곡의 핵심 주제인 것 같은
0: 맞아요,
1: 느낌이
0: 맞아요.
1: 들거든요. 그리고 곡 자체가 뭐 강한 사운드나 이런 느낌은 역시나 아니고 작은 사운드의 그 떨림, 네. 또 그리고 여백의미,
0: 맞습니다.
1: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역시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들은 두 곡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0: 맞아요. 근데 그런 곡들보다는 조금 더 신납니다.
1: 조금 더 신나요?
0: 네, 앞에 곡들보다는 네. 좀 더. 네,
1: 기대됩니다. 신나는 버전. 자, 노래를 바로 띄워드릴게요. 한로로가 부릅니다. 시간을 달리네.

0: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명반 도장 깨기 이제 마지막 노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몽살구클럽. 근데 이 자몽살구클럽의 앨범이 총 몇 곡으로 좀 이루어져 있나요? 아, 준비가 안 됐군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예, 네, 질문을 드려야겠네.
1: 이 곡들에 너무 빠져가지고
0: 네. 얼마나 빠지신
1: 네
0: 거예요?
1: 네 곡만 진짜 계속 들었거든요.
0: 네, 거의 뭐 국영수 공부하듯이 이 네 곡만 파신 느낌인데
1: 네.
0: 자, 그 네 번째 마지막 곡은 또 어떤 노래를 그러면 픽 해오셨을까요?
1: 마지막 곡은 내일에서 온 티켓입니다.
0: 내일에서 온 티켓. 오, 내일에서 온 티켓. 미래에서 뭐 그런 게 온 건가?
1: 맞아요. 뭔가 미래에서 현재 나에게 건네는 초대장인데 이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일이라고 해요.
0: 내일.
1: 뭔가 이 자몽살구클럽은 좀 책 전체가 오늘 하루를 좀 버티는 것조차 힘든 그런 존재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0: 네.
1: 그 속에서 이 내일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내일의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늘 하루를 버텨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0: 그러면 그 소설책에서도 결말은 좀 그래도 해피엔딩이겠네요.
1: 맞아요. 그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또 이 힘듦을 좀 이겨내고 내일

0: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건네는 말 한마디, 손 내미는 순간,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정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1: 내일에서 온 티켓. 이 자몽살구 클럽의 소설책도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곡들이 다 그래도 뭔가 위로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0: 맞아요. 다 위로고 좀 주인공들이 함께 이 힘듦을 이겨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 안지민 리포터는 이네곡 중에 가장 본인 취향인 곡은 뭐였어요?
0: 저는 00, 0
1: 00.
0: 플러스 0이요.
1: 아, 역시
0: 네.
1: 핫한 이유가 있구나. 저도 0 플러스 0이었거든요.
0: 그쵸?
1: 네, 저는 그 최근에 존박 씨가
0: 아,
1: 부르신 거를
0: 베를린에서
1: 베를린에서
0: 부르셨던데?
1: 그걸 봤는데 와, 저는 거기서 한번더 빠졌잖아요.
0: 맞아요.
1: 음원이 나왔으면 좋겠는.
0: 진짜 커버도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1: 영영. 또 그리고 존박 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리센느의 하트어택인가요? 그것도
0: 네네.
1: 최근에 하시고 조회수가 장난
0: 아,
1: 아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1: 네, 그것도 한번.
0: 요즘 그 곡도 좀 꽂혀 있어요.
1: 아, 리셋네.
0: 네.
1: 그
0: 너무.
1: 너튜브에 틀면은 리셋네요. 정말로.
0: 진짜 너무 귀여워요.
1: 그래요?
0: 네.
1: 아, 실제로 리셋네 팬이신가 봐요?
0: 보다 보니까 빠졌어요. 막
1: 오.
0: 전참시 나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찾아보다가.
1: 오, 빠지셨군요.
0: 네.
1: 자, 내일에서 온 티켓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래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나요? 그 이유가 명확한 당신, 우리와 함께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 무엇을 모르는 당신, 우리가 필요합니다. 가입을 원할 시 뒷면에 티켓을 받고 내일 오후 5시 음악실로 오세요.

0: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에릭남의 Good For You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4부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한로로 씨의 또 자몽살구클럽

0: 앨범을 만나봤습니다. 이 앨범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오, 이게 뭔가 다 좀 위로를 건네주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뭔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진짜 내일을 한 번 더 살아볼 작은 이유가 아닐까 싶었는데 할로로 씨도 이렇게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어서 책으로 노래로 이걸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0: 실제로 그 자녀분들이 이 자몽살구 클럽의 책을 구매를 해서 네. 집에다 뒀는데 부모님들이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표지가 너무 신세대스러워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책이어서 이런 책이 요즘에 인기구나 하고 보니까 노래도 있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맞아요.
0: 네, 저도 이 네 곡 중에서는 제 최애곡은 00 예, 오늘 또 네 곡을 들어봤는데요. 안젤 리포터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1: 오늘 또 비가 살짝 왔다 안 왔다 하고
0: 지금 볕이 쬐요.
1: 근데 또 2시부터는 이 천둥번개 마크가 떠 있네요.
0: 그러니까 아니
1: 무서워요?
0: 이게 약간 그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띵 바뀌고 나가면 뭐 완전 설산이고 띵 바뀌면 네. 사막이고 그 느낌 나요.
1: 어디로든 문?
0: 예. 네.
1: 그래서 집 가는 길이 조금 두렵네요.
0: 조심히 가시길
1: 네.
0: 바라면서 다음 주는 또 제가 휴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다다음 주에
1: 네,
0: 뵙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고 띄워드리고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한심해.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깡통.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협디 아십니까? 정확히는 협대가 맞는데요. 이거 알아듣는 분들은 최소 제 친구거나 아니면 형님 누나뻘이에요. 라떼어 협디, 표준어는 협대, 요즘 말로는 벨트의 역할은 자꾸 내려가는 바지를 추스르는 용도, 그리고 패션에 멋을 더하는 용도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딱 제 역할이랑 비슷해요. 자꾸 내려가는 눈꺼풀 바짝 올려주고 밋밋한 오후에 멋을 더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혁디 왔습니다. 졸음 바짝 붙잡아드릴게요. 7월 23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권혁수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의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권혁수입니다.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누나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고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463님, 혁디 오늘도 정주행합니다. 오늘 라이딩도 덕분에 텐션업 응원합니다. 이 궂은 날씨에 라이딩이라니요. 설마 자전거를 타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아이들 학원 왔다 갔다 할 시간이어서 예, 그런 라이딩이군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네, 조심히 운전하세요. 자, 3571님, 혁수님 잘생겼어요. 중2 아들 고열로 수행 맞고 집에서 같이 듣는데요. 아이고, 중2 아들. 아이고, 아프구나. 혁디 형 잘생겼다고 전해달래요. 고마워, 친구야. 어서 나으렴. 근데 또 친구들은 우리 같지 않게 금세 나을 거예요. 회복력이 다르더라고요. 네. 에어컨 조심해야 돼, 친구야.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한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싱어게인 63호 가수 이무진의 누구 없소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잘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무려 2주 전에 그쵸? 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스디 선배죠. 두대 스디 선배. 아 보고 싶은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곡을 왜 골랐냐고요? 영미 여기 없소. 여기는 혁수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영미 누나 대신해서 이번 주 2시 데이트 스페셜 DJ 혁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7030님 오늘 새벽에 오배송이 왔는데 애기들이 먹는 이유식이 왔어요. 그래서 문의 넣었는데 그냥 저희 가지래요. 우리 집엔 144개월 애기만 있는데요. 144개월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제가 먹을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선 영미 언니한테 주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영미 누나 둘째도 아직 이유식은 못 먹을 텐데요. 첫째는 이유식을 뗐을 거고요. 어떻게 주변 애기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나저나 또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아 마트 가기도 좀 귀찮고 배송을 더 자주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사면 추천이 하나 뜨고 어쩜 그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 계속 추천이 뜰까요? 소름 끼치게 우리 얘기를 정말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무섭네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유식이 예, 오배송이 왔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자 정태영님 아, 제 와이프가 인천의 한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강사님이 혁수님 어머님이시라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 강의를 하시거든요. 강사님께서 혁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신답니다. 와이프 말 듣고 신기해서 문자 보내요. 와 저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수강생의 남편분께서 저는 안 들어봤는데요. 예, 고급 뜨개질반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와이프분의 뜨개질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때 되면 거기에 맞는 뭐 니트 조끼나 그다음에 목도리 이렇게 막 이렇게 뜨개질 해서 주시는데 와 왠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직접 짜 주신 거라서. 잘 이렇게 막 아껴서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어머님의 그 정성이 묻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근데 뜨개질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막상 예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손으로는. 네, 똥손인가 봐요. 자, 그것도 재능이거든요. 자, 0692님 오랜만에 학교 앞 문방구 갔다가 학창시절에 100원, 200원 주고 엄청 많이 사먹었던 불량식품이 있길래 사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을걸요. 공 하나 더 붙으셨을걸요. 네, 자 손바닥 모양 사탕 먹고 혀가 파랗게 돼서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아 맞아요. 이런 사탕이 있었어요. 아 요즘에도 팔고 있는 거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이게 요즘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면 입구에 그런 예전에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색채가 있는 과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정확히 그 제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종된 게 많아가지고 아마 좀 오마주 했겠죠. 예. 아 근데 그 사탕 기억나요. 왜 그 맥주 맛 사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품 막 뽀록뽀록 올라오는 그래가지고 새바닥이 좀 아프기도 했었고요. 네 따갑기도 했었고요. 아 그리고 그 파란 거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입술에 일부러 묻히면서 먹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나 이거 먹었다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추억이 새록새록 저도 한번 들려야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들려가지고 추억 과자 한번 먹고 싶네요. 아 최형숙님 장사하는데 너무 한가해서 지루해했더니 한 손님께서 요 방송을 소개해 주시네요. 원래 안영민님이 진행하는 거라는데 혁수님이 진행하셔서 반갑네요. 오늘부터 장사하면서 항상 함께 할게요. 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미 누나가 지금 출산휴가 가서 제가 예 전생의 남매 예 눈 넓이가 똑같거든요. 미간 넓이가 똑같아서 전생의 남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

함께하고 있고요. 아, 또 제가 함께할 때 이렇게 가족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누나가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자, 1121님, 혁수님 목소리 들으니까 혁수님 버전의 빅마마 브레이크 어웨이가 생각나네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

아, 예. 제가 아직 노래할 시간이 아니어가지고요. 예, 이영현 누님 파트는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파워풀하게 갑자기 변화되는 요 개인기, 아, 노래방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두 팔을 힘껏 뻗으면서, 그리고 얼굴은 날아오른 총알을 피해 주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약간 복싱 자세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섀도우 복싱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버전 말고 원곡 들어보셔야 되겠죠. 빅마마 브릭어웨이입니다.

두세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빅마마의 브릭어웨이 그 부분 잘 들으셨나요? 예, 전환되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내가 나 이렇게 요 지점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저는 사연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제가 스페셜 DJ 하면 사연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소개해 올리고 싶은데 9218님 대학생 아들이 새벽 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뭘 했는지 뻔하네요. 이제야 일어나서는 거실에서 동생이랑 뒹굴거리고 있어요. 같이 있으면 잠수를 할 것 같아서 집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나무 그를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쯤 철들런지. 아이고 이 그늘이 많아야지 아들이 좀 예 잔소리를 덜 들을 텐데요. 웬만하면 좀 주변에 대형 쇼핑몰 있으시면 그쪽으로 피신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경할 것도 많고요. 그 김에 좀 쇼핑도 하시고요. 아 그리고 덥다고 하셨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대형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시원하게 드세요. 자 7403님 주민센터 공무원입니다. 현재 무더위 쉼터 근무 중입니다. 무더위 쉼터요? 어떤 거죠? 아 소개를 해주시네요. 무더운 날씨에 남녀노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혁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아까 우리 아들 잔소리 안 하시려고 나가 계신 자 더운 우리 9218 어머니 그늘 찾다 힘드시면은요 무더위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서 가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동마다 있네요. 와 엄청 많네요. 검색해 보니까 와 이게 방학이라 힘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중간중간 무더위 쉼터 검색하셔서 푹 쉬다가 더위 식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려봐야 되겠네요. 저도 야외 촬영이 있으면요 무더위 쉼터 이런 거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7403님 자 2시에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산 휴가 떠난 우리 영미 누나 대신해서 잠깐 들러왔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0cm의 일말의 가능성.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지금부터 두대니요. 누군가 톡 치면 바람만 훅 불면 노래가 바로 나오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대 특집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제가 스튜디오에서 하도 노래를 불렀더니 제작진이 아예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혁수야 Break Away 노래 좀 내 사랑해 바로 나오거든요. 자,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한 곡쯤은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자다가도 툭 치면 바로 일어나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줄여서 자부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부송은요, 신청자가 쏟아진 노래입니다. 자, 7377님 H.O.T의 캔디요. 아, 저도 그런데요. 아, 저희 어렸을 때 캔디는 뭐 학예회 수학여행 단골손님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 좀 아, 이렇게 잘 논다 하는 친구, 춤 좀 춘다 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꼭 아, 너 누구 할래? 너 누구 할래? 해가지고 아, 딱 짝지어가지고 그쵸?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시절 수백 번 들었다 보니 노래 깔고 춤까지 나옵니다. 저도 맞습니다. 저도 캔디는 자동으로 나와요. 양팔을 벌리고 시작하죠. 자, 오른발 먼저. 자, 왼발 이러면서 하늘로 올리고, 이게 또 알파벳 춤이잖아요.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놨잖아요.

예, 아마 떠올리시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알파벳 찾아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자, 8613님. 단지 널 사랑해 하면서 양쪽으로 팔 휘적휘적 아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 정말 많이 부르고 춤췄던 곡이에요. 아마 다 제 또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학예에서 발표 좀 하셨나 봐요. 전국의 소녀들을 단지로 만들었던 그 노래 H.O.T의 캔디 듣겠습니다.

H.O.T. 캔디 들으셨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영미 누나는 지금 귀여운 둘째를 낳고 또 요상한 각도로 셀카 찍어서 자랑하고 있고요. 아기 사진도 받았는데 벌써부터 눈이 멀다고. 네, 가까워질 거예요. 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다음 곡은요. 3698님 저는 이영지의 낮밤이요. 어? 어리신 분인가요? 제가 46세 남자인데 저보다 형님이신데요. 노래방 가서 90년대 노래만 부르는 게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싫더라고요. 아마 회식이 잦으신가 봐요. 자, 그래서 악착같이 달달 외우고 연습하다 보니 노래 부를 일이 생기면 어디서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곡입니다. 저 좀 영해 보이려나요? 라고. 아, 저 벌써 이영지의 낮밤이 하자마자 한참 동생이겠네.

생각했는데, 아, 좀 방법이 통하신 것 같습니다. 또 회식 때좀 먹히셨나 봐요. 예. 자, 아, 저는 좀 약간 랩 쪽은 약해가지고요. 저도 어려 보이기 위해서 조금 뭐 연습했던 노래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예전에 알던 리메이크 곡이더라고요. 예, 저는 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힙합 쪽은 좀 약해가지고요. 저도 좀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5160님, 전 에스파의 리치맨이요. 에스파 팬이라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자다가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 에스파 노래는 이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외우기도 쉽고. 예. 혹시 안무도 외우시는 찐팬이신가요? 예, 이게 자주 부르다 보면은 뮤직비디오 특히 많이 보다 보면은 안무를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궁금하네요. 저 에스파 안무도 너무 예쁘고 멋지잖아요. 예. Next level.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딱그 부분만 할수 있거든요. 자, 3698님과 5160님이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이영지의 낮밤, 에스파의 리치맨 듣고 오겠습니다.

이영지 피처링 박재범의 낮밤 에스파의 리치맨 이어서 들어보셨습니다. 아,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면은 수년간의 어떤 연습과 숙달이 필요한데 비교적 두 분은 좀 최신곡입니다. 젠지 뮤직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아주 고된 훈련을 하셨나 봐요. 네. 저희는 보통 한 5년에서 10년 보거든요. 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요. 7935님. 아, 이분도 젠지 뮤직입니다. 투어스의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요. 얼마 전에 누워서 인별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투어스의 영재님이 계속 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영상을 계속 찾아보다가 노래를 다 외웠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 노래가 나옵니다. 민망. 예,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누가 옆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약간 민망해도 그냥 계속 부르셔야 돼요. 연습하는 느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부르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개인기 연습할 때.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아, 어떨까요? 어떨까요? 오늘 날씨 어떨까요? 이러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수도가 딱 타고 이럴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러면서 그냥 예, 연습을 그냥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요즘에 최신곡들이 계속 알고리즘에 뜨거든요. 제가 아마도 우리 뭐 유정약이나 브레이브걸스 최신곡 챌린지를 같이 해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알고리즘에 최신곡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곡이거든요. 저도 5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해야 자다가도 부를 수 있지 최신곡은 예 챌린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할 때 최대한 쉬운 버전으로 해줘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챌린지 재밌잖아요. 따라하면. 네. 요즘에 어떤 챌린지가 유행하는지 또 찾아보고 싶네요. 자, 7935님을 홀린 노래 투어스의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유상희님 지금 진행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아유 이렇게 또 칭찬받으면 제가 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올려야겠죠. 저는 출산휴가 떠난 영미 누나를 위해 달려온 스페셜 DJ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상희님 함께 하시죠. 네 원래 이런 텐션 아니고요. 원래는 끌어올리는 텐션입니다. 자 오늘 투데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듣고 있습니다. 벌써 2부 마지막 곡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번 자부송은요 7426님 곡입니다. 체리필터의 우리 날다요. 아 이 노래 너무 신나죠. 저의 노래방 애창곡 1위예요. 무조건 이 노래로 락스피릿 싹 끌어올리고 마지막 앵콜곡으로 마무리 싹 하고 오는 곡입니다. 아 노래 부르고 싶다. 예 코너 땡기는 노래죠. 우리 날다.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체리필터 노래 부를 때는 마이크 한 손으로 잡으시고 그 마이크를 잼잼하시면서 예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잼잼 뭔지 기억나시죠? 요거 하시면서 부르셔야 돼요. 마이크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가 네 고동작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예 뭐 코너 버닝 예 칼로리 태우시면서 예 노래 부르시면서 스트레스도 푸는 일석삼조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날아올라 약간 요렇게 창법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개인 창법 허가 안 합니다. 무조건 체리필터 창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 하늘 약간 이렇게 긁어주는 창법 같이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아 체리필터의 우리 날다 들으면서 2부 마치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혁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0: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지은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도시의 데이트 3부 힘찬 목소리 서문탁 누님의 3위인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서문탁 누님의 목소리 듣고 있으면 아, 더위가 싹 날아가죠. 자, 지금 막 라디오 켜신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영미 누나 대신에 영미 누나가 출산 휴가 떠난 사이에 두 대를 지키러 온 스페셜 DJ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대 가족 여러분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자부송 만나보고 있습니다. 역시 두 댕이 분들 흥부자 분들입니다. 방금 들은 3위인 곡 0230님의 자부송이었습니다. 0230님, 제가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는 3위인 곡입니다. 대학 MT 때 소주 한 병 병나발 불고 장기 자랑한 이후 입에 베었어요. 아,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술이 웬수다, 웬수요. 그래도 예전 일이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영상 자료 같은 게 남아있으면 계속 돌아다니는군요. 구천을 떠돌거든요, 그 영상이. 네. 자료가 남아있으시면 저희 보내주세요. 예, 보고 싶네요. 아,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먼저 MT 가면 자기 무기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는 하필 또 예대였기 때문에 뮤지컬 넘버도 하나 있어야 되고 신나는 노래도 있어야 되고요. 발라드도 하나 있어야 되고 무기가 많았어야 돼요. 근데 그때 무기들이 다 저의 개인기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또 회식 때나 이럴 때 도움 되시지 않을까요? 또 예. 평생 예. 자부송으로 기억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세 데이트! 이렇게 흥부자 두댕이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 그래도 열창하시는지 광고 듣고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야, 두댕이 여러분들 흥만 많은 줄 알았는데 감성도 충만하십니다. 이승환의 천일 동안 듣고 왔습니다. 자, 5315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5315님, 90년대 이승환 노래 텅 빈 마음,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아, 제목만 들어도 막 옛날 생각나요.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등등 그 시절 노래들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만취후 노래방 가서 자다가 깨서 이 노래들을 부르곤 했습니다. 적당히 드시고 쭉 부르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또 이런 분들 있어요. 가시자마자 한켠에서 쭉 자다가 갑자기 한 2, 30분 뒤에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노래 부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 천일 동안 저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마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 가지 모창을 섞어가지고 불렀는데 천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많이 울고 또 많이 네, 요렇게 또 요 창법이 있거든요. 예, 코로 올려주는 창법. 네, 저도 이승환 형님 좋아해가지고 예, 노래 많이 듣다가 요 모창이 자연스럽게 연구가 됐었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가수, 많이 듣는 가수의 창법을 따라하게 되면서 개인기가 늘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도 그런 곡 하나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두댕이 여러분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계속 만나봅니다. 0530님, 아, 이분 제 또래거나 아니면은 선배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JS의 종로에서요. 저의 최애곡입니다. 아들이 제가 불러줄 때 좋아요. 라고. 아, 노래 좀 되게 잘하시나 봐요. 이게 좀 청초한 목소리, 그쵸? 예. 내가 곁에 있어도. 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 네. 아, 가사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목소리가 기억나거든요. 예, 뭔가 이 새벽녘 이슬을 예, 머금고 있는 그 목소리. 아, 청초로는 정말 아주 극에 있는 극청초 목소리거든요. 자, 7817님. 마로니아의 칵테일 사랑이요. 아, 이 노래 중독성 엄청나죠. 이거 안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스텝을 꼬아가면서 밟으면서 손 이렇게 귀엽게 펭귄 손을 하면서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댄스 있습니다. 아, 요것도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가사를 기억하고 있는 노래예요. 노래방에서도 화면 등지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거 회식송이네.

아, 이런 회식성입니다. 예, 이렇게 관객을 보고 할수 있다는 건 정말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 저도 이렇게 등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 사실 저는 노래방을 워낙 좋아하고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등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등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100곡은 넘는 것 같아요. 하, 그만큼 코너에 쏟아부은 돈이 많단 얘기죠. 네. 네. 아까 전에 사실 젠지뮤직 들을 때는 사실 두댕이 여러분들 좀 거리감이 생겼는데 다시 JS 나오고 마로니에 나오니까 다시 또확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자, 0530님, 7817님이 사랑하는 노래. 자, JS의 종로에서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저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아, 옛날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습니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육구님의 노래입니다. 이육구님, 깊은 밤을 날아서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나이가, 예, 아주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의 최애 애창곡입니다. 지금은 이 곡의 주인공이 된 듯도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 곡의 주인공이 되셨다고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좀 가사를 한번 훑어볼까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근데 요정이 되셨다라는 건가요? 혹시 이육구님이 뭐 SES 누님이나 핑클 누님 중에 한 분이신가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투시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오늘 두댕이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 듣고 있는데 아 이거 영광인 것 같아요. 자 3725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 아빠가 용돈을 따로 안 주셨거든요. 대신 팝송 한 곡 외울 때마다 5,000원씩 주셨습니다. 그 덕에 이 노래를 아주 달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물론 용돈은 이 노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저라면 한 10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발라드 위주로 외우면 이게 빠르거든요. 팝송은 빠른 노래 하면 외울 단어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라드 위주로 천천히 외우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 그때 사연 주시지. 아 그럼 제가 꿀팁 드렸을 텐데 이제 굿바이 이런 노래 있거든요. 제시카의 굿바이. 그런 노래는 많이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이 1절 2절이 가사가 똑같습니다. 이런 노래 위주로 외우면 좋았으셨을 텐데 이게 빠른 노래는 많이 외워야 돼가지고 요런 좋은 조건에서 5,000원 받고 끝나셨다니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 노래 외우는 사연도 정말 많네요. 예 아, 사연 정말 특이한데 다음 사연도 정말 특이합니다. 자 8014님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화. 이 귀여운 노래를 자부송으로 하신다고요? 어린아이 사연 같은데. 아, 저희 애가 3살인데 해양생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 덕에 제가 진짜 이 노래를 2절까지 잠꼬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불렀습니다. 아우 치겨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엄청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이렇게 보는 영상에 나오는 노래 계속 같이 외워서 부르고 또 아이들이 장기자랑하면 같이 따라 부르고 하시면서 입에 배이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노래 많지 않았나요? 뭐 아기 상어 뚜뚜루 또 이 노래는 사실 저도 꽁트에서 많이 해가지고 입에 한 두 달 동안 계속 불렀던 노래 같고 그리고 또 아 이 노래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이게 아 이게 초딩들한테 엄청 예 그렇죠. 교과보다 많이 불렸다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아니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이콘은 몰라도 이 노래는 이게 이 전래동화처럼 미녀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랑을 했다 그럼 뒤에 친구들이 우리가 만나 이렇게 예, 주거니 바꾸고 먹이고 받는 소리까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네 예, 아직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어떤 노래가 있죠? 요즘에 또 일단은 어떤 노래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문어의 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801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아, 그동안 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사랑을 했다 이후에 뭐 회전목마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또 아이브도 있고요. 한로로도 있고요. 이쯤이 핫하죠. 아, 예전에는 통일감이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아주 이렇게 다양한 색채로 예, 많이 부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177님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면 불끈 힘이 솟는 긍정희망 애창곡이라 진짜 자주자주 불렀던 곡이에요. 그리고 툭 치면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저 연습일 뿐이야. 가사가 명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보다도 더 훨씬 선배인 노래라서. 네,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예, 아, 문제 없어. 문제 없으면은 시험 기간이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 바로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0: 환경에 나는 문제 없어에 이어서 노래방에서 부르면 마이크 쟁탈전 일어나는 곡이죠. 김건모의 핑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8188님이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였는데요. 자, 8188님,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외워진 가사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모 노래는 어떤 곡이든 자다가도 부를 수 있습니다. 진짜 천재 같아요. 독특한 음색, 다양한 스타일들의 곡들,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것도 다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부르고 싶다. 아, 또 곧 바로 달려가시겠네요.
1: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0: 아, 이런 창법.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어딘가를 한 켠을 딱 맞고 불러야 되는 그 느낌. 예, 노래는 기세입니다. 이 가수들이 부른 창법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부르실 수 있어요. 나름 노래 꿀팁입니다. 네. 저도 이제 코너가 땡기네요. 코너 웨이팅 기대됩니다. 자,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2시에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앤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리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우리 영류나는 잠깐 출산 휴가 중이고요. 그 빈자리 저 혁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만나고 왔습니다. 아, 저도 근데 자다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상당히 많네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 끝곡도 우리 두댕이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보내주셨는데요. 자, 저의 자부송은 플레이브의 기다릴게요. 3년 된 노래인데 플레이브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무래도 그만큼 많이 들어서인지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2069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자다가도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지겨울 만큼 들어도 들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자, 내일도 여러분께 해피 에너지 전달해 드리러 오겠습니다. 내일도 신나게 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2069님의 최애곡 플레이브의 기다릴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0: 출발선에 멈춰있으니까 기다릴게.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0: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퇴근 후 맛있는 걸 먹으며 영화나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OTT 앱을 켭니다. 예고편의 줄거리에 신나게 탐색을 시작하는데 30분째 썸네일만 넘겨보고 있죠. 음식은 식어가고 작품은 정하지 못해 방황하다 결국 다 꺼버리고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볼거리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서 허탈했던 경험 있으시죠? 휴식조차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 앞에서는 유난을 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 내려놓고 저에게 맡겨주시죠.

0: 루더 밴드로스 Never Too Much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시작을 흥겹게 해봤습니다. 요즘 뭔가 이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내게 맡겨라 했던 말만 기억이 난다. 뭘 맡기라 했냐 우주로님. 근데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이건 집중력이 틀어진 게 아니라 주어가 없었어요. 네. 무엇을 저에게 맡기시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어떤 고민, 선택을 해야 할 때 막 그 막 집중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뭐든지 편안하게 4시부터는 2시간 함께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OTT 얘기했는데 쿰팡님께서 너무 소중한 OTT죠. 근데 정말 보다 보다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결제 안 한 플랫폼에 항상 재밌는 거 올라와요? 그래서 추가로 결제한다 안 한다? 곰팡이? 저는 안 한다. 저는 OTT를 막 자주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하나 해놓고 그냥 있으면 보고 없으면 말고 진짜 보고 싶은 게 올라오면 그냥 돈 내고 보고 거의 뭐 흔한 일은 아니어서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3991번이 미디 그 사람 여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저녁밥 차려놓으면 한참을 리모컨을 이리저리 밥이 식고 국이 식어야 리모컨을 놓고 식사를 합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흐흐를 보니까 진짜 이제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사실 좀 죄송해요. 혼나야 합니다. 밥 차려준 사람의 그 정성과 마음과 성의를 모르고 이렇게 다시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잔소리 한번 하고요. 자, OTT 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보면서 밥을 좀 먹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틀다 보면은 결국에 TV를 그냥 켜게 된다거나 이렇게 할까봐 TV 보자 아무거나 채널 돌려서 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 꺼놓고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뭐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죠. 점심 때만 되면 메뉴판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엔 늘 먹던 메뉴를 고르기도 하고 또 앱 장바구니에 같은 디자인의 옷을 여러 개 담아놓고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해놨다가는 다시 들여다보면 다 품절이고 이런 경험들. 이게 후회하지 않으려다가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별거 아닌 그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답이 없는 고민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자. 요즘 저의 생각입니다. 날 더우니 최대한 에너지를 좀 아끼려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요. 4시부터 6시까지는 여러분의 어떤 그 고민과 신경 쓰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그냥 리드할 테니까 편하게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오발의 유튜브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그냥 내려놓으시고 다 맡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좀 언급을 하고 가자. 첫 번째, 슬슬 오후 3시 반이 넘어가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두 번째,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보게 돼서 운동에 집중할 수 없다. 운동을 하셨구나, 끝날 즈음. 근데 마지막에 더 채팅이 활발하신 것 같은데, 노마드님. 자, 그리고 세 번째, 눈가주름이 더 깊어진다. 네 번째, 폰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는다. 다섯 번째, 다 이렇게 많아요, 부작용. 이 정도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출근해서도 보느라 업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 여섯 번째, 유튜브가 오발로 도배가 됐다. 근데 제 입장에선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이런 부작용은 그냥 감수하고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마드님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이런 거는 쭉 이어지고 주변에도 많이 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며 오늘 오후의 발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넷땡보다 오발. 로또와 개꿈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1, 2부 순서는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나누고요. 3부 순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잊지 말자 안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록 아나운서가 선배님은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하실 때 제일 좋으세요? 뭐 편하세요? 이제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전에 우리 오바리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죠. 어떤 캐릭터가 좋으신지 뭐 저뿐 아니라 우리 영록 아나도 어떤 캐릭터를 들으실 때 여러분께서 제일 재밌으신지 잠시 후에 3부에 또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해볼 텐데요. 다단계 이게 영업 당하신 분 오셨고 좋아요. 차례차례 만나보죠. 잠시만요. 티켓 무조 맨 티 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번에
2: 티어실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아, 하하호우님, 김 부장의 박진철 캐릭터. 저는 박진철 캐릭터랑 성한수 캐릭터 너무 진짜 감초 아닌가요? 아, 일단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에게. 그리고 엑스파일 멀더와 스칼렛. 우리 영록 아나가 모를 것 같아요. 이제 한, 글쎄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니 한번 일단 한번 물어는 볼게요. 멀더와 스칼렛. 예, 조금 이제 거리감이 살짝 느껴질 때가 있다.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직 출석체크 안 하신 분들 서둘러 들어오시죠.

뭔지 약간 말투가 들어 알아잉 약간 요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와주세요 예. 감귤아 가실 이디 여직원휴게실에 4시 맞춰 잠깐 쉬러 왔어요 4시에 온 이유 오바를 편안하게 듣기 위해서겠죠 저 인터넷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했다.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겠죠. 감귤 아가씨님 시원하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도해 주신 찐이님 오셨어요. 다단계 순기능입니다. 감귤 아가씨 덕분에 오늘도 오발 듣는 중. 오늘 어제보다 좀 덜 공손하신가요? 예, 차차 이렇게 좀 긴장을 우리 서로 풀어야 됩니다. 찐이님. 오늘 사로비아님은 휴가 내시고 서울에 볼일 보고 다녀오신대요. 구리까지 들렀다 오신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요. 고단한 하루를, 긴긴 하루를 보내시겠습니다. 사로비아님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출근길 네, 안부 인사 또 주셨습니다. 지기님 오셨어요. 주머니 귀신이 알아서 보낸 문자예요. 정신이 없네요. 비 맞으면 옥수수 수확 중 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 주머니 귀신이 보냈던 이야기였군요. 짱짱님 오늘 1:1 아이스로 시원하게 시작하셨군요. 믹스와 블랙 1:1 여기에 이제 얼음까지 넣어서 요거 그거 아시죠? 이렇게 뜨거운 물 살짝만 넣어서 그 알갱이들이 살짝 녹을 정도로만 예. 진짜 그럼 농도가 진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얼음을 넣으면 이건 진짜 극락을 간다. 밤샐 수 있다. 여외 여신님 드디어 가시는군요. 오늘까지 강원도 속초 쪽에 이제 머무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동 중이시라고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8월 22일 공개 방송 때 만나요. 시간이 확정됐어요, 여러분. 저녁 7시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경포 해변 특설 무대에서 저녁 7시에 만나요. 낙화님은 오늘 세상에 연차 내시고 뮤지컬 보러 서울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부는 살짝 남겨놔야지. 탱크님 리디 출석 체크 전에 들렀는데 이거 혹시 지각 처리인가요? 완전 우등생이죠 탱크님.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국종쌤께서 청해 주신 비타민 박학기의 목소리예요.

리센 러브 어택까지 전해드렸는데 오늘 2980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2356번님 파릇파릇한 새싹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후회 발견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오후지만 좋아하는 노래까지 나오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리센 러브 어택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신청곡이 딱 맞아떨어져서 네, 더 기분이 좋네요. 저도 잘 오셨고요. 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땅콩님 리디 안녕. 오늘은 너무 여행이 가고 싶어요. 아는 사람들 여행 많이 갑니다. 주신 노래가 음원이 현재 없거든요. 땅콩님. 일단은 예, 오늘은 전해드리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주변에 여행 많이 가시죠. 예, 여름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막 이렇게 휴가철이어서 다닌다기보다 정말 그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여행이라는 그게 뭐랄까 이제 막 특별한 일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당일 여행도 많이들 다니시니까 땅콩님도 우리 한번 잠깐 시간 내서 요즘 좀 여유 있으시잖아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와 보자고요. 아, 무타님 오셨어요. 리디 출첵해요. OTT 작품을 잘 찾아서 한 번에 짠하고 틀어주는 것만큼 기쁠 때가 없죠. 이렇게 누굴 추천해 주시고 하는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무타님.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작품 있으신가요? 추천을 기다리며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죠. 문자창으로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저는 넷땡을 보거든요. 다른 OTT는 안 쓰고 넷땡을 쓰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막 올라올 때가 있고 그리고 막 그 오리지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저기 조승우 씨 나오는 동궁이죠, 동궁을 봤는데 전 조승우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리고 새싹 베이비님 강릉 찍고 삼척으로. 근데 지금 사진은 강릉 들어오시는 길 같은데 어쨌건 뭐 가까이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자주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허리가 좀 힘드신가요? 운전 때문에.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승환 노래 오늘 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머 세상에 제가 오늘 다른 곡을 사실 올려뒀었는데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해요. YG 라이프님 화양연화 띄워드릴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랜만에 띄워드렸습니다. 오니 아빠님께서 아마 이 노래를 원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딸 가온이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진찰을 해보니 코 편도가 너무 커서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수술을 했고 지금은 수술 직후라 좀 힘들어하는데 잘 회복될 거예요. 아이고, 오전에 우리 딸아이 수술할 때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주문처럼 속으로 되냈습니다. 가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요 하시며 아마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같이 우리 가온이가 빨리 회복하기를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같이 또 전해드렸습니다. 이야, 대견하네요. 잘 견뎌내고 이겨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가온이. 빨리 회복될 거고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빨리 건강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니 아빠님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골드마운틴님,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목요일만 되면 약간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주말인가? 뭐하지? 싶은데 아직 하루가 더 있어요. 하지만 주말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화이팅. 애플스님은 강릉 오셨네요. 오! 갑작스런 여행? 요런 거 땅콩이에요. 예. 그냥 가는 거야. 예. 열차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려요? 영양에서? 어느 역에서 타고 올라오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또 오바리들이 우리 상냥하고 친절하고 애교 많은 오바리들이 또 이렇게 명소들을 안내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안목 쪽에 계셨구나. 목요일 오후? 조금 생각보다 한산하네요. 네, 평일이라 그런지. 어쨌든 또 좋은 곳을 찾아주시니 예, 괜히 또 행복해집니다. 애플스님.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당일로 오신 거죠? 당일로. 야. 좋네요. 아하. 2356번님. 아니, 감귤 아가씨, 무슨 진짜 영업부장 직함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엊그제도 샤이 청취자분이시죠. 새싹은 아니신데, 샤이 청취자분을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영입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새싹분도, 근데 약간, 2356번님 약간 문자를 보면요. 처음 오신 분들 보면은, 약간 이제, 색깔이 좀 드러나는 분들이 계시고, 진짜 그냥, 샤이하게? 네. 문자 한번 보내,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문자 남겨봅니다.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2356번님 약간 후자?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실지 살짝의 좀 귀띔을 주시면 예, 자기소개 한번 주시면 예. 제가 뭐 조건을 걸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예. 제가 약간 마음을 열었다가 살짝 닫았거든요. 좀 자제하자. 어제 너무 달려가지고 좀 자제하자 하고 있었는데 기다릴게요. 2356번님. 강규라 아가씨,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예,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널리 예, 지금처럼만 감사드립니다. 와이즐라이프님 아까 이승환 노래 신청곡 띄워드렸었죠. 지금 양구가 지금 YG라이프님 계신 지역은 양구 중에서도 그 지역은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대요. 이번 장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내린 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저도 비가 막 너무 막 세차게 오면 막 운전도 좀 무섭고 나다니기도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모쪼록 빗길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프렌즈 넷땡에 최근에 이 프렌즈 시리즈가 올라왔더라 알려주셨습니다. 되게 참 오래된 그 시트콤인데도 참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소소하게 웃는 시간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해주셨고 무타님도 그 저기죠 박지현 씨랑 최근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서인국 씨 주연의 제목이 내일도 출근 제가 1화 한번 보고 안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시간 맞춰 보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멜론지 직장에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 대사와 정서 흐름에 감탄하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티키타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멜로드라마 같은 경우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그 대화의 티키타카가 진짜 중요하죠. 연기자들 딱 보면은 요즘에 참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새삼. 이 호흡을 서로 맞추고
말이 끝남과 동시에 또 내가 대사를 쳐야 되고 또 텀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기자 분들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볼빨간 사춘기가 리메이크 곡을 새로 냈더라고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와, 너무 너무 다른 분위기로 편곡을 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좀 색다르죠? 대전 오바리님. 쿰팡님께서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원곡은 인디고 버전. 네, 원곡은 엄청 큰 댕댕이가 해줘 해줘 부탁해 하는 느낌이면 개냥이가 옆에 와서 에용 에용 해주라 에용 하는 느낌이라고. 오. 그죠? 한결 좀 더 부드럽고 애교스럽고 네, 그런 뭔가 이렇게 막 그 사랑이 막 시작되는 그런 느낌. 그 원곡은 이제 담배라도 끊겠다 이런 가사인데 드라마도 끊겠다 요 개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볼빨간 사춘기의 리메이크 버전이었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전해드렸어요. 아, 좀 여름 감기?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반짝이님께서도 지금 여름 감기 걸리셨다고 목 아프고 간질간질하고 기침하고 막 아프고 불편하지만 코 감기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코 감기 진짜 힘들잖아요 하셨어요. 힘들죠. 예, 네. 힘들죠. 예, 코 감기가 오면 이제 두통까지 같이 오니까 숨을 잘 못 쉬어서. 예, 진짜 한여름에 이 여름, 그 감기가 제일 힘듭니다. 진짜 찬 거 막 마시고.

대형 병원에 외래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대형 병원에 급작스럽게 가면 대기도 많고 또 여러 검사들도 또 거치고 해야 돼서 어제 아마 글쎄요 밤 낮밤 네, 좀 분주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긴장했던 탓인지 오늘 온몸이 쑤셔서 눕고만 싶네요. 그래도 오발은 틀어놓고 놀게요. 아버님 괜찮아지셨나요? 어떤 그 증세는 괜찮아지셨는지 그리고 또 결과가 또 좀 걸리니까 시간이 날이 좀 더우면 예, 이제 또 어르신들께서는 갑자기 좀 이상 증세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걸 호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이렇게 안부 좀 물어주시고 챙겨주시고 필요합니다. 아버님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사 이사모님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와 무탄님 되게 아까 그 내일도 출근이었나요? 내일도 출근 그 추천해주신 무탄님은 남자분이시네요. 남자분이신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내땡에 뒷땡에 티땡까지 다 결제를 해주셨답니다.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재미난 거 보면서 태교하라고요 하시며 오 세상에 너무 달콤하다 이 남편. 맞아요. 태교는 진짜 같이 해주는 거니까.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The Girl That Never Was.

0: 매일 오후 4시부터 우리 오후의 발견은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늦지 마시고 일찍 일찍 찾아주세요. 유튜브 창은 더 일찍 열립니다. 아, 꽃담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진짜 방학이라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한다. 2부 안에 출첵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작은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 참 소박한 저의 행복, 거창하지 않아 자주 느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 요걸 실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오프닝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오바리들과 이야기 나누며 일상을 나누면서 좋은 얘기들 참 많이 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도 실천을 참 못할 때가 많구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 따뜻한 얘기 주실 때마다 다시 저를 이렇게 좀 반성하고 돌아보고 다시 심기일전하고 그렇습니다. 달콤설탕님, 어젯밤 잠을 좀 못 주무셨대요. 갱년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아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네요. 아 지각 출첵합니다. 남은 시간 잘 드릴게요. 아마 이제 막 그 덥 그 이제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 보면 이제 그 체온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짜 막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갱년기가 아니어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예 그렇습니다. 달콤설탕님 지지 말자고요. 우리 호르몬 따위에 지지 말자. 대검설탕님. 오늘은 좀 숙면 취하시기를 바랄게요. 9792번님. 오, 비가 오기 시작해서 출첵 한번 해봅니다. 어, 뭐죠 이 낭만? 한두 초간데? 9792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저도 뭐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한번. 그리고 순호박님, 원주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 바람도 좋고 햇빛도 살짝 비쳐서 마당에 빨래를 널었다가 아우 비가 뿌리네요. 튀어나가 빨래 걷었습니다. 아 요즘 진짜 빨래 때문에 참 그죠? 날이 빨리 좀 맑게 개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비가 좀 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무더위래요. 지금까지 더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좀 습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아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며 다음 주 무더위를 또 준비해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The girl that never was, 제임스 블런트 노래였습니다. 리디, 손님 받아요. 오셨어요, 순정님. 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2부 끝곡 쿨입니다. 이 여름 썸머 사로비아님 신청곡이에요. 조심히 오시고요. 사로비아님 신청곡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하 You are the one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동해 비가 쏟아질 것 같다. 강릉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려나 했는데 어김없이 오고 있고요. 노마드님께서도 춘천 지금 비 소식 주셨는데 오 진짜 많이 와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앞이 잘 안 보인다고 다들 운전 조심하십시오 하셨습니다. 문자하지 마세요.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노마드님. 비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오는 지역은 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는 장마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항상 우산 잘 챙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안전운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5172번님 반갑습니다. 군대에서 매일 들었던 라디오인데 추억여행으로 다시 철원에서 듣고 있어. 오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셨구나. 뭐 울면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군대 시절에? 예. 감사합니다. 언제적에 그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건지 군대 시절을 어느 때에 보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들 군대에 있었던 곳은 추억여행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억이 되게 좋으신가 봅니다. 기억이. 네, 다행이고. 네. 철원도 좀 비가 올 텐데 네, 모쪼록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5172번님. 또 오세요. 예. 정집사님 오셨어요. 리디 어제 아내랑 미용실 갔는데 이어폰을 깜빡한 거 있죠. 둘 다 커트만 했는데 원장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시던지 1시간 40분이나 걸렸어요. 둘 다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계획이 없던 꼬치집 가서 맥주 데이트 했답니다. 자기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맥주 한 잔? 좋다. 예. 약간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 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정집사님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또 오늘 문자창 여러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오늘 3부 순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우리 영록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시며 꽁트를 만나보실 수 있다.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영록 아나 바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안전상식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머리가 오늘 좀 살짝 촉촉하니.
1: 밖에 비가 오죠. 네.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다가 네. 그새 또 맞았습니다. 비를.
0: 잠깐 그 방송 그 텀에 이 부산부 텀에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땀을 흘린 건지 비를 맞은 건지 깜짝 놀랐어요.
1: 황급히 화장실에서 조금 물기를 닦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0: 아이고, 비가 무섭게 내렸군요. 아까
1: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0: 요즘 비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0: 맞습니다. 우리 영록 아나운서 빗길 조심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밤늦게 퇴근하시니까
1: 네.
0: 좌우 잘 살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횡단보도 잘 이용해 주시고.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또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오늘 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고 하는 이런 날씨에는 특히 아까 노마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운전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사각지대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0: 사각지대?
1: 네. 이 사각지대는 뭐 백미러도 있고 우리가 뭐 사이드미러도 있지만 그런 거울이나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사각지대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키가 좀 작고 체격이 작은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사각지대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가요? 사각지대도 잡고
1: 네.
0: 우리 영유아 친구들의
1: 그렇죠.
0: 안전도 잡을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0: 아주 유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 길에 제 출퇴근 길이 좀 다른데
1: 네.
0: 그 루트가 다른데 퇴근길이 항상 그 좌회전하는 공간에 사각지대가 딱 있는 데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쵸.
0: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길에 대해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사각지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유념하면서
1: 네,
0: 또 꽁트를
1: 좋습니다.
0: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꽁트의 캐릭터들은 누가 준비되어 있죠?
1: 아, 네. 오늘은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우리 예쁜 딸과 그리고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 또 아빠가 만났습니다.
0: 딸 바보 아빠 또 오늘 등장하나요?
1: 맞습니다.
0: 혹시 어느 학원 다녀오는 길일까요?
1: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디테일한 경험.
1: 영어학원?
0: 영어학원.
1: 네.
0: English.
1: English. 네.
0: 자, 그러면 딸과 아빠의 대화 만나보죠.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 오늘도 아빠가 마중 나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나? 아, 여기로

0: 물은 건너야겠다.
1: 하이 딸! 하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뭐 하는 거야 지금?
2: 우리 아빠 어디서 나온 거지? 대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1: 아유 우리 딸 우리 공주님 통학 차량에서 내리고 나서는 그 바로 앞뒤로 길을 바로 건너려고 하면 위험해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고 어? 아 방금 너 아무렇게나 건너려고 그랬지? 안 돼 안 돼 아주 그냥 위험하다고. 횡단보도 어디 있어? 어 저기 있네. 어 아빠랑 같이 건너자.
0: 네 네.
1: 아, 딸 안 되겠다. 오늘은 아빠가 자동차 사각지대에 대해서 알려줄게.
0: 사각지대요?
1: 네. 자 자동차에는 우리가 뭐 거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걸로 운전자가 이렇게 주변에 확인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특히 우리 공주님처럼 작고 예쁜 아기들은 운전자가 미처 확인을 못할 수도 있단다.
0: 아빠 이상하게 좀 오글거려요. 어쨌든 이 백미러로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1: 아유 그렇지. 그러니까 길가에 차들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로 갑자기 뛰어들면 아주 그냥 위험해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데서도 자동차 주변에서 막 놀고 그럼 위험하다고 꼭 친구들한테 말해줘야 돼. 알았지?
0: 아빠 오늘 만나자마자 잔소리부터 계속 시전하시는 거
1: 아이고 잔소리라니요. 예, 사랑의 메시지죠.
0: 알았어요. 알았어요.
1: 어, 아이고 저 파란불 지금 건너야 되는데 어떡하지? 딸 여기로 건너자. 아빠랑
2: 아빠 지금 차들 사이로 급하게 뛰어들면 안 된다면서요. 아우 진짜 못 살아.
1: 아이고 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는 애기들 아이고 귀여워라. 아유 딸 저렇게 노는 것도 참 좋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늘 조심해야 돼. 알았지?
0: 오 아빠 근데 아파트 단지에선 어차피 다들 천천히 다니던데 그냥 놀면 안 돼요?
1: 아이고 큰일 날 소리. 오히려 차가 다니는 길이랑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애매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특히나 이렇게 주차장 출입구 같은 데서 놀다가 큰일 난다. 친구들 불러서 놀 때는 저 옆에 있는 저 공원 가서 놀아. 알았지?
0: 알았어요 아빠.
2: 내 탱탱볼. 아빠 내 탱탱볼 저기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내 아이고, 탱탱볼.
1: 아이고 우리 공주님 탱탱볼이 들어갔죠. 아유 근데 저 탱탱볼 오늘 아침에 아빠가 사준 것 같은데 아유 또 2,000원 날리게 생겼네 저거. 아이고 저 딸 이렇게 차 안으로 이렇게 공 같은 게 들어갔을 때도 절대 혼자 꺼내려고 들면 위험해. 어른들에게 도움을 꼭 요청해야 된다. 알았지? 자, 야 아빠가 우리 딸 이 탱탱볼 내가 꺼내줄게. 자.
2: 아 역시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1: 저건데 저거 같은데
2: 아빠,
1: 그거.
2: 아빠 최고였는데 손이 안 닿아요.
1: 아이 좀 가만 있어봐. 좀만 더 뻗으면 돼. 꺼낼 수 있어.
2: 아빠. 포기해요 그냥 포기해요. 어깨 빠지겠어요. 우와 탱탱볼 진짜로 꺼냈네. 아빠 최고. 근데 아빠 괜찮아요?
1: 아 괜찮아 딸. 2,000원 아끼겠다 가지고 그냥 어깨 다 빠질 뻔했네 그거. 아 딸 그 아빠가 탱탱볼도 꺼내줬으니까 아빠랑 같이 장 보러 갈까? 엄마가 뭐 좀 시켰거든.
0: 갑자기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빠가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1: 딸, 유치원생 맞지 우리 딸?
0: 그래 아빠.
1: 자 그럼 아빠 차 타고 지금 냉큼 갔다 오자잉.
2: 아빠 차에 짐이 이렇게나 많아요? 주위가 제대로 보여요? 아니 여기 이런 소품들도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까 좀 치우시라고요 아빠.
1: 아유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 딸?
0: 아 유치원 다니면서 다 배웠죠.
1: 아 요즘 유치원에서는 그런 것도 가르쳐줘?
0: 그럼요 그럼요.
1: 아 아빠가 유치원을 잘 골랐네. 자 그럼 출발.
0: 오 아빠 전화 왔어요. 운전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알죠?
1: 그래. 아 어째 네 엄마랑 같이 온 거 같냐 기분이?
0: 자 파란불 바뀌었습니다. 출발.
1: 점점 지 엄마를 닮아간단 말이야.
0: 안전 운전.
1: 그래 우리 딸.

0: 자, 모모랜드 바나나 차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딸바보 아빠와 굉장히 조숙한 딸아이의 대화였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드레스코드가 진짜 아빠랑 딸복장이라는 얘기도 주셨고 그러네요. 8015번님께서 유치원 어린이랑 지금 같이 듣고 계시다고.
1: 네, 경각심이 또 드네요.
0: 반가워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도 또 듣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김영록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요약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영유아들을 위한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인데요. 먼저 보호자 입장에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우선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각지대가 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소에 잘 교육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이렇게 길로 뛰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자동차가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노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행 중인 자동차 뒤를 막 쫓아가는 그런 장난을 치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그런 행동도 위험하다는 거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예전에 이런 놀이가 막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진짜 위험하다. 네. 네, 그때도 막 얘기를 맞습니다. 했던 네, 생각이 납니다.
1: 그리고 우리 딸이 통학 차량 내릴 때 바로 건너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로 건너가기를 바라겠고요.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런 사각지대 사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같은 데서 놀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친구들과 같이 공놀이 같은 걸 할 때는 주변 공원이나 공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 아래로 공이나 물건 같은 게 굴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꺼내려 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운전자분들도 운전을 할 때 항상 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주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골목길 같은 데다가 주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할 경우에 이 자동차 주변 잘 살피면서 출발을 맞습니다. 해주시고요. 차량 안에 이렇게 우리 아빠처럼 막 이렇게 소품을 쌓아두시면 큰일 납니다.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주행 시에는 가급적 통화를 안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급할 때는 스피커폰처럼 이렇게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네. 전화통화 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손이 일단은 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폰, 네.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를 하나 또 준비가 해주셨죠, 준비를?
1: 네, 맞습니다. 오늘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말씀드린 안전수칙 중에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 개만 맞는 겁니다.
0: 네.
1: 1번, 급할 때는 길가에 주정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서 신속하게

0: 슉슉슉 길을 건너간다. 2번 통학 차량을 타고 내릴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넌다. 3번 공이나 물건이 차량 주변으로 들어갔을 땐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아주 독립적으로 스스로 그걸 꺼낸다. 4번 차량 내부에는 뭐 시야랑 상관없이 아주 그냥 최대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한다.
1: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는데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가 보기를 전해주실 때 웃지 않은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 찾아주시면 네, 그거 찾아주시면 정답입니다. 어디로 정답 주시면 될까요?
0: 네, 샵 29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겠습니다.
1: 네, 자 다음 중 자동차 사각지대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 옳은 것을 조금 전 영록 아나가 소개해준 보기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양 늑대님 신청곡이에요. 더 키들라로의 저스틴 비버 스테이.

0: 자, 캐롤 라로이 저스틴 비버 스테이였고요. 정답은 몇 번이죠?
1: 오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통학 차량을 타고 내릴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한다.
0: 네, 여러분. 다른 보기는 다 틀렸다.
1: 그렇습니다. 네,
0: 주변을 잘 살피고 꼭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주시기를 우리 어린이들께 당부드릴게요. 1287번님, 낮엔 덥다가 저녁 되면서 갑자기 또 흐려지고 시원해졌네요. 이거 다행인 건가요? 정답 2번 보내주셨고요. 0093번님,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해주시며 역시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855번님 소개해주실까요?
1: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가족끼리 강릉에 휴가를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생일을 맞아서 2박 3일 놀다 가려고요. 레일바이크도 탔고 지금은 삼척이다.
0: 삼척에 강릉 아마 들렀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삼척으로. 우리 친구 재밌겠다. 생일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네. 비 오는데도 조심하시고요.
0: 그러니까요. 자, 9699번님 너무 어렵네요. 정답 2번. 어려운 중에 잘
1: 맞춰주셨네요. 네.
0: 주셨는데요. 자,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4부 넘어가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넘어올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예.

0: 찾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잊지 말자 안전. 오늘은 자동차 사각지대와 또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들 같이 만나봤는데요. 자,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누구시죠?
5: 오늘 2692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4: 축하드립니다.
5: 축하드립니다.
4: 네, 사연 같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5: 정답 보내주시면서 지금 편의점 배송을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비 맞고 일을 했더니 몸에서 아이고. 냄새가 난다. 빨리 퇴근해서 샤워하고 싶다.
4: 아, 너무 꿉꿉하시겠어요 지금.
5: 그러니까요. 저 네. 완전 동병상련인데요. 저도요.
4: 네, 또 서둘러 퇴근하셔서 안전한 귀갓길 되시고 또 상쾌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 우리 영록 아나운서 추천곡입니다.
5: 맞습니다. 오늘 태연의 만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4: 네, 노래 띄워드리면서 우리 영록 아나운서와는 같이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안녕히.

태연의 만찬가였습니다. 일본 노래를 이제 번안한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연 씨가 발표한 노래입니다. 만찬가예요. 채팅창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 고니님 이모 눈빛 아니고 엄마 눈빛, 엄마 눈빛. 뭘 또 찾아내셨습니다. 자, 이모진 청춘만화 준비했어요. 8555번님. 여행 오셨다고 했죠. 우리 현민이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무진 청춘만화 듣고 올게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무진 청춘만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 영유아들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자동차 사각지대와 함께 만나봤었는데 사연들을 좀 주셨어요. 4758번님께서 딸아이 학원 픽업 기다리며 함께 참여합니다. 제가 주차하고 있는 곳도 초등학교와 학원이 같이 있는 곳인데 위험천만한 아이들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해주셨고 국종쌤께서도 아 수년 전에 따님이요. 실제로 이제 따님이 차 사이로 이렇게 뛰쳐나가다가 지나가는 차 뒤쪽에 치인 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판단력이 없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항상 주의하긴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한다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진짜 순식간에 막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또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주변 어른들께서 항상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들도 충분히 이제 조심하면서 그 차량 주변 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든 또 학교 내려서 횡단보도든 이렇게 아이들 주의해서 다닐 수 있도록 꼭 자주 이렇게 안전수칙들을 주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이제 안전운전 방어운전은 너무 이제 기본이고요. 안전에 관련돼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처럼 우린 느끼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 잊지 말지 않죠. 매주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4877번님 최애 옥수수를 3개 삶아서 점심으로 챙겨 출근해. 옥수수 3개를 점심으로요? 일단 전 두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챙겨 출근했는데 봉지를 보는 순간 지인분들이 어머 옥수수대 하면서 손들이 후다닥 툭툭 자르는 소리가 나더니 두 개가 순삭 슬프긴 하지만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배고픔을 참고 오발 들으며 위로 삼고 있어요. 이건 간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개 삶아가면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군요. 아, 진짜 딱 이런 상황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옥수수로 점심을 세 개로 드신다? 너무 부족합니다. 힘들어요. 이런 날씨에는 또 많이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부족하고 옥수수 색이 좀 물리지 않나? 이게 이건 개인적인 취향. 어쨌든 오늘 저녁은 좀 든든히 드셔야겠습니다. 하나밖에 못 드셨으니까. 길맘님 오셨어요. 요즘 퇴근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공로 연수 중인 남편이 청소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다 해주거든요. 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제 즐거운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하시며 기분 좋게. 그러게 최근에 주셨던 문자들 중에서 오늘 가장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김맘님. 김맘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닐리레만 보니 모셨어요. 오늘 아이들이 방학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큰 아이는 선생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작은 아이는 선생님이 꿈이군요. 30살에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이제 점점 더 실감을 해요. 아이들의 약속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시며 오후에 발견에도 마지막 인사 아닌 마지막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닐리리 밤보님. 강원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제가 얼핏 지금 기억을 하는데 소식을 한 번 좀 더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학을 가는 거잖아요. 아, 참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들이 뭐 아쉬운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장점들도 참 많거든요. 어디에서건 밝고 씩씩하게 잘 적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할게요. 닐리리 만보님 이사 준비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터전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시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닐리리 만보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노래를 한 곡 들을게요. 이소라 슈가 함께했습니다. 신청곡 3179번님께서 남겨주신 노래입니다.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와, 나도 바이올렛님은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시어머님과 시누이 분과 함께 1박 2일 온천 다녀오셨대요.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모시고 가기 참 잘했다 싶네요. 오늘 그리고 점심 때 옥수수 3개 그 챙겨가셨다는 4877번님. 아, 이런 또 상황이 있었구나. 옥수수를 다 먹고 3개밖에 없어서 챙겨가셨는데 내일은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게

감자를 많이 삶아서 가져와야겠습니다. 진짜 철입니다. 예, 이 구황작물의 철입니다. 감자와 옥수수 예, 넘쳐나게 많을 때 많이 먹고 아까 우리 이 시기에 먹는 뭐 보신 음식, 보양 음식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채팅창에 올라왔던 올라왔었는데 제철 음식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에 윤주현 선생님이랑 항상 제철 음식 나누고 있잖아요.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구황작물들 그리고 또 요맘때 나는 또 채소도 엊그제 우리 토마토도 같이 또 요리 배웠었잖아요. 이런 제철 음식들, 제철 식재료들 잘 챙겨 드시면서 이번 무더위도 잘 이겨내 보자고요. 오늘 또 대서더라고요. 가장 덥다는 이번 더위도 우리 오바리들과 함께 힘내서 이겨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일기해봅니다. 떠나요 우리 땅콩님 신청곡 드디어 네,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7

0: 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9, 32, 66, 83. 뇌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이를 생각할 때 결정적인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나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기준과는 좀 다른 생애 주기별 결정적 전환기를 보여주는 9세, 32세, 66세, 83세. 인간의 뇌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뇌 네트워크의 위상구조 변화를 추적한 결과 우리의 뇌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었답니다. 9세까지 인접한 뇌 부위끼리 촘촘하게 연결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졌다면 32세에는 생애 중 가장 빠르고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66세부터는 통합 효율이 떨어지니 전문적 지혜를 활용합니다. 83세가 되면 생존과 직결된 핵심 회로만을 돌리며 최적화를 꾀합니다. 우리 뇌는 노화에 맞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계속 모색하고 선택한다고 하죠.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자,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버디마이스의 댐 체인지스 들었습니다. 야, 9, 32, 66, 83. 오우야. 야, 근데 이거, 야, 설마 지금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는 분들 중에 83세 이상의 어르신은 안 계시겠죠? 안 계셔야 되는데, 예. 83세가 되면 생존과 직결된 핵심 회로만을 돌리며, 와. 아무리 물리적으로 건강해도 83세 전에는 방송은 하면 안 되겠네. 방송 그만둬야 되겠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버디 마일스의 댐 체인지스 들었고요. 자, 1부, 2부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3일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네, The Black Eyed Peas. Where is the love? 들었습니다. 김민욱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 이야, 큰일 날 뻔했네. 5694번으로 86세 고모님 모시고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고모님이요. 배철수님 아직도 하냐고 하심. 아니, 고모께서 애청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예, 조카 차에 타고 있다가 그리고 배철수님 아직도 하냐고 하시지 않았겠죠.

야, 배철수 아직도 하냐? 뭐 이렇게 하셨겠죠. 예. 안녕하세요, 고모님. 예, 반갑습니다. 5694번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0755번입니다. 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 아, 말 그대로 땀으로 샤워한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뿜뿜입니다. 그래도 집에 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가족들과 편하게 앉아서 백캠 들으면 천국이 따로 없네요. 예. 신나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네요. 이 더운데 야외에서 일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자, 청해주신 음악 드림 시어터 Take the Time.

아, 음악 참 잘해요. 예. Dream Theater, Take the Time 들었습니다. 이 악귀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듣는 아, 쾌감이 있습니다. 예. Dream Theater, Take the Time. 자, 와 방금 사랑니 뽑고 불편한 생각이 좀 우울했는데 음악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원하네요. 오. 0344번. 예. 5년 만에 에어컨 필터 교체

하고 운전하며 목소리 듣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7994번. 자, 8418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여름방학이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올해 장마 출발이 좀 늦긴 했지만 결승점에는 예년과 비슷하게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장마는 지난 19일에 이미 끝이 났고요. 중부와 남부지방의 장맛비도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긴장 늦추면 안 되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에 또 비가 오겠습니다. 인천과 강원 내륙에 최대 60mm, 서울에도 최대 40, 충북에는 최대 3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소나기로 최대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폭염이 더 심해질 텐데요.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애가 아빠와 함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것을 자랑한다. 늘 바쁜 아빠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함께 달려준 것도 신나는 일인데 성적까지 좋았단다. 우리는 정말 빠르게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했어. 우리 아빠와 나는 1시간 45분 만에 들어왔다고. 그러자 나 같은 반 남자애가 지고 싶지 않았는지 이렇게 응수했다. 나도 아빠와 그 대회에서 달렸어. 우리는 너네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지. 2시간 만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너네보다 오래 달린 거야.

교육부에서는 오늘 어른들의 똑부러진 계산법 대신 아이들의 다소 엉뚱한 계산법을 배우고 싶어진다. 계산 잘하는 어른으로 살면 손해는 안 보겠지만 아무래도 덜 웃게 된다. 인생이 빡빡해서 덜 흥미진진해진다. 계산은 늘 효율성을 추구하기 마련이어서 계산에 틀림없는 이는 실수도 덜하고 낭패 볼 일도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름철 휴가에 가성비만 따지다 보면 덜 재미있어지는 이치와 같다.

경제학에만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이 있는 걸까? 행복도 경제처럼 미시행복학과 거시행복학을 동시에 공부하면 안 되는 걸까? 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큰 행복만을 행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큰맘 먹고 떠난 해외여행, 월급을 몽땅 털어 산 멋진 옷, 1년 넘게 기다려간 콘서트, 뭐 그 정도는 되어야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오래 버티게 하는 건 오히려 작고 소소한 순간들인지도 모릅니다. 미세 행복 도감을 소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계산법을 다르게 하면 매일매일이 똑같아 보이는 지루한 일상에서도 기막힌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다. 지난 저녁 먹다 남은 밥을 다음날 점심에 깔끔하게 해치울 때 문득 행복해진다. 식은 밥 억지로 먹었다는 참 씁쓸한 일인데 계산법이 달라지니 그게 행복으로 이어진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올여름 여행을 패스하기로 한 저녁, 평소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가보니 갑자기 여행하는 느낌이 든다. 행복은 미세하지만 그때도 어김없이 찾아든다.

네, 앤디 윌리엄스 해피 하트 들었습니다. 아, 이 음악은 들으면 괜스레 좀 행복해지는 느낌이. 네. 아, 저만 그런가? 우리 임진모 씨 일찍 오셨는데 밖에 뭐 행복한 얼굴하고 계신데. 아, 평소와 다르게 임진모 씨가 원래 저기 앉으면 막 우리 스태프들 무지하게 야단치고 막 투덜대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행복한 얼굴로 계신데. 오. 아, 수다 떨고 있었어요? 뭐 즐거운 얘기 하시는 모양이에요. 오늘 3부에 만날 겁니다. 예, 스크로브락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앤디 윌리엄스 해피 하트. 자, 6시 39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이동환 씨가 정해 주신 음악. 예. 택대. 예. 저 로비 윌리엄스가 택대에서 나가서 솔로로 활동하다가 2010년에 다시

택배에서의 가담에서 발표한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테이크댓의 The Flood 들을 겁니다. 음반을 걸어놓지도 않았네. 괜찮아요. 금방 걸어요. 예. 자, Take That, Flood.

0: 네, 백현 절친. 네. 두 번이나 출연했거든요. 디사운드 토킹 톡 들었습니다. 5803번, 35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407번으로는 와, 제 싸이월드에 걸려있던 노래, 와, 디사운드의 토킹 톡.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분들 놀라고 기분 좋아요. 오, 괜찮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Take That의 The Flood였고요. 1118번으로는 와, 백햄을 오래 듣다 보니 이런 노래도 나오네요. Take That. 와. 게다가 이건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신기합니다. 예. 방송 매일 들으시는 거 아니죠? 예. 여러 번 나갔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1, 2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방송에 출연했었죠. 어쩌면 기억 저편에서 구창모 씨의 새 앨범 Memory and Future 앨범 중에서 또다시 마주친 그대 듣고 계십니다. 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CD하고 LP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다고요. CD는 8월 10일에 출고가 되고 LP는 또 한 두어 달 있어야 되네. 10월 12일. 아무튼 예.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구창모 씨의 Memory and Future 앨범. 아, 요거 구창모 씨 친필 사인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 내야죠. 자, 구창모 씨는 밴드 출신이죠. 80년대에 위대했던 밴드가 있습니다. 송골매라고. 예. 그 밴드 출신이에요. 송골매는 1979년에 데뷔 앨범을 내서 1990년에 9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창모 씨는 송골매 앨범 네. 옆집에 참여했을까요? 한번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자, 8,000번이에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서 선정해서 구창모 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Memory and Future CD하고 LP를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을 거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까 임진모 씨 얘기 잠깐 드렸더니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갑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박송희 씨 지갑 찾으신 거 아니에요? 구설화 씨 지갑 찾으셨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갑 못 찾았다고. 예. 오늘은 지갑 얘기 산절입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롤 블록을 진행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컵라면에 카레까지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꽤 많죠. 어느 작가는 그 3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봤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을 수 있고, 시를 한 편 읽을 수도 있겠구나. 3분이면 평소에 못하거나 안 하던 걸 꽤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짝 틈이 나면 뭘 하나. 아, 습관적으로 바로 핸드폰. 점점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 핸드폰. 되게 막 서글픈데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리조 굿 에스 헬 들었습니다. 조형재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스크롭 록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 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이너원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스크로브 락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임진모 선생님은 네. 평생을 음악 평론을 해오셨잖아요.
1: 평생은 아닙니다만.
0: 네네네. 반평생은 되잖아요. 마이크를 저는... 좀 이쪽으로 하면은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편하시지 않을까요?
1: 이쪽으로 할까요?
0: 그렇죠.
1: 네네. 아, 근데 제가 네. 이런 쪽에 참 약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제가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기계치였어요.
0: 이거는 네, 기계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1: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제가 되게 이상하게 이게 저한테 쾌락을 준다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저는 공포예요.
0: 아, 별로 뭐
1: 저 진짜 쾌락과 공포가 함께하는 것 같아요.
0: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네네네. 제가 단 질문 네. 드렸잖아요.
1: 네.
0: 평론계에서 반평생을 네. 살아오셨잖아요.
1: 네.
0: 음악 평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좋은 음악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것. 잊혀지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음반을 막을 순 없지만 좋은 음악인데 제대로 대중과 만나지 못하는 음악. 그런 음악들을 꼭 살려내는 거죠.
0: 아.
1: 네. 지금도 좋은 음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근데 그게 뭐 기획사의 역량이라든가 또 SNS 이런 쪽에 역량이 부족해서 대중들하고 접점을 못 갖는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 굉장히
1: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인디도 이렇게 주목하고 그런 건데 그런 음악들에게 기회를 조금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0: 아하.
1: 예.
0: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하십니까?
1: 그렇진 못합니다. 그렇진 못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0: 어허.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김동준 씨가 그런데 왜 임진모님의 저 방송 코너 이름이 네. 스쿨 오브 락인가요? 하셨어요. 네.
1: 한때 제가 락도 좋아했고 또 스쿨 오브 락이라고 하는 뭐 영화와 뮤지컬이 있고 또 이거 사실 누가 졌냐면 배철 선배가 졌습니다. 네. 제가 진 건 절대 아닙니다. 네.
0: 예.
1: 위대한 유산이라는 때도 있었고
0: 음흠.
1: 그런데 그냥 스쿨 오브 락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0: 가만 봤더니 임진모 씨하고 방송을 한 30여 년 같이 했는데
1: 네.
0: 이게 저 타이틀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1: 많이 바뀌었어요.
0: 어어.
1: 그렇지만 분명한 건 거의 수요일과 목요일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아하.
1: 금요일 안 했어요.
0: 음흠.
1: 월화 안 했어요. 거의 수요일 목요일. 네.
0: 그렇게 중요해요?
1: 아니 요일의 정중앙에서 저는 항상 센터에서 있었다는 거죠.
0: 네. 아무튼 뭐 늘 감사합니다.
1: 네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센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0: 센터.
1: 무슨 센터냐면 오바마 프레지던셜 센터입니다. 오바마의 대통령 센터인데 이게 6월 달에 시카고에서 개관을 했어요.
0: 아, 개관했어요?
1: 근데 개관 시점이 참 대단한 게 올해가 2026년이요. 네.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0: 그래서 얼마 전에 네. 그

0: 예, 큰 행사도 했었는데 예. 제가 참 76년 말 77년 초에 이제 미국이 독립 200주년 행사할 때 그때가 이제 그 지미 카터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거든요. 근데 벌써 50년이 흘렀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1: 지금 건국 250년이라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국가죠.
1: 야, 진짜 신생국가네.
0: 네네. 우리는 지금 반만년인데.
1: 그러니까요.
0: 네? 신생국가죠. 그런데 이거를 개관, 저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센터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롤링스톤이 여기에 기고를 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음악의 힘에 대해서 타이틀은 Honoring the Music That Made Us. 음흠. 우리를 만든 음악에 경배하며
1: 네.
0: 그런 뜻인데 진짜 음악의 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 글에 진짜 퍼져 있습니다.
1: 어허.
0: 그러니까 단지 그냥 유흥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일종의 페이스, 신념, 또 신앙 그게 바로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와 함께 맞물리는 게 음악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게 요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바마는 옛날 미셸하고 그 백악관 그 재임 시절에도 계속 플레이리스트를 냈어요.
1: 그리고 음악을 참 네, 좋아해요.
0: 진짜 좋아해요.
1: 그리고 뮤지션들하고의 예. 관계도 굉장히 친근하게 가져가면서 또 백악관에서도 공연을 참 많이 했고요.
0: 많이 했습니다. 네. 물론 클린턴도 만만치 않았는데
1: 네네.
0: 오바마는 작년 겨울에도 한 해에 그 플레이리스트를 냈어요.
1: 휴가 갈 때도 또 책리스트도 네. 내고 뭐. 예.
0: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오바마 리스트라고 해서 그걸 추종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모르던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0: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오바마가 나이 만만치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나이가 만만치 않아서 이제는 정말 그 옛날 어떤 그 뭐랄까 노스텔지아가 지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나이인데도
1: 임진모 씨보다
0: 좀 밑이에요. 저보다 밑이에요.
1: 오바마가 동생이에요?
0: 네, 밑이에요.
1: 아, 이분 나이 많이 드셨네.
0: 아이, 그러니까 배추 선배는 이제 한마디로 아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공이라고 해야 되나? 철수 공.
1: 뭐라 그러지 마요. 예.
0: 그런데 이번에 그 리스트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요.
1: 네.
0: 아, 어떻게 캔디 라마하고 시저가 부른 루소를 듣고 말이야. 노키아도 듣고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노래 뭐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게 작년 리스트에 뜩뜩 올려요.
1: 아하.
0: 나이가 드는데도 요즘 음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는다는 거죠.
1: 야, 지금 찾아봤는데
0: 네.
1: 오바마 대통령 61년생이네.
0: 네네네.
1: 아, 임진모 씨 동생이네.
0: 나이 뭐 같은 세대죠, 뭘.
1: 그 앞자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세대예요?
0: 또 이상한 논리 또.
1: 임진모 씨는 앞자리가 5잖아요, 5. 그 나랑 같은 세대고 오바마 대통령은
0: 51년하고 59년생 어떻게 같아요, 그게?
1: 제가 51년생이에요.
0: 53도 그래요. 나이 차이가 5 이상 나면요. 학교 어디에서도 붙이지 않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1: 근데 전 다 친구처럼 지내는데.
0: 예.
1: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예.
0: 네,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요번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글을 썼는데 글도 상당히 좋고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오바마가 요번에 얘기한 노래 대표적인 게 독립기에 진짜 처음에는 영국군이 이걸 조롱하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미국 쪽에서 결국 영국을 조롱하는 노래가 됐어요. 독립군가 됐죠. 양키 두두.
1: 양키 두두.
0: 그다음에 네. 이제 거의 미국의 이제 창가가 된 America My Country This of D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갖다 역 사실은 이런 시위를 통해서 여권도 신장됐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 다음에 또 This land is your land. 이거는 이제 포크의 시작인데.
1: 유명한 노래죠. 예.
0: 네네. 한마디로 우디 거슬리의 명작인데요. 대공황 시기에 소외된 노동자들의 또 민중들의 목소리다. 그리고 또 We shall overcome은 저 Civil Rights Movement죠. 인권운동 당시에.
1: 네. 시위할 때 늘 함께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0: 우리도 이걸 네. 불렀죠. 우린 승리하리라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1: We shall overcome.
0: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기를 갖다 사회 변동하고 엮으면서 오바마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모순 그 베트남 전쟁의 모순을 갖다가 드러내는 곡으로서 언급한 게

0: CCR의 포춘이 선.
1: 포춘이 선.
0: 그다음에 네. 밥 딜런의 블라인드 윈드. 이건 뺄 수가 없죠.
1: 네네.
0: 그다음에 또 이건 명작이 됐습니다.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이 세 곡을 갖다 언급했어요.
1: 어허.
0: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Okie from Muskogee를
1: 네.
0: 그 언급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언급하기가 매우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실 그 당시 히피 운동을 갖다가 약간 힐난하는 노래거든요. 이거
1: 네네네.
0: 뭐 마리화나 뭐 그다음에 이제 히피들의 어떤 그런 소행들을 갖다가 좀 그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뭐야 저거 이런 식으로 한 노래인데 이걸 오바마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한마디로 워킹 클래스들의 즉 사실은 우리 그 저항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엘리트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네. 워킹 클래스가 배제되고 소외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래가 꼭 그 사람들의 노래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곡을 갖다가 평가해. 그러니까 미국의 다양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1: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이거
0: 서유석 철날 때도 됐지.
1: 서유석 선배가
0: 예.
1: 철날 때도 됐지.
0: 철날 때도 됐죠. 쉐그린도 불렀던 기억나고 많이 불렀어 이거.
1: 그러네요. 예예. 네, 예.
0: 예. 노래 들을까요?
1: 그러면 예. 멀 해가드의 뭐,
0: 이거 먼저 듣죠.
1: 예. Okie from Muskogee.
0: 예.
1: 저 예전에 이거 통기타 치면서 저도 불렀어요.
0: 네.
1: 자 듣겠습니다.
0: 전환곡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0: 목소리가
1: 정말
0: 진짜 젊으시네요. 네네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저 MBC 10층 복도에서
1: 네 뵀어요.
0: 서유석 네. 형님을 만났거든요. 네. 와 근데 아주
1: 정정하시죠.
0: 정정하시더라고요. 네. 와
1: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목소리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사실 우리 저 뭐지 그거 모창 모창 할 때 꼭 하는 게 서유석이었잖아요.
0: 그리고 히트곡도 많이 내셨지만 네네. 방송 진행자로
1: 그럼요.
0: MBC 라디오에서
1: 푸른 신호등
0: 푸른 신호등 그거 진짜 오랫동안 하셨는데
1: 그럼요. 푸른 신호등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엘리트고
0: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주나 이런 게 가요가 더 나은데요.
1: 그러니까
0: 오리지널보다
1: 더 나은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가사 보세요. 그 원 노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네네. 그걸 이렇게 쓴 게 좀 대단합니다.
0: 예, 그 지명길 선생이 또 그 가사를 네, 쓰셨네 보니까.
1: 그러니까 진짜 LSD, 마리화나 그다음에 증병 그 카드 네. 이런 걸 그리고 막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 반전한 그 학생들은 그 증병 카드 다 찢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뭐랄까 조롱하면서 나는 그냥 이 오클라호마의 그 머스코기 촌부다. 나 그게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죠.
0: 멀 해가디의 오키 프롬 머스코기 들었습니다.
1: 네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서 음악에 대한 신념 저도 사실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그래도 음악의 어떤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저는 음악이라고 봐요. 네네.
0: 아니 그리고 이런 기념관들이 생기고 네네네. 계속 미국 사회에서 음악에 대한 뭐 그 의회 도서관에도 그 예. 영국 기록물로 막 등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네. 역사가 그럼요. 짧으니까 사실 네.
1: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0: 그런 것 같아.
1: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반만년이라고 자랑하면서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명곡들 그런 것들의 또 시대상 이런 걸 잘 정리한 그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센터가 네. 물론 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 아카이브 개념이 진짜 완벽하게 실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진짜 케이퍼 안 그러면 남는 거 없다고요. 응? 우린 진짜 너무 기록에 약해요.
0: 아니 기록이 약한 민족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거 보면 네. 그렇게 세밀하게 네.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민족이 없습니다 사실은.
1: 저는 정치나 그런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대중 음악 있죠 이쪽 부분 어떤 대중문화 쪽에 아카이브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그 왜냐하면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예.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네. 아주 천시했잖아요. 대중문화를.
1: 아이, 그럼요.
0: 네. 아, 우리 세대 때는 사실 기타 치다가 네. 기타 그 아버지가 뽀개고 막 이런
1: 그럼요.
0: 집안이.
1: 저도 그랬죠.
0: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음악도 정말 재능이 있는데 네. 공부까지 잘하고 그러면 다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쪽으로 갔어요. 네.
1: 네. 저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달려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하. 하도 반대하셔가지고 그런데 기필코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는 아니면 다른 거에 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0: 잘했어요.
1: 네네.
0: 지금까지 뭐 잘해 오셨잖아요.
1: 어? 네. 어쨌든 이 노래 들어야 되죠.
0: 아 요거 저 러닝 타임이 짧기 때문에 2분 30초밖에 안 되니까
1: 근데 이제
0: 한 많은, 1분 정도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1: 사실 이 CCR이 왜 지금도 역사에 남냐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0: 야 근데 크리던스

0: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네네. CCR. 예. 우리는 사실 이 팀을 예. 굉장히 춤 반주곡으로 그래, 많이 사용했거든요.
1: 다 고고장에 가서 추는 음악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음악 중에 세 개만 얘기해도 런 스루 더 정글.
0: 런 스루 더 정글.
1: 정글을 헤치며 달려라. 아하. 그다음에 후 이즈 스탑 더 랭. 누가 이 비를 멈추나. 이게 완전.
0: 그 베트남 전쟁에 굉장히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죠.
1: 베트남 전쟁과 또 하나 반대했어요. 사이키델리아. 아하. 사이키델리 흐름하고 지적인 흐름 다 싫어했던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오바마 이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음흠. 하여튼 그 런스로 정글과 더불어 이 징병제도에 관한 노래가 바로 포춘의 선, 운 좋은 자식인데 이거 걸리면 난 운 없는 거예요. 어? 완전 제비뽑기였잖아요 그 당시에.
0: 제비뽑기 아니라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네. 저 노동자 계급이나 네. 이런 데서 군에 많이 갔지.
1: 그럼요.
0: 상류사회들은 안 갔어요. 네.
1: 그래서 포춘의 선이 나온 겁니다.
0: 자 그러면 네.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네, 네. 포춘의 선 들으면서 네, 네. 오늘 스크로브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듣는 이유가 오바마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센터 만들면서 언급한 네. 노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네.
0: 오늘 너무 음악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1: 아 그런가요? 네. 다음에는 또 좀.
0: 아니.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장마가 끝났지만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중부지방에 계속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는 약해졌다 강해졌다 반복하겠는데요. 현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 내리는 곳이 있고요. 내일까지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이상이겠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최대 6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도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장마 끝나면 폭염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K-POP 디몬 헌터스 사운드트랙에서 헌트릭스의 How is Done 들었습니다. 710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10초 막 지났습니다. 0913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유, 오늘 엄마랑 좀 심하게 싸웠어요. 요즘 잘 지내다가 싸우니까 슬프네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께 죄송하다고 해드려야겠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이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제가 엄마 말에 과민 반응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시청할게요. 아, 어머니가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음악 많이 들으시는 모양인데? 자, 글래스 애니멀스. Heat waves.

삼바 완바 탑 썸핑 들었습니다. 4098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와, 요 근래 들어 20여 년 만에 라디오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 백혜물 들으니까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오, 감사합니다. 예, 20여 년 만에. 오호, 자주 오세요 이제. 네. 탑 썸핑 첨바 완바. 앞에 들으신 음악은 글래스 애니멀스의 히트 웨이브스였고요. 자, 이번에는 7358번으로 청해 주신 조지 에즈라 그린 그린 그레스.

0: F1도 무비 사운드트랙에서 크리스 스테이플턴 Bad As I Used To Be 124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조지 에즈라 Green Green Grass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차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2: 와인 비니가 굿,
3: 레드 와인 비니가
4: 베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가
4: 베르디.
1: 리센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가는 역시
0: 카사베르디.
6: 발효 식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데이비드 보위 체인지였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 개봉을 앞두고 극장 상황이 안 좋으니 안전하게 OTT로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망하더라도 바다에 가서 망하자 하고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바람이 두려워서 안전한 항구에만 묶여있는 배는 배로서의 가치가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패가 두려워 미리 안전한 길을 찾기보다 깨지더라도 내 주관을 지키며 정면 승부를 겨뤄보는 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누군가의 미숙함이나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좋은 마음으로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시작한 조언이라도 듣는 사람이 괴롭다면 그건 의도에서 빗나간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소통 전문가가 말하길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다면 주어와 시제를 주의해서 말하는 게 좋대요. 너로 시작해서 과거를 겨냥하기보다는 우리를 주어로 삼아 미래에 집중하면서요. 상대를 존중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어줄 때 괜찮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오케이. Okay. Go.

7월 23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종현의 You and I였습니다. 오늘은 비난이 아닌 조언이 하고 싶을 땐 시제와 주어를 주의하라는 어떤 전문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라면서 너를 주어로 과거를 짚기보다는 우리를 주어로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자. 일단 근데 조언은 상대가 일단 원할 때 해야 되는 게 가장 1차 전제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막 조언을 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정말 자기가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박태화님, 주어는 우리로 시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존중이 가득한 예쁜 말로 날개를 달아줘야지 라고 보내주셨고요. 9912님은 오늘따라 첫 곡 가사가 너무 잘 들려요. 너는 오늘 어땠어? 네 얘기 들려줄래?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요. 그럼 빨리 9912님 얘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 또 수다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3, 4부에서는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별밤에서 만난 적 있었죠. 밴드 원위와 함께 할 거고요. 그때 못했던 음악 얘기랑 라이브도 실컷 들려주실 겁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받아볼게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함께한 Hold My Hand 듣고 오셨습니다. 9912님께서요. 대장부엌말에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자면 오늘 날씨 때문에 안 내도 될 짜증을 좀 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저녁이에요. 한번 보고 말 사람이라지만 차가운 모습이 그 사람에겐 영원한 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별밤에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마음 좀 가라앉힐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덜 친절한 날이 있어도 그걸 너무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저도 그게 되게 심한 편인데 체력이 좀 받쳐주는 날이랑 그렇지 않은 날이랑 인성이 달라지는 느낌?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런 날은 아예 그냥 말을 굉장히 줄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눈에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마세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애써서 그래도 내 온기를 줘야지 하고 내 체력이 바닥일 때 따뜻하려고 하면은 평소보다 에너지 한 4배, 8배씩은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갈가 먹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아무 걱정 마십시오, 9912님. 052님, 저 그저께 퇴사 면담했어요. 상사분이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처우 개선해 주겠다, 이직 준비랑 병행하게끔 도와주시겠다 등등 엄청 회유하셨지만 오래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 마음 돌릴 생각이 없어서 기분이 텁텁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면담할 것 같은데 제 의사를 분명하게 잘 얘기하는 지혜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나를 그만큼 붙잡아준다라는 게 그냥 계속 다니고 있을 때는 몰랐던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고, 그리고 공호인님 그렇게 결정하셨으면은 밀고 나가서 제가 더 좋은 인력이 되어서 또 나중에 밖에서도 이 회사와 또 좋은 연을 또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성장하겠고 하시면은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대로 간절한 거예요. 공호인님 너무 붙잡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은 그냥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공호인님이 결정한 게 맞는 걸 테니까 너무 감정 소비하지 말고 잘 하시고 그 이후로 연락하고 잘 지낼 수도 있고, 뭐 아니어도 어차피 새 회사 들어가면 정신없을 테니까요. 그냥 예, 결정한 대로 믿고 살짝 옅은 미소만 띄운 채

설이나의 여우야 이어서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좀 전에 나온 신곡입니다. 존박 씨가 신곡이 무려 21개월 만이래요. 활동이 활발해서 너튜브 같은 쪽에서는 또 막 그 SNS에서도 막 재밌는 거 많이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신곡 이렇게 오랜만인지 몰랐네요. 김정아님 좋은 노래 들으니까 축축하고 습한 날씨마저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시각적으로 이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걸을 때랑 안 들으면서 걸을 때랑 완전 차이 크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뮤직비디오 돼버리지 않습니까? 유미경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쪼르륵 이열치열 삼아 오늘은 온 집안 제습제 교체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 한 박스가 모자라네요. 이왕 땀 흘리는 거 흠뻑 흘리고 시원하게 씻은 뒤 맛난 수박 한 쪽으로 마무리. 오늘도 우리 모두 잘 살아냈네요. 아 미경님 맞아요. 미경님도 오늘 지금 함께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아직 하루가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잖아요. 해도 떨어졌고 우리 진짜 오늘도 잘 해냈어요. 이렇게 또 하루를 치열하게 잘 버텨냈습니다. 제습제 쫙 한번 갈 때 거기 물 가득가득 차 있는 거 보면 뭔가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 집에 이 물방울들을 이렇게 내가 많이 치워냈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김주아님 대장부왕 오늘 하루 종종거리면서 쫓아다니느라 발 뒤꿈치가 까져 있는 것도 몰랐어요. 집에 와서 보니 핏방울이 상처보다 왜 마음이 더 아프죠? 발 뒤꿈치에 손이 안 닿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그럴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주아님. 근데 어디 뭐 어딜 다니느라 그랬어요. 신발이 좀 불편한 거 신으셨던 건가? 그래도 거기 까지면 쓰라렸을 텐데 내가 그럴 때 좀 서러워요. 내가 어디 다쳤는데 막 샤워하고 이러다가 탁 발견하잖아요. 따가워서 보면 어디가 막 피나. 근데 내가 이걸 느끼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딴 데 가 있었다라는 게 그만큼 고단했구나. 주아님도 오늘 하루 잘 살아내셨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곡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위는요. 흥 많고 세상사에 관심 많은 세기의 사랑꾼 피철인의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였어요. 마치 라디오에 사연 보낸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별밤지기 이문세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 피철인 씨는 세븐틴 디노 씨의 부캐입니다. 컨셉에 완전히 몰입해서 정식으로 음원도 내신 거고요. 2위는 비가 그쳤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요즘. 지난 화요일에 부엉이들의 비사연 소개하면서 들은 노래죠. 아이유가 부른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1위는요. 윤상의 왈츠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만날 수 있는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의 시그널 송이기도 하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날 일찍 출근해 있던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도 막 심취해서 따라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윤상 그리고 다빈크의 왈츠.

윤상이 다빈크와 듀엣으로 부른 왈츠 듣고 왔습니다. 9629님이 이 노래 들으면서 아침 9시로 돌아가는 마법 시그널이라 권영애님은요. 어머 저 요즘 종일 라디오 듣는데 상디님 라디오 오늘 아침 시그널이 윤상 곡인 거 처음 알았어요. 웬일. 덕분에 좋은 곡 알아갑니다. 아 근데 이럴 수 있는 게 시그널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가 그게 어떤 곡의 일부라 완곡이 있는 곡의 일부라는 것을 자꾸 잊게 되고 그래서 완곡으로 들으면은 되게 기분 이상해지고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오늘 별밤 차트 탑3 1위 곡으로 들었습니다.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눌러주시고요. 전호진님께서요. 저 내과 주문 가야 할까 봐요. 고3이라 올해 계속 공부하고 먹고 자고 반복했더니 이제 밥 반 공기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원래도 위가 약한데 위 건강 박사 부엉이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위 건강을 위한 운동은 물론이고 그 외 좋은 실천 습관 있을까요? 아 이거 약간 위염 증상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이 돼요. 혹시 그러다가 밤 되면은 조금 허기가 확 올라오고 그래서 먹고 잤다가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저랑 같은 증상인데 해선 안 되는 거고 위장은 진짜 열심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신경성일 수도 있어요. 팁 있는 부엉이들은 꿀팁 주시고요. 고주연님 오늘은 초등학생 둘째 학원 안 가는 날 뭔가 보람찬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퍼즐 카페에 다녔어요. 참 다양한 컨셉의 카페가 많아요. 그죠? 3시간 동안 150피스 퍼즐 3개 맞췄습니다. 의외로 초집중해서 잘 하더라고요. 방학 끝나기 전에 또 써먹어야겠어요.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하신 건 진짜 재밌었겠다. 저는 게임 속에서 퍼즐을 획득해서 이제 그걸 맞추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실제 퍼즐은 아니고. 퍼즐 진짜 재밌고 좋은 취미예요. 네, 이게 뇌 건강에도 좋다잖아요. 집중력에도 좋고 굉장히 그리고 완성된 걸 보면은 왠지 모를 뿌듯함이 들기도 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하는 거랑 상상해서 뭐 뭔지 아는데 하고 뭐 귀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보시기를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러브홀릭 노래 들을게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라고 보내주셨고 2021님은 위염 저도 겪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셔주면 좋아져요. 고3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 저도 몰랐던 팁인데 긴장, 위장이 긴장돼서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니까 따뜻한 물 한 잔이 처음 들어가주면은 좀 이완이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34님께서는요. 저도 금방 더부룩해지고 속이 자주 불편했는데 내과 가서 검사하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때문이었어요. 한동안 약 먹고 관리했더니 금방 났어요. 아, 이거 한번 내시경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혹시 이 헬리코박터균 은근히 이것 때문에 위장 문제 있는데 괜히 막 양배추, 즙 이런 거 아무리 먹어도 해결 안 되는 거는 검사했을 때 저 균이 나오는 경우더라고요. 박영준님. 하하, 여기 양배추. 25년차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위에는 양배추 입죠. 당근 라페 레시피에 양배추를 살짝 같이 넣어보세요. 만들기도 간단하답니다. 영준님, 일단 당근 라페가 뭔데요? 아, 갑자기 또 이 자격지심이 올라오네. 또 이게 요리 못 잘하는 사람도 꼭 이렇게 참 쉽죠? 당근 라페가 뭐냐고요? 아무튼 양배추 살짝 같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살짝 넣는 거 그냥 뭐 그 양배추 잎을 이렇게 찢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준님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건강 박사의 음식 박사 부엉이들 당근 라페 얘기했었는데 나만 몰랐나? 5542님이 분명 대장부엉도 김밥이나 샌드위치 속재료로 드셨을 거예요. 채썬 당근에 소금 살짝, 올리브오일, 레몬즙, 홀그레인 머스타드 버무려 먹는 거예요. 야, 그 김밥이나 샌드위치 안에 당근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 봤거든요. 얇게 채가 썰려가지고.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거였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김밥이나 샌드위치 누가 만들어줬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고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들 당근 앞에 뭔지 아시는구나. 박시현님, 남은 연차 소진하러 혼자 강릉 가는 버스 아닙니다. 별밤이 위안을 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현님, 딱 그 시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코너가 마련돼 있어요. 3, 4부에 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 밴드 원위의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쭉 함께 해주시고요. 프랩 피처링 딘의 콜드파이어 듣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0: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광고 듣고 이달의 별밤 뮤지션 밴드 원위와 함께 올 거고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바로 여기 아주 특별한 라이브가 펼쳐집니다.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0: 별밤 뮤지션 밴드 원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본인의 포지션과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밴드 원위에서 메인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원위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강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위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면서 랩하고 있는 기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원위에서 드럼 치고 있는 하린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래도 비교적 생각보다 금세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7: 맞아요.
0: 네,
7: 한 네. 6개월.
0: 6개월 만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들어오기 전에 밖에 주차장에서 맞아요. 살짝 마주쳤는데
5: 네네네네.
0: 그때도 처음에 약간 어? 할 정도로
5: 네.
0: 지난번에도 물론 멋있으셨지만 유난히 다들 용안이
5: 아~
0: 굉장해지신 느낌이라
5: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아 우리가 요새 이제 시즌이 네. 본격적으로
5: 8월에 이제 정규가 나옵니다.
0: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제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 물이 살짝 올랐습니다.
0: 아주 광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네, 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는 추위였고요. 지금은 굉장히 덥고 오늘 비도 오락가락했는데도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 우리 팬분들 위브분들 너무 많이 와 계시거든요.
5: 감사합니다.
0: 마이크 열어드려가지고 서로 소리로 인사 제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5: 위브들
4: 안녕.
5: 안녕.
8: 소리 질라.
2: 아,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위브들을 조금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0: 아 진짜 네, 얼마 만이에요?
2: 그래도
5: 1-2주 아닌가요?
2: 한 1-2주
0: 그 정도면 얼마나 자주
2: 저희가 거의 뭔가 느낌이 네. 저희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 계속 정규 앨범 녹음을 하고 있어서 좀 저희도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거든요.
5: 아.
2: 그래가지고
5: 맞아요.
2: 뭔가 더 오래 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 스케줄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지금 이분들 보는 게
5: 진짜 너무 반가워요.
0: 네. 얼굴 까먹을 뻔했네요. 1-2주 안 봤어요.
5: 그럼요
0: 그럼요. 네, 아무튼 진짜 이 날씨가 꿉꿉한데도 많이들 와주셨고요. 김정아님께서 원위 1월에 방문했는데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또 만나네요. 저번에 이나님과 같이 나는 음악 얘기 정말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5: 그럼요 그럼요
0: 라고 보내주셨고 아.

0: 그래 맞아. 지금 우리가 이 콘서트 인 스튜디오 시간은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가진 않거든요.
1: 네, 맞아요.
0: 홍서연님이 어 잘생겼다. 안 보이지만. 어?
2: 아, 이게 오디오로만 듣고 있는
0: 아는 거지. 아~ 내가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코너 지금 물론 앞에 계시는 분들이야 움직이는 것도 보고 하시겠지만 보통 내 가수가 라이브하는 것을 영상으로만 네. 보면서 듣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 네. 소리로만 듣는 경험을 해볼 일이 잘 없어요.
3: 네, 라이브를.
0: 네.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우리도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시지 하지만 들으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느끼니까 색다르고 악기 소리, 보컬, 목소리 하나하나가 훨씬 선명하게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영상은 잘 담아놨다가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2회차 우리 콘서트를 네. 한 다음에 공개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얘기가 넘쳤었어요 그날.
1: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았고 네. 그때 뭐 여기 와가지고 뭔가 그 오랜만에 그 위브들이 정말 듣고 싶어했던 곡들도 그때 여기서 라이브로 한번 진하게 한 적이 있고 막 그래서 아주
4: 얼마나 진하게 하셨어요?
1: 그때 막
0: 핏줄
1: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랬었어요.
0: 맞아요.
1: 네.
0: 관람차랑 별 해는 밤. 맞아요.
4: 두 곡밖에 안 불었는데요.
0: 근데 되게 한국. 아니 잠깐.
5: 아니 죄송합니다.
3: 아 이제 화가 올라오네.
0: 아니 씨가 뒤에서 계속 한마디씩 약간 예 우리 그, 이 용훈 씨의 멘트에다가 살짝 후추를 뿌리고 계시는데 아주 좋아요. 고용돔 좀 몇 개 안 했는데 뭐 그러냐라는 뜻이에요.
4: 아 아니
2: 아닙니다. 아니 그만큼 이제, 예. 오늘은 사실 준비한 게 사실 많잖아요.
4: 많죠,
2: 예.
0: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
4: 워낙에 또 그리고 평소에 장난을 좀 많이 치다 보니까 서로.
0: 그럼 네. 당연히 그렇죠. 여기 와서 네. 이제 관성적으로 서로 괜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노잼이고
1: 아, 재미없어요.
0: 그런 원인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지난번 라디오 시간 때 충분히 네. 제가 느껴서 라디오 친화형 밴드
1: 맞습니다.
4: 아, 네. 맞습니다.
0: 자 아무튼 이번 주에 한 시간 그리고 일주일 뒤 7월 30일 목요일 3, 4부도 원위와 함께하니까 그날도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4: 네.
0: 지난번에는 초대석이라서 토크가 많았었고
1: 맞아요.
0: 이번에는 뭔가 이 미니 콘서트
1: 네.
0: 제가 가장 아끼는 코너예요. 그래서 영상들도 보면은 뮤지션 분들이 되게 애정을 갖고 코너를 네. 꾸며주시고 선곡도 다 직접 해오시고 아예 그 라이브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진행도 네.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미니 콘서트 같은 거 라디오에서 혹시 해한 적 있으세요?
2: 이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네. 라디오에서 딱 저희가 준비한 자율적인 셋리스트로 딱 이렇게 무대를 준비한 거는 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좀 저희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진짜 되게 사실 결과물들을 보면은 저도 되게 자랑스러운 코너이면서도 아티스트 분들한테는 해주신다 그러면 참 너무 감사한 코너이기도 해요. 이게 이 곡수가 그래도 꽤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연주랑 같이 해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또 이 코너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위부들도 미니 콘서트 정도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뛰고 소리도 지르고 여러분들의 소리도 군데군데 들어가요. 네, 이 코너에 함께 박제가 지금 이런 분위기 딱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저희가 뮤지션들한테 큰 주제를 드리고요.
2: 네.
0: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소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곡들을 골라서 플레이리스트를 짜 오시는 건데 샌리스트죠.
2: 네. 네.
0: 원위가 받은 주제랑 정한 소주제 알려주시죠.
2: 네, 저희가 받은 주제는 우리라는 주제입니다. 그에 맞게 저희가 또 소주제를 짰는데요. 우리의 여름밤입니다.
0: 소주제가 오늘 우리의 여름밤.
2: 네네.
0: 우리가 드린 큰 주제는 우리군요. 되게 어울리는 일단 뭐 팀명에도 이미 있는 뜻이.
1: 아 네. 맞아요.
2: 우리라는 또 이름이.
0: 그러니까요.
2: 있기 때문에.
0: 네. 이번에도 지금 정규 작업하고 뭐 막 하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스케줄 많을 때보다.
2: 그렇죠.
1: 많죠. 네, 녹음할 때도 계속 같이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이번에도 그 정규 앨범이 사실 열 곡이 훨씬 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곡들이 다 저희 자작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곡들을 다 저희가 다 그 보컬 디렉도 다 봐주고
0: 서로
1: 네. 봐주고 곡 쓴 사람이 좀 이제 많이 봐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좀 징글징글하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혹시 하면서 보복성 디렉팅 같은 걸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0: 누가 되게 깐깐하게 디렉팅을 해서 그걸 받은 멤버가 어디 너 녹음해 두고 봐. 아. 했다가 또 지독하게 하고.
1: 아, 보복수
2: 형 할인이한테 있었잖아.
3: 아, 형도 할인 형이야? 나도 할인 형이야.
1: 할인이?
3: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보복성은 아니고 이제 할인 형이 이번에 너무 좋은 곡을 써준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할인 형의 곡을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막 녹음을 하는데 그 디렉팅을 볼 때 악기 멤버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내면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밝게 또 해보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알아듣질 못해서 제가 이렇게 녹음하다가 살짝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막 집중해서 다 아 형 그게 무슨 말인데 도대체 해봐 형이 좀 불러봐 이래 형이 막 불러주더라고요.
0: 근데 말이 돼요?
3: 말이 안 되죠.
0: 하린 씨 변명의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된 겁니까?
4: 변명의 반박을 하겠습니다.
0: 반박을 네.
4: 저는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냥 좀 이 가사를 부를 때는 뭔가 너가 이 가사의 느낌을 그냥 너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불러봐라.
3: 아 그렇게 안 근데 했잖아.
1: 아니, 이게 제가 딱 메인 보컬과 리더로서 딱 제가 말씀드리면
0: 아니, 정리해주세요 정민 씨.
1: 제가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디렉을 받아봤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제 하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기를 하는 친구라 보컬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3: 맞아요.
1: 악기 멤버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린이가 이렇게 하고 충분히 다 이제 알아들은 척을 하고 오히려 더 못 불러봤어요. 근데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0: 잠깐만 하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4: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네. 형의 판단이고 제가 들었을 땐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1: 그래서
4: 거죠.
1: 그래서 나는 약간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공감하는 척
0: F식으로
4: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3: 아니 좀 약간 조금 후추 뿌려봤어요.
0: 네, 아니, 잘했어요. 하린 씨 디렉 방식 근데 그 전문 보컬 디렉터인 분들 중에도 네네. 스타일이 요새도 구분 많이 하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 디렉팅 하시던 분이 있어요. 딱 디렉팅만 하던 분이니까 근데 유난히 좀 설명을 이렇게 딱 그 기술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어떤 분위기 네가 지금 모래 사정을 걷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1: 그게 그걸 좀 더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쵸?
0: 맞아.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디렉할 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기술적인 얘기를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3: 감동.
0: 하린 씨도 약간 보컬의 역량을 믿고 그렇게 디렉하신 게 아닐까.
4: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컬적인 기술은
0: 약간 말 좀 보컬들이... 더듬으신 것 같은데
4: 아닙니다. 네.
0: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방식이 똑같은 전문가들이어도 또 다르더라고요. 아, 희한하게. 그쵸. 그리고 아무튼 하린 씨가 조금 디렉이 지독했지만 결국은 그마저도 합으로 맞춰
3: 진짜 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그 곡.
0: 너무
3: 좋습니다.
0: 그 과정 같은 거 비디오로 다 담겨 있습니까?
3: 아 그럼요.
1: 다 있어요.
0: 아, 아니 좀 투닥투닥도 합니까?
1: 아, 그걸 투닥. 아마 해놨는데 뭐 회사에서 자를지 안 자를지
0: 모르겠어요. 아 왜 자르나 그거 보고 싶어.
3: 이번엔 좀 강력하게 좀 투닥투닥 내보내주세요 라고
0: 왜냐면 말해줘. 밴드인데 밴드는 좀 약간 그치? 싸웠다가 화해하고 그런 것까지가 밴드죠.
1: 약간 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0: 아, 어때 우리 위부 그런 거에 약간 면역력 없어요? 네.
3: 왜 우리 위부들은 아름다운 말만 듣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0: 막 거칠게 왜 치고받고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가 뜨겁게 음악으로 화해하고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3: 어때요 위부들?
4: 쌍따봉 날리시는데요 위부들?
3: 좋아요?
0: 네. 밴드랑 그런 것이죠. 자 아무튼 원위가 직접 정한 소주제 우리의 여름밤에서 여름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작업이 잘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선배들 중에서는 슬슬 아침 작업을 하시는데 되게 부럽긴 한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때요?
5: 저희도 물론 저희도 밤인 것 같아요.
4: 네. 저는 근데 좀 때에 따라 달라요.
0: 우리 하린 씨가 항상 보면은 토크에 아주 진짜 아주
3: 이게 굴곡선이 약간
0: 너무 좋아요.
4: 네,
0: 포인트를 주고 계시는데 그럼 낮에도 가능해요?
4: 네, 저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일어났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뭔가를 보고서 떠오르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아침이 잘 될 때가 있고 그 밤만이 주는 감성에 젖어서 혼자 멍 때리다가 또 생각날 때도 있고 이래서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 저는 밤에 어떤 감성이 생기는 건 솔직히 모르겠고 밤 됐을 때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한 8시 이후부터가 제일 정신이 좀 멀쩡해지고
3: 릴렉스도 되고
0: 저 그 저는 약간 브레인포그가 있는
3: 맞아요.
0: 뽀얗고 눈도 잘 안 떠지고 그렇거든요. 다들 뭐 일단은 밤이지만 하린 씨는 눈 뜨고 자다 일어나서 하면서 영감이 왔어. 바로 양치하기도 전에 그냥 작업에 들어간다는
4: 그럼요.
0: 거잖아.
4: 저는 샤워하면서 물 맞으면서도 떠올라가.
0: 근데 그건 되게 많이들.
1: 맞아요.
3: 샤워가 진짜 저도 샤워.
1: 그거를 이제 녹음을 못하는 가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머리 아픈 거지.
0: 아이가 항상 녹음기를.
1: 맞아요.
0: 숙소든 어디에 화장실에다 놓으세요.
3: 아 맞아.
0: 그래서
3: 맞아.
0: 이렇게 누르면 될 수 있게.
4: 저는 심지어 바보같이 그 샤워하다가 생각난 멜로디를 녹음할 생각을 안 하고 작업실 갈 때까지 혼자 그 멜로디를 익히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실 들어갔는데 잠깐 이게 멜로디가 이게 뭐였지?
0: 그래.
5: 바보형 느낌이지. 어.
4: 계속 혼자 들어. 오케이 이거였다 이거 오케이. 자 문 열자마자
0: 뭐였지?
4: 여기가 끄듬이 뭐였지?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0: 그래서 우리의 대선배이신 스팅이
3: 아.
0: 곳곳에 녹음기를 놨대요.
3: 오 진짜요?
0: 그러니까 산책하고 막 이러면서 또 워낙 집이 막 성이잖아요, 그분 성. 진짜 많이 있어갖고 돌아다니면서 흥얼거리는데 막 찾고 막 이러지 않게 그냥 수시로 눌러서 녹음을 할 수 있게 해놓는다고.
4: 와,
0: 앞으로 멋있다. 여러분들 바디캠처럼 바디 레코더를 하나
3: 좋은데요?
0: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자, 이쯤에서 원희가 처음으로 라이브 해주실 곡 소주제인 우리의 여름밤과도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인지 용훈 씨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아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노래고요. 야행성이라는 노래를 먼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 노래를 좀 최근에 많이 안 하고 오랜만에 좀 들려드리는 것 같고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밤 시간대일 것 같고 위브 들어오면은 이 시간대 야행성 들려드리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들고 좋아. 왔습니다.
0: 좀 센스 있게 이 가사 내용이 지금 이 순간 같아요.
1: 네.
0: 이 밤도 달도 예쁜 날 넌 오죽할까. 오 완전 어울리는 이 그런 곡을 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위는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원위에게 하고 싶은 말 또 라이브 듣는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333님께서요 라이브 맛집 별밤에 라이브 최강자들이 왔다 원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사운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극찬을 받았고 뮤지션 분들도 그 어떤 음악 프로보다 여기 사운드가 좋아요. 아니 뭐 제가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은 물론 라이브를 잘하는 분들만 오는 코너라 그렇습니다. 자 위브들도 따라 불러주셔도 너무 좋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 되셨을까요?
6: 네 됐습니다.
3: 준비했습니다. 아직 잠시만요.
0: 아직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직은 준비 안 된 분도 있는데 서로를 좀 둘러봐 주세요.
1: 아 저희 잘 안 봐요.
0: 그래요.
3: 멤버들 네, 10년째 하다 보니까
0: 네. 네,
3: 눈을 잘 안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0: 그래요. 혹시 누가 준비가 안 된 건지 범인을 좀 지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거 강연인 것 같은데.
0: 예. 예.
1: 자, 다 됐어요?
3: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3: 할인 됐고.
0: 준비 다 된 것 같으니까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원우의 야행성.

딱 오늘 같은 이 밤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원미의 야행성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너무 분위기 있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5290님이요. 야행성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데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 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느꼈지만 가사를 진짜 신경 많이 쓰시는 밴드예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진짜 완전 이 시집 같은 느낌이 들고.
2: 이게 사실 기타리스트 강현이 형이 쓴 곡인데
0: 네.
2: 이게 그 어린 왕자를 읽고 형이 이제 진짜 밤에 쓴 곡입니다.
0: 그렇구나. 진짜 책 많이 읽는 티가 나요, 가사를 보면은. 아, 이고은님도 여름밤에 듣기 너무 좋은 노래예요. 감미로워요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까 라이브 보면서 재밌는 장면 하나를 포착한 게 몇 개 있는데
1: 네.
0: 아까 용훈 씨가 막 그 용트림 고음 멋있는 고음 네. 쫙 올라가는데 동명 씨가 세상 반하는 것 같다. 아, 동명 씨가 아니었다. 기욱 씨를 반하는 것 같던데.
3: 아.
0: 그죠? 약간 그때 막 하면서 반하던데.
3: 용트림이에요.
0: 네.
3: 아, 확실하게 반했습니다.
0: 그죠? 아니 그러니까 맨날 자주 들어본 걸 텐데도 이렇게 보면은 멤버가 보컬이 네. 뭔가를 막 맞아요. 겁나 잘할 때 가끔 그 연주하는 멤버들이
2: 네.
0: 거기에 맞아. 약간 팬 같은 얼굴이 나올 때가 있어요.
2: 아, 근데 맞아, 진짜 맞아. 서로 막 예를 들면 막 강현이 형이 기타 솔로 오늘 유독 그래. 잘한다. 서로 사실 저희는 맨날 보잖아요.
0: 그러니까.
2: 그래도 유독 그날 좀 잘할 때가 있으면 저희도 좀 반할 때가 서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리고 약간 조금 느끼시더라고 굉장히.
3: 사실 네. 좀 이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0: 아니 아까 용훈 씨 목소리 들으면서 느끼는 거 내가 봤고. 그리고 용훈 씨는 멤버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고 이브들한테
4: 아야
0: 때리지 마세요. 네, 폭행은 금지고요. 아까 막 그 도입부 1절에서 이 밤도 달도 예쁜 날 요 부분 하는데 굉장히 유죄 눈빛을 날리시는 걸 제가 또 목격했습니다.
1: 네. 아 이제 그런데 제가 쳐다본 이유가 네. 그 제가 야행성을 지금 한 6-7년 이렇게 부르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위브들 그 저기
2: 응원법이에요.
1: 그래가지고 응원법을 좀 해주세요 하는 이제 어떤
0: 사인이에요?
1: 무언의 사인이었고 그래서 디브리치에도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줄래 거기도 일부러 아예 돌아가지고 불렀거든요. 아예 크게 해라. 나 노래를 부를 테니
0: 압박이었고
1: 위브들은 크게 하라 이런 예,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0: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남의 애정인가 이렇게 왜 엿보는 기분이 들어요. 어머 저런 눈빛을 막 주면 어떡해 막 했었는데 남한별님이 진용은 오늘 목 상태 좋은데?
1: 아 요즘에 관리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이 네. 지금 요새 계속 또 목이 왜 우리 뭐 가수들 풀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녹음 많이 해서 목이 더 라이브 잘 되는 시간인가요?
1: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최대한 오늘 제가 평소 라이브 할 때 그 말하는 톤이 아니에요. 네, 일부러 너무 흥분하면 갈까봐
0: 그러네.
1: 약간 일부러 이렇게 좀 얘기하고
0: 띄워서 얘기하고
1: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내일 모레 또 공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야, 그 진짜 역시 네. 프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이요. 저는 원위 공연 갈 때마다 가족 한 명씩 꼭 데리고 가요. 엄마, 언니, 이모, 사촌 동생 한 번씩 데리고 갔는데 다들 좋아한다고 주주님이 내 자랑이 되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게 대박. 진짜 뿌듯해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이렇게 데리고 갔을 때 그 사람도 함께 입덕을 하거나 할 때 그거만한 뿌듯함이 없거든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S님은 2년 전 모 페스티벌 갔다 원우이한테 입덕했어요. 최애 밴드는 따로 있었고 원우이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그 여름밤 청량한 원우이 어떻게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앤온리 원우이만 바라보는 위브가 됐어요.
2: 감사합니다.
1: 결론이 좋네요.
0: 네. 인터셉트 했다고.
2: 네. 인터셉트를 저희가.
0: 사실 페스티벌이 그래서
1: 맞아요.
0: 제 가수들이 총력을 다하는 거죠.
1: 맞아요,
2: 맞아요.
0: 인터셉트. 네.
2: 그래서 저는 최근 비교적 최근이었는데 페스티벌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후드 쓰고 남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위브들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근데 그 눈빛이
0: 단속하려고.
2: 아, 단속하려고 봤는데 눈빛이 약간 좀 반할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0: 그때 확 옆에 그냥 등장하지 그러셨어요.
2: 아, 근데 또 너무 또 즐기고 있으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0: 너무 부럽네.
2: 모른 척했지만 잘 보고 있다 저희도.
0: 나 같은
2: 항상 긴장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저 같아서 옹졸하게 옆에서 좋아라고 이렇게 섬찟하게 나타났을 텐데. 좋습니다. 첫 곡 야행성에서 우리 용훈 씨의 진두 지휘에 때차이나 응원법 못해서 아쉬운 위브들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4부에서 라이브로 몰아칠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밤 4부 시작했고요. 생생한 라이브가 있는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지금부터 이 시간은 밴드 원위에게 맡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네. 자, 그 아까 저희가 말했던 저희가 오늘 곡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우리 위부들이 반응이 없으면 몇 곡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크게 해줄 수 있죠?
3: 진짜요?
2: 자,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이 노래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로스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좋아요?
2: 네!
1: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밖에 혹시 그 뭐 소리 지르지 말라는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나요? 그럼 한번 소리 질러볼래요?
0: 자, 오케이, 바로 렛츠고.

0: 아 근데 진짜 좀 노래 잘하는 것 같긴 하네 오늘.
1: 오늘 이 가든 스튜디오가 되게 촉촉하고 네. 여러분들의 또 응원과 청취자 분들의 이런 또 에너지 때문에 촉촉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진짜 오늘 주제와 잘 맞는 곡입니다. 한여름밤 유성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이렇게 세워서 좀 뛰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거기 상황이? 오케이. 자 그러면 손 이렇게 잘 높일 할 수 있죠?
2: 네.
0: 오케이 갑시다. 렛츠고.

0: Ah,불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밴드 원위의 라이브 그 첫날이었습니다. 아 진짜 네, 한 곡 한 곡이 너무나 빼곡하고 뜨겁고 그런 곡들로 또 골라와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2643님께서 원위가 있는 별밤이 바로 락페. 그리고 4861님은 아마 이카루스 들으면서였던 것 같은데 원위라면 추락해도 좋아. 김은미님 오늘 샌리스트 진짜 다 제 출근송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한 곡 한 곡이 원래 이게 본 콘서트 때 아니면은
1: 네네.
0: 뭐랄까 이게 연달아서 잘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 요 정도는 그냥.
2: 요 정도는 그러니까 방금 오늘 그 이렇게 들려드린 곡들이 거의 페스티벌 필승곡이기는 해요. 네.
1: 아, 페스티벌 필승곡이기는. 여름밤에 너무 잘 어울리는 딱 곡들이어가지고.
0: 이야 진짜 이게 아 요런 거 하면서 인터셉트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먼저 어떤 곡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또 이카루스라는 최근에 나온 저희 점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들려드렸는데 이 곡은 사실 또 이제 강현이 형이 쓴 곡인데 그 이카루스 날개 잃은 전사 이카루스에 관해서 또
3: 살짝 소개해주세요.
1: 네, 살짝 이카루스 소개해주세요.
4: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카루스 이야기를 읽고 좀 영감을 얻어서 좀 가사를 좀 낭만적이게 오히려 바꿔서 써봤어요. 약간 거기 신화에서는 뭔가 그 태양을 가까이 가려고 해서 좀 오만과
0: 그치.
4: 네, 그런 게 상징이었다면은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뭔가 좀 너무 되게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추락해도 다시 날아올라서 다시 어떤 존재를 잡고 싶다라는 이제 가사를

0: 쓰고 싶었고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라면 난 추락해도 좋아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이제 그 가사 파트입니다.
1: 아 역시 약간

0: 네, 맞아요.
1: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2: 이거 왜냐면 악기 연주할 때도 밴드는 되게 이제 본인 화려한 파트 나올 때는 아까 기욱 씨 막 잘하시더라고. 막 내가 지금 내 연주 봐. 장난 아니지. 그런데 이게 기타 잘 치시는 분들 많이 그러는데 기타를 되게 어려운 걸 속주하면서 이걸 그냥 너무 이 밑에서 이 얼굴만 보면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3: 진짜 백조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2: 밑에 아주 백조야. 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그럴 때 좀 호들갑을 떨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4: 아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할 때는 일부러 나 빠른 거 친다를 조금 티를 더 내서 좀 격하게
2: 그치.
4: 네, 좀 하는데 또 라디오 때는 이 막 선도 있고 막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칫하다가 뭐가 빠질까봐 그것 때문에 살짝 그러니까. 네,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막 집중하고 막 이러는 게 오히려 연기고 보통 보면 노래도 왜 똑같은 소리 그냥 가만히 서서도 낼 수 있는데 본 무대 올라갔을 맞아요. 때랑 리허설 맞아요. 때랑
3: 괜히
2: 더 어렵게나 하는 척
3: 넌
0: 이런 거 넣고
3: 괜히 흐느끼고
0: 더 어지럽게 그냥 어지럽게 하면 되는데
2: 맞아
0: 어지럽게
2: 괜히 더 그렇게 되고
3: 맞아요.
2: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아마 아니, 근데 들켰다. 워낙 밴드라서 네. 리허설 하는 거를 팬분들도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3: 네,
2: 다 아실 거예요.
3: 맞아요,
2: 그 정도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미로도 보면은 근데 아까 이카루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여름밤 유성호도 그렇고 되게 그러니까 그냥 얘기들이 스토리가 우선이라서 그냥 가사가 쉽게 외워질 순 없어도 이 가사로서의 완성도에 항상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곡들이.
3: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 미로는 진짜 이거 되게 흥분하면은 가사가 가끔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반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5: 맞아요. 맞아요. 제가 쓴 곡이긴 한데 이게 제가 좀 반복되는 가사들을 조금 지쳐있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만 바꿔줘도 뭐 더 감동 있고 들을 맞아. 때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너들 입장에서도 뭔가 더 흥미롭게 들을 수도 있고 재미있게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녹음할 때 사실 힘들죠. 이제 하나 받아놓으면 이제 복붙이 가능한데
2: 맞아.
5: 가사가 달라가지고 이제 녹음할 때 조금 더 고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겠네요, 진짜. 네. 어디 뭐 쉽게 갈 마음 없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그렇게 읽혀지고. 그러니까 제목이랑 테마랑 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미로라는 제목이랑
3: 네.
2: 어울리기도 하는데 이어서 들려주시는 곡도 그런 입체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여름밤 유성우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사들이 툭툭 나오잖아요.
5: 네.
2: 되게 재밌었어요. 야 별 떨어진다 이렇게 환기하는 구간.
6: 네.
2: 누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5: 네.
2: 엿보는 훔쳐보는 느낌 같아요.
6: 또 훔쳐봤어요.
2: 또 엿보네.
5: 이게 사실 진짜 훔쳐보는 내용이 맞긴 한데 사실 배경이 옥탑방이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수다를 떠다가 별을 이제 우연치 않게 본 거죠.
2: 그치.
5: 근데 별보다는 약간 널 봤다. 그런 아주 또 낭만 필터를 적용한
2: 낭만 필터.
5: 네.
2: 낭만 투성이야. 그랬습니다. 아무튼 빼곡해서 우리 원위의 노래는 가사를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봐도 그 맛이 완전히 있습니다. 자,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우리 원위와 함께한 첫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3: 벌써 시간이
2: 3군이며 원위 다음 주에 또 오는 거면 월요일에 나올 디싱 들려주나요?
3: 아, 네. 다음 주에 들려드립니다.
2: 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3: 들려드립니다.
2: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그 7월 27일에 신곡이 나오고
6: 네, 맞습니다.
2: 새 노래 얘기를 다음 주에 많이 들려주실 수 있겠군요.
3: 네, 맞습니다.
2: 좋습니다. 오늘 멘트 할당량이 좀 안 채워져서 아쉬운 멤버가 제 생각에는 강현 씨 아닌가요? 곡 소개 말고는 너무 말을 못 하셔가지고 좀 인사를 대표로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4: 아 네. 일단 오늘 저희 이 별밤 콘서트에 저희 원희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또 오늘은 또 저희 원희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게 저번에는 또 저희의 뭐랄까 이런 생각들과 저희의 그런 매력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좀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저희의 이제 음악으로서의 매력을 또 실컷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6: 오, 야, 잘한다.
2: 잘한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원위 다섯 분과 인사 나누고요.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3: 감사합니다.
6: 다음 주에 봬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3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김은비님이 헐 다음 주 원위 신곡 라이브 기다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을 시간일 겁니다. 끝곡으로 코너 매튜스의 Take All Nigh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택, 윤가영, 김유린, 박영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 개봉을 앞두고 극장 상황이 안 좋으니 안전하게 OTT로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망하더라도 바다에 가서 망하자 하고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바람이 두려워서 안전한 항구에만 묶여있는 배는 배로서의 가치가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패가 두려워 미리 안전한 길을 찾기보다 깨지더라도 내 주관을 지키며 정면 승부를 겨뤄보는 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떨 때 무리를 하는 편인가요? 스스로 뭔가 잘하고 싶을 때 에너지를 쏟기도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힘들어도 응원해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봅니다.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돌랑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아끼지 않고 한번 제가 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돌라 loves 돌랑이.

0: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 보이즈의 매를 버는 에릭 매버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더 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예상했습니다. 천사 DJ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매이온과 함께 돌아올게요.
1: 한 번에 합격 100%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세상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귀여운 게 최고다라는 건데요. 그 진리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분들이 등장했습니다. 무아! 하고 뽀뽀하며 데뷔한 Born to be 애교그룹 매이온 여러분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분이시군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우와. 이번에는 개인 인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티형
3: 네
0: 마사토 씨부터
3: 네 안녕하세요 배이온의 마티온 담당하고 있는 조금 기니피그 닮은 것 같은 마사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 귀엽구나.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센시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크리스마스 보이 배이온의 위저트 리더 센입니다.
4: 멋있어
0: 리더 센시 아양씨
6: 안녕하세요 저는 배이온의 귀여운 담당 아양입니다.
0: 아양씨
7: 저는 중국에서 온 지금 물고기 자리 연습생 아니나 아이돌 진리입니다.
0: 예. 아이돌 진리씨
8: 안녕하세요 아이씨 테르 테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 아이씨 테르의 테르씨요?
8: 네 아이씨 테르
0: 아이씨 테르요?
8: 네
9: 네 마지막 주인공 안녕하세요 누나들 저는 배이온 막내 만호입니다. 오, 오~
0: 혹시 마호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안녕 누나들이라고 하시나요?
9: 네 안녕하세요 누나들이라고 했습니다. 아,
0: 오늘 어떻게 여기 계신 모든 누나들의 마음을 오늘 만호씨가 다 훔쳐갈 준비되었나요?
9: 네
0: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누나들의 마음을 저격할 거예요?
9: 오늘 제가 사실 딴 건 필요 없고 네. 제 자신이 그냥 누나들 다 마음 부숴버리겠습니다.
0: 아 누나들 마음을 뺏어오겠다. 네 죄송하지만 제 누나들은 뺏으면 안 돼요. 제 누나들은 뺏으면 안 돼요. 야, 가만 있어. 그러면 저도 제 누나들 뺏기지 않게 오늘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뭐 여러분의 귀여운 소개 잘 들어봤고요. 사실 아양 씨와는 제가 인연이 있어요. 네 바로 스타라이트 보이즈라는 서바이벌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와 가이더로 만났었죠. 그때 제가 아양 씨를 너무너무 귀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귀여우시네요 아양 씨.
10: 네 감사합니다.
0: 씨에 아양 씨 그 아이 그때 저희가 그 체육 대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아양 씨가 제 뒤에 숨고 제가 아양 씨를 막 지켜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피구를 했었는데 제가 아양 씨를 너무 열심히 지켜줘서 공이 한 27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0: 장난이고요. 아무튼 아양 씨와 너무 재밌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때도 아양 씨가 제 기억으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스타라이 보이즈에서도 이제 정말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가이더인 저 제 말도 너무 잘 따라주고 해서 제가 너무 아끼던 또 친구였는데 또 이렇게 베이온으로 데뷔해서 아이돌 라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또 아양 씨는 오랜만에 이렇게 저를 보니까 좀 어때요?
1: 저는 지금 사실 조금 긴장
0: 좀 긴장돼요.
1: 네. 왜냐면은 사바이드 선배님 많이 관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당시 저는 첫 번째 프로그램 그래서 그래서 사실 조금 조금 당황.
0: 당황. 아,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도 제가 그때 너무 아양 씨를 좀 격하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너무 아껴주고 귀여워해서 이제 너무 좋았지만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지금 또 긴장한 상태다. 네.
1: 근데 저는 행복해요.
0: 행복합니까? 아양 씨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양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선 축하할 일이 있죠. 뭘까요?
2: 감사합니다.
0: 뭘까요? 바로 배연의 데뷔입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예. 라디오 처음이신가요?
3: 네.
0: 데뷔하고 나서 첫 라디오가 지금 바로 아이돌 라디오. 네. 정말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긴장되시는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섯 분은 다. 자 그러면 그 손으로 이제 여러분 서로 옆에 괜찮다고 어깨 좀 토닥여 주세요. 이렇게 긴장하지 마.
4: 괜찮아.
0: 좋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뭐 긴장을 제대로 풀 겸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5: 네.
0: 여러분만의 그 파이팅 구호가 있겠죠?
5: 네.
0: 한번 보여주세요.
6: 세나 화이팅 가만히 짜요 배용.
0: 제가 지금 들은 말은 세노 일본어로 둘 셋이죠. 센 씨가 세노 하면 감 화이팅 가만히 짜요 배용. 아 그러니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글로벌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배용 한 거군요.
5: 네.
0: 저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세노
6: 파이팅 간발에 자요 배용.
0: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세노 아니 센씨가 해주세요.
2: 네. 세노
6: 파이팅 간발에 자요 배용.
0: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배용이 어떤 그룹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7: 네 좋아요. 네. 일단 저희의 배용이라는 그룹 이름에 좀 의미가 있는데 목소리로 전천을 증폭하고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어로 한번.
8: 네, 영어로는 이제 약자가 저희 베이온이 이제 Voices Amplify Youth and Open New Narratives 입니다.
0: 마누 씨 혹시 어디서 왔어요?
8: 아,
0: 혹시 미국?
8: 그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라고 거기서
0: 말레이시아.
8: 네, 유학을 다녔습니다.
0: 아, 왠지 영어 발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9: Voices amplify youth and open new narratives.
5: Oh,
9: I'm from Los Angeles.
0: Yes.
5: 자기 전에 듣고 싶어요.
0: 자기 전에 듣고 싶어요? 진짜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기 전에 꼭 듣고 싶어요.
10: 녹음.
9: Voices amplify narratives. Oh yeah.
5: Yeah. Oh yeah.
0: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팀 이름을 배연이라는 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좀 반응이 어땠어요?
7: 저희가 사실 그걸 들었을 때는 사실 재준 PD님과 네. 함께 회식을 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들었는데
0: 밥 먹고 있었을 때
7: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딱 정하는 건가요? 네. 네.
8: 그때
7: 네.
8: 뭔가 약간 카톡으로 원래 정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 딱 회식 자리 때 막 갑자기 정해져가지고
0: 그러면 재중 PD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후보가 있었는데 딱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뭐 드시고 있었어요?
8: 저희 소고기
0: 소고기! 그때 왜 재중이 형이 저를 안 불렀을까? 네, 아무튼 근데 재중이 형이 재중 PD님께서 소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배이온이다! 오늘 배이온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후보들이 좀 있긴 있었나요?
8: 네, 후보들이 있긴 했는데 근데 저희가 뭔가 후보들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고 네. 갑자기
3: 베이온으로 정해졌어.
0: 아, 베이온으로 정해졌어. 이렇게. 아, 너무 궁금하네요. 왜 베이온이었을까? 아, 뭔가 먹던 고기에서 무슨 후보들은 모르지만 네. 사실 베이온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시는 거죠?
11: 네.
0: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는 더보이즈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좋아지고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이름이지만 처음에는 저희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여러분은 하지만 다 좋아한다.
11: 네.
0: 네, 멤버스는 거짓말 치는 것 같고요. 또 보니까 뭐 리더가 둘째인 센시네요. 보통 뭐 맏형이 리더할 때도 많지만 이제 리더는 센시. 네, 둘째지만 리더인데 어떻게 리더로 선정이 되었나요?
7: 사실 이것도 그 회식을 아, 그때 좀 정한 건데
0: 센시가 혹시 제일 세서 리더인가요? 센? 제일 센 사람이요?
7: 저는 약합니다.
0: 제일 약해요? 아, 네. 그럼 이것도 회식에서 정해진 거예요?
7: 맞아요 맞아요. 그때 모두한테 좀 뭐 누가 리더 했으면 좋겠어? 네, 질문을 받고 했죠.
0: 네. 피디님께서 그 회식 자리에서 누가 리더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멤버들이 센시를 센시는 좀 어때요? 리더가 그때 멤버들이 리더로 센시를 지목했을 때 그때 좀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면 좀 좋았어요?
7: 그쵸, 사실 부담은 좀 있긴 했어요.
0: 그쵸,
7: 약간
0: 아무래도.
7: 프레셔 같고 프레셔 좀 무거운 자리라서
0: 네.
7: 그거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좀 너무 착하고 다정한 좀 멤버가 모여서
0: 네.
7: 지금은 너무 좀
0: 괜찮다.
7: 네.
5: 소이 감사합니다.
0: 그때 소고기 먹었을 때 혹시 고기도 리더인 센시가 구웠나요? 그러면
7: 사장님께서
0: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배윤 로고 그 그림에 센시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11: 맞습니다.
0: 굉장히 능력자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11: 예쁘다.
5: 감사합니다.
0: 이게 배윤 로고인데 이거에 센시가 참여를
7: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시작된 거죠? 제안을 받았나요 회사한테?
7: 맞아, 그때 뭐 원래 제가 회사에서 약간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도 저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아 저는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새벽까지 좀 그리고 만들었어요.
5: 맞아요.
11: 와. 잘했다.
0: 그럼 이걸 센시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센시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건가요?
7: 그거는 저 가운데 있는 나비만 제가 그리고
0: 아
7: 맞아요 맞아요
0: 나비를 이제 그리신 거구나.
7: 맞습니다.
0: 진짜 되게 멋있게 잘 그리셨네요.
7: 감사합니다.
0: 평상시에 그럼 그림을 잘 그리세요?
8: 네 잘 그리세요.
0: 맞아요. 아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부럽습니다.
7: 무슨
0: 자 이번에 뭐 배이원의 또 데뷔 앨범 얘기를 또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우선 배이원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뉴스 투데이 발매를 축하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데뷔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8: 저희 EP 첫 EP가 나와서
0: 네.
8: 제가 일단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약간 저희가 청춘을 키워드로 잡고
0: 네.
8: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거든요.
0: 네.
8: 근데 진짜 약간 저희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약간 다른 나라의 청춘을 약간 좀 한 앨범에 담은 그런
0: 그렇죠.
8: 네.
0: 이건 이 청춘을 또 날씨에 빗대어가지고
8: 아, 네.
0: 담아낸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아 정말 기대가 되는 앨범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앨범이 발매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겠죠?
8: 네.
5: 네.
0: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좀 반응이 있어요?
7: 저는 제가 사실 K-POP 아이돌이라는 꿈을 꾸고 그때 좀 제가 인플루엔서처럼 좀 영상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0: 네.
7: 그때 친구가 갑자기 좀 연락을 해주셔서
0: 네.
7: 진짜 축하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0: 다른 분은요? 좀 기억에 남는 반응. 주변에서 사인해달라고 진짜 많이 할 텐데 사인 요청 아직 안 들어왔나요? 부모님께서?
8: 아 뭔가 저의 사인보다는 약간 다른 아티스트
0: 다른 분들 혹시나
8: 네, 네.
0: 방송국에서 네. 보게 되면
8: 네, 네.
0: 그러면 오늘 라디오 나간다니까 더보이즈 에릭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 없었어요? 네, 없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이틀곡 바로 무아 들으면서

0: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노래해 주세요. 네,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갑자기
0: 세로사 오네가이시마스.
2: 곡 속에는 무아는 너무 전량한 노래예요. 그리고 뭔가 신스포?
0: 네, 신스도
2: 있고 뭔가 너무 귀여운 멜로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이런 느낌은 너무 귀여워요.
0: 네, 맞아요. 아까 방금 이제 세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정말 돋보이고 귀여운 곡이죠.
2: 네, 네.
0: 사실 뭐 제목부터 무아잖아요.
3: 네. 네.
0: 회사에서 처음부터 이 곡은 너네들의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야 하고 이렇게 데모를 들려주셨어요.
3: 네, 맞습니다.
0: 혹시 이것도 회식 때?
2: 맞아요.
4: 아, 이거 회식, 회식
2: 다른 회식 때. 다른 회식.
0: 다른 회식 때. 네. 와, 회식을 굉장히 많이 자주 하나 보네요.
4: 피디님 진짜 착해.
0: 네, 진짜 네, 맛있는 걸 많이 먹여주고 싶나 봐요.
2: 맞아요. 네.
0: 한참 또 큰 아이니까.
2: 네.
0: 아, 다음 회식 때 저도 불러주세요. 네, 저도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고기. 네, 소고기 사줄 때 불러주세요.
2: 네.
0: 그럼 이 곡을 여러분들이 그 다른 회식 때 들어오실 때 좀 반응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끼리?
3: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네. 뭔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약간 음악이라서 좀 좋았어요.
0: 아, 이런 귀여운 곡이 네. 센 씨의 취향이시군요.
2: 귀여운 곡이긴 한데 약간 좀 뒤에 있는 사운드도
0: 사운드가
2: 약간 좀 약간 EDM 같은 약간 네. 비트도 좀 맞아요. 있고
0: 네, 그렇죠.
2: 그래서 약간 심장이 좀 빡빡하면서 네. 약간 좀 세게 춤 수 있는
0: 세게 춤 출 수 있는
2: 노래라서 저는 아주 진짜 좋았어요. 네. 처음 들었을 때.
0: 그럼 다른 분들은요? 네, 혹시나 저희... 뭐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었던 사람 있나요? 예를 들면 멋있는 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청량?
4: 아니요, 저희 전체가 사실 그 회식 자리 때 노래 딱 듣고 그리고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 그냥 뭔가 다들 좋다고 약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근데 가사에 또 아무래도 한국어가 많다 보니까 좀 녹음을 할 때 발음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또 외국인 네. 멤버들 같은데 좀 어려웠던 단어가 좀 특별히 있었나요?
2: 네, 저는 뭔가 무아의 사비 전에 뭔가 널 향해 무아라는 가사가 있는데
0: 널 향해 무아
2: 향해?
0: 향해
2: 라는 단어 너무 어려워서 여기 파트가 맞아요. 조금 한국어 못하는 저랑 승형이었었어요.
5: 저는 너를 를 네. 조금 어려웠어요.
0: 너를 네. 너를 근데 향해가 진짜 어려운 네. 발음이에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2: 네,
0: 그 히읗 발음이 좀 세거든요. 향해.
2: 네.
0: 근데 잘 하셨네요. 그래도 결국
2: 많이 시간 걸렸어요. 한 달 정도.
0: 한 달.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사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2: 네.
0: 근데 또 녹음 비하인드에서 디렉트 봐주시는 작가님들께서 정말 리액션이 좋으시더라고요.
2: 네.
0: 기억에 남았던 칭찬이 있었나요? 우리 뭐 지민 씨.
6: 저요?
0: 기억에 남는 칭찬.
6: 사실 그 모아 녹음할 때 제 마지막 파트. 진짜 픽셀이 많이 나왔어요.
0: 네.
6: 진짜 완전 어려운 파트.
0: 네.
6: 근데 작가님, 작가님 진짜 잘했어요. 그 픽셀이 얼마나 나와서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데요.
0: 네. 아, 그러니까 네. 픽셀이 많이 나왔지만 그 작가님께서 네, 네. 계속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지
6: 네.
0: 않고
6: 네.
0: 좋게 잘 나왔다.
6: 네.
0: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아 하면서 이 추임새 넣는 그 파트를 우리 태루 씨랑
2: 네.
0: 또 아영 씨가 정말 귀엽게 녹음했다던데
2: 네.
0: 아, 또 이게 뭐 여섯 분 다 너무 귀여우시지만 특별히 조금 더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들이 한 건가?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아, 그래요? 네. 멤버들 인정하나요?
4: 네,
3: 인정합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귀여운 타이틀곡 무아 왕곡으로 들어볼 건데 배우분들이 또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2: 네.
0: 네, 의자를 여러분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2: 네.
0: 네,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배우원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7: 네.
0: 자, 그러면 배이온의 무아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해프미 에디!
4: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5: Are you Prince On?
4: Yeah!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6: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4: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앞으로 그려나갈 청춘이 기대되는 그룹 배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용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수록 또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배용의 처음 쓰는 프로필. 짜잔. 방송 전에 멤버들이 본인의 프로필을 작성해주셨어요. 자리에 있는 병아리 핀 이제 머리에 착용해 주시고요. 한 분씩 무대로 나가서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7: 네.
4: 자, 누가 먼저 나가 볼까요? 바로 마티 형.
8: 네.
4: 마사토 씨.
8: 네.
4: 마사토 군카라.
8: 하이.
9: 하이.
8: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잊기 마셔.
8: 하이.
10: 잊기 마셔.
11: 간만에.
8: 잊기 마셔.
12: 귀여워요.
13: 신인입니다, 신인.
4: 아, 진짜 신인 같네요. 신인이지만. 자,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오야기 마사토입니다. 네, 저의 별명은 사토밥이고요. 닮은 동물은 제가 좀 얼굴 부어 있을 때는 살짝 기니피그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부어 있을 때는 약간 토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0: 우선 발 크기.
1: 발은 저는 275이고요. 손 크기는 19.2cm. 정확하게 아까 좀 쟀어요. 네.
2: 크다.
1: 네. 네. 육아 난이도. 저는 레벨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2: 힘들. 네.
1: 팀 내 담당. 가장 늦게 일어나는 완자님이.
2: 인정.
3: 인정. 네.
1: 지금이 모두를 웃게 해주고 싶다입니다. 그리고 취미는 탁구이고요. 습관 잘 수 있는 날에는 많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최애 음식은 선지랑 순대국밥 그리고 순대국입니다. 그리고 최초 공개하는 나의 TMI. 사실 저의 집 고양이가 진짜 좀 살 많이 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와. 그리고 나의 입덕 포인트. 부어 있을 때와 안 부어 있을 때 차이가 크다. 부어 있으면 귀엽고 안 부어 있으면 멋있다. 오늘은 근데 좀 부어 있습니다. 네.
4: 잘 봤고요. 제가 좀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육아 난이도가 레벨 100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1: 네.
4: 왜 100이에요? 왜 이렇게 높아요?
1: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머님이 진짜 많이 제가 뭔가 같이 어머님이랑 백화점에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항상 약간 사라지고 한 두 시간 후에 찾아도 없을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4: 아.
1: 그래서 진짜 어머님이 이거는 진짜 사건인가? 그래서 경찰 한번 불러본 적도 있고 신고해본 적도 진짜 있었다고 들었어요.
4: 아.
1: 그래서 좀 뭔가 어머님한테 많이 부담을 많이 끼쳤지만 그래서 좀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힘들었다고.
4: 근데 원래 저희처럼 네. 저도 육아 난이도가 굉장히 좀 셌거든요.
1: 네.
4: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네. 이제 정말 효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토 씨는 분명히 부모님께 효도를 할 겁니다.
1: 네, 어머님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서.
4: 미마스카, 미마스카.
1: 아마 탑은 밑에 있습니다.
4: 아, 혼또.
1: 네, 어머님한테 한번
4: 긴장되는데요 갑자기? 이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시간 보고 계시니까
1: 네.
4: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4: 일본어로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 앞에 팬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4: 네네
1: 자 오카산 이만 아이돌 라디오 見てるかな 見てたら どんな顔して見てるのかな 그때 남아호소대 話すのは初めてだけど근데 이게 약간 음악이랑 なんか 音楽が ってちょっと泣きそうになってしまうけど なんか いろいろ 今も これからも いっぱい辛いことはあるけど あの 俺がもっと頑張って あの お母さんのことを幸せにできるように 頑張るから いつと応援しててほしいな 愛してるよ
4: 아이스테르요. 좋습니다.
1: 고인시네.
4: 혹시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 네. 간단하게 하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어머님이랑 어머님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뭐 서로 같이 힘내고 약간 사랑한다. 아이시테르 했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사토 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1: 감사합니다.
4: 자 이제 우리 센 씨 소개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5: 너무 귀여운 발뼈였었어. 소리가.
4: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센입니다. 이름 시부야 센. 별명 센짱. 센군도 괜찮아요. 닮은 놈을 고양이.
5: 귀여워요.
7: 귀여워.
6: 손, 발 크기. 손은 아니 팔은 255부터 260.
5: 생각보다 작은데.
6: 맞아요. 손은 18.6cm였어요 아까. 그리고 육아 난이도는 저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약간 말도 잘 듣고 어머님을 사랑하고 그런 아기였어요.

0: 그리고
1: 팀 내 담당. 아무래도 저는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귀엽고 섹시하고 위졌다고 펀니 매력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주금이. 저는 많은 분들한테 다정하고 재력 모든 많은 분들한테 다정하고
2: 자랑스러운
1: 맞아요.
2: 네.
1: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3: 와. 네.
1: 그리고 취미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습관은 저는 팬분들 생각 습관.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오단고입니다. 최초 공개하는 나의 TMI. 사실 여기에는 침대 해파리 라이트가 생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 요즘 좀 너무 쌍꺼풀 생겼어요. 이것도 TMI. 나의 입덕 포인트는 웃을 때 보이는 덧니. 이거. 아 진짜요, 사랑해. 고마워. 네, 시부야 센이었습니다.
2: 예. 예. 자기 소개였고요.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 리더 센시.
3: 예. 리더 센시.
2: 자, 이제 아양 씨. 네. 무대로 나가 볼까요?
3: 어머머. 파이팅 아양.
2: 아우, 이 삐역삐역 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양 씨랑.
4: 너무 길어요. 네.
2: 아양 씨는 아직 한국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중간중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제가
3: 감사합니다.
2: 질문하면 이제 아양 씨가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멤버들도 중간중간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주세요.
3: 네.
2: 아니 안 그래도 아양 씨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센 씨가 하고 있는데 사실 마사토 씨 때부터 할 때 아양 씨는 긴장한 게 보여. 여기 앉아서 혼자서 이걸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막 계속 읽고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저렇게 얼마나 잘하고 싶으면. 근데 아양 씨 조금 뭐 서툴고 이제. 당연한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편하게 네. 아시겠죠?
3: 네.
2: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2: 이름
3: 순자양.
2: 잘했어요. 자, 별명
3: 아양.
2: 아양. 아, 순지야 양에서 순지를 뺀 아양.
3: 네.
2: 아양. 자, 좋습니다. 귀여워요. 닮은 동물
3: 고양이.
2: 고양이. 맞아요. 고양이는 어떤 소리를 내죠?
5: 미야옹.
2: 좋습니다. 미야옹이라는 소리. 자, 다음은 육아 난이도.
3: 5점 기준으로 네. 4점입니다.
2: 아, 5점 만점에 4점.
3: 네.
2: 아, 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는 편이네요, 난이도가. 자, 그럼 팀 내 담당.
3: 이거는 귀여운 담당.
2: 귀여운
6: 맞아요, 맞아요.
2: 아양, 아양 씨가 생각했을 때 팀 내에서
3: 네.
2: 본인이 귀여운 순위 몇 순이에요? 몇 등?
3: 저는 1등?
2: 1등! 맞아. 아양 씨는 본인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6: 인정.
2: 좋습니다. 자, 그럼 추금이야, 추금이.
3: 아, 추금이. 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2: 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네, 아영 씨 너무 잘하고 있어요. 취미.
3: 취미. 아, 쇼핑.
2: 쇼핑
3: 하고 싶어요.
2: 쇼핑.
3: 그리고 미술관도 가고 싶어요.
2: 미술관. 근데 궁금한 게 이거 궁금한 건 나중에 질문할게요.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
3: 아, 이거는 라면.
2: 라면.
3: 나죠.
2: 라면.
3: 좋아요. 진짜 좋아요.
2: 어쩜 저랑 통하는 게 이렇게 많을까요? 라면. 저 오늘도 라면 먹고 왔어요. 좋습니다. 아양 씨의 귀염 잘 만나봤고요. 일단 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3: 네.
6: 또 야구
3: 네. 열심히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 아,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요. 옛날보다도.
6: 네. 맞아요.
7: 긴장 때문에.
2: 아유, 긴장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양 씨. 자, 우리 다음 지미 씨.
8: 네.
6: 귀엽다.
8: 아, 잘못 봤었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영래 펑진입니다. 제 별명은 없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예쁜 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 만들어 주셨어.
8: 네.
6: 예, 예.
8: 저 다른 동물은 터키. 제 my tooth, my teeth 보면 완전 터키.

0: 크기 26cm, 손 크기는 18.8cm입니다.
1: 발 크기가 26.
0: 아, 맞아요.
1: 260. 손 크기는 18.8.
0: 네. 요카 네. 요카 난미도
1: 요가 난이도
2: 0.
0: 0입니다.
1: 과연
0: 네. 팀 내 담당은 팀 내 가장 어른스러운 담당입니다. 축구미 패션 리더.
1: 패션에 관심 많으시구나.
0: 취미는 게임 해요.
1: 게임.
0: 습관은 기분이 안 좋은 안 좋을 때는 단 거 먹고 싶어요.
1: 아,
0: 단 거. 최애 음식은 허거랑 두리안입니다.
2: 두리안.
3: 드셔 두리안.
0: 네. 최저 공개하는 나의 TMI는 가끔 잠꼬대를 해요.
1: 가끔 잠꼬대.
0: 근데 저는 몰라요. 그 아양이 말했었어요.
1: 그쵸. 보통 잠꼬대는 하는 사람은 몰라요.
0: 나의 입도 포인트 말을 예쁘게 하고 성격이 진짜 좋습니다.
1: 아, 진미 씨였습니다. 자리로 네. 돌아와 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또 팬분들은 이제 진미 씨가 아직 별명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주 예쁘고 귀여운 별명 혹시 뭐 추천하시는 거 있으면 앞으로 쭉쭉 추천해 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제 태루 씨 네. 가볼까요? 아이씨
4: 태루.
1: 안녕하세요.
5: 저는 가와하시 테루입니다.
1: 네.
5: 테루짱이라고 말해주세요.
1: 테루짱.
5: 네. 닮은 동물은 레서 판다.
1: 판다.
5: 라는 생각이에요. 성 발 크기는 255m입니다.
1: 아,
2: 아니
1: 굉장히
5: 크네요.
2: 255미터.
5: 255mm입니다. 손 크기는 18.5mm입니다. 센티미터입니다. 네.
1: 가와이.
5: 육아 난기도 너무 쉬워요. 네. 팀 내 담당은 말을 많이 하는 담당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5: 그거 지금이 는 섹시한 매력도 있지만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취미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스킨케어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스시, 오스시, 초밥입니다. 연어가 좋아요.
2: 연어.
5: 네. 그거 최초 공개하는 나의 TMI는 조금 수현이랑 비슷하는데 잘 때는 꼭 무언가를 안고 자야 잠이 와요. 나의 입덕 포인트는 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진짜 불안 없어요. 그리고 매력 어필 타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제 매력을 귀엽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1: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5: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리 막내 만호 씨.
6: 정말 만호. 화이팅.
1: 모아노.
7: 귀엽네.
1: 진짜 자이언트 베이비네요. 모아노.
8: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본명 조만호입니다. 그리고 별명은 만두입니다.
7: 만두.
8: 그리고 만두. 닮은 만두. 동물 강아지. 그리고 손 크기는 20cm라고 아까 쟀거든요. 그리고 발은 27. 그리고 육아 난이도는 5점 만점에 0점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엄청 쉽다는 거죠?
8: 네, 진짜 너무 쉬워요.
1: 네.
0: 아닌정.
8: 아닌정.
1: 나왔어요.
8: 팀 내 담당 게임을 진 게임을 제일 잘하고 그리고 운동을 가장 잘합니다. 추구미는 저는 약간 친구 같은 약간 친근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저에게 거리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는 녹음하는 거랑 스포츠 같은 거 약간 축구, 농구 이런 거 하는 거랑 게임하기입니다. 습관은 약간 너무 답답하고 약간 이러면은 약간 마른 세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최애 음식은 최근에는 저희 멤버들끼리 햄버거를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5: 맞아요. 네,
8: 그래가지고 약간 햄버거가 최애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최초 공개하는 나의 TMI. 사실 그 약간 웹사이트나 이런데 제가 별명이

0: 사인.
1: 이게 그 매력 어필은 그 아이돌 분들이 트로트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로트 한 소절 뽑겠습니다.
2: 아,
1: 트로트
2: 좋아요,
1: 좋아요. 트로트 뭔지 알아요?
3: 엥까 엥까
4: 알아요.
1: 어. 네
0: 트로트.
2: 자 그러면 준비됐으시죠?
1: 네.
2: 자 한번 뽑아 주시죠.
1: 오케이.
2: 뭐야? 5, 6, 7, 8.

0: 나중에는 트로트 가수 만호 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막내의 트로트 한 소절까지 잘 들어봤고요. 만호 씨 자리로 들어와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잘 고생했어.
0: 고생했습니다.
2: 잘했어. 그런 걸 파헤칠 수 있었구나.
0: 뭐 이렇게 배이원 여러분의 매력을 파헤쳐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돌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마이카.
0: 끝으로 오늘 소감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태루 씨. 아돌라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3: 아 너무 재밌고 이 시간을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진짜 꼭 다음은 재준피디랑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0: 아 네. 다음에요. 네 재준피님과 저도 이제 먹고 네. 싶어요. 그런데 소고기 먹을 때 불러주시면 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또 항상 우리 배요원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리더. 센 씨가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4: 일단 저희가 아직 2주만 좀 2주밖에 데뷔하고 안 지났는데 그래도 팬분들 생기고 그 상황이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팬분들이 행복했으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저희한테 와주시고 저희를 좋아해 주신다면 저희는 무조건 팬분들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정말 팬분들이 없으면 정말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좀 더 좀 잘 열심히 하고 팬분들 저희가 더 큰 아티스트로 되고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나이스키다요.
0: 감사합니다. 아, 우리 글로벌 팬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사토 씨가 네. 일본어로, 니혼고로
5: 하이.
0: 다이조부 데스.
5: 다이조부 데스.
6: 모시아키 고자이마세.
0: 하이.
6: 하이. 일본의 皆さんにはこのようにして喋ることはなんでこんな下手くそなんだろう。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いつも私たち僕たちベイヨンを応援してくださっ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うして日本語で話すこともあまり機会がないので、こういう、機会に、皆さんにたくさんの、愛と応援をもらったことに対して。たくさんの感謝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し、あ、これ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だ。
5: どうして
6: 日本語。すいません。めちゃめちゃもうあれしていいですか。な、まあ、まあちょっと、やっか、ちょっと戦気あねどてないよ。
0: くにゃ。あ、편하게하세요。あ、완전편하게。
6: めちゃめちゃ楽に話すのがちょっと僕楽なんですけど、いつも僕たちベイヨンを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僕たちベイヨンも毎日毎日たくさんの試練と向かって、戦って。皆さんに元気と勇気を与えられるようなアーティストになりたいと願って毎日僕たちは頑張ってるのでこれからも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ったら嬉しいです。いつも愛してるよ。ありがとうね。
7: ありがとうね。
0: 僕も認めます。
7: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皆さん、ベイヨン皆さんに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ね。
7: あ、감사합니다。
0: 이번에우리진미씨아, 네. 중국어로.
8: 네, 알겠습니다. 这现在是我们距离出道的第三周嘛，然后这一周结束之后，我们也是活动期快要结束了，然后在这个时期这一段时间里，真的收获了比想象中更多的爱，还有温暖，这也让我们更加坚定自己选择走这条路是没有错的。我们也会以后会更加努力去回馈大家的爱，然后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pas seul. Et quoi ?

0: 사이코킬러 토킹 헤즈의 노래가 흐르는 영화 파리의 사생활 한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레베카 질로토프스키 감독의 작품이고요.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맡았고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조디 포스터가 연기하는 주인공 릴리아는 정신과 의사죠. 그런데 자신이 담당한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사망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죽음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 주인공이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 파헤치는 과정에 최면 치료의 도움을 받아요. 평소에 뭐 최면이니 아니면 전생이니 이런 거 믿지 않던 사람인데 뭔가 잘 안 풀리니까 마지막으로 거기에 좀 기대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최면에 빠진 사이에 전생을 보게 돼요. 자신의 전생을. 그 전생에서 어떤 단서를 얻어서 그 실마리를 찾아서 이제 현실에서 추적을 시작하는 그 순간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그 주인공 릴리안의 장면 위로 사이코킬러가 흐릅니다. 토킹 헤즈. 영화의 오프닝에 흘렀던 곡이기도 한데 영화 중간에 다시 한번 이 곡이 흐르는 거죠. 오늘 들려드린 장면 뭐 총소리 들리고 했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전생인데. 그리고 그렇게 전생을 본 뒤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사이코킬러가 흐르는 장면 끝에 관객은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릴리아는 과연 그 죽음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이제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 작품이고요. 감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믿는 것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다. 이 영화는 사건을 수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릴리안이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신과 의사니까요. 자신을 만나러 오는 환자의 정신 상태는 늘 면밀히 살펴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살핀 적이 없는 주인공 릴리안. 겉으론 뭔가 다 좀 완벽하게 자기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도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뭔가 균열이 가 있는 곳이 있었던 걸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는 와중에 자기 자신의 비밀을 하나하나 맞닥뜨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사극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치밀한 수사극이 아닙니다. 또 전 남편인 다니엘 오데유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이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마냥 사랑 이야기만 하고 있는 작품도 아니고요. 제가 이 영화로 GV를 할 때 함께 게스트를 해주셨던 이연 배우께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더라고요. 이거 릴리안의 성장 영화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앗! 어떻게 알았지? 나도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하고 좀 통했어요. 근데 제가 하도 성장 영화, 모든 영화를 성장 영화로 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괜히 성장 영화라고 얘기하면 에이 또 그런다 라고 생각할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이연 배우께서도 이건 성장 영화다 라고 딱 짚어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 재밌는 작품이고요.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새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유로울 뿐입니다. 얘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떠한 결말에 도달할지 우리가 이런저런 예측을 해보지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좀 잡기 힘든 물고기처럼 물고기 잡으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영화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영화 파리의 사생활 재밌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프랑스어를 한다는 조디 포스터의 첫 프랑스 영화 주연 작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음악이 또 쓰이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영화 파리의 사생활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2: 로크 그룹 실업자제.
1: 이 둘을 미팅 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 유예다.
3: 그럼 이 기자는 바라는 게 뭐예요?
1: 나요? 이 밤이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4: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뭐 이 정도면 시끄러운 노래도 아닌데 이성민 배우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고 싶기도 해서 앞에 그 9570으로 만든 로고를 살짝 붙여봤네요. 오지 오스본의 Party with the Animals, 영화 뱀파이어 해결사 사운드 트랙입니다. 나중에 드라마로 이게 다시 만들어지죠.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 그 작품의 시작이 된 1992년 영화예요. 같은 제목의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 영화, 네, 뱀파이어 해결사 사운드 트랙이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라미셀 갤러가 아닙니다. 크리스티 스완슨, 다른 배우였어요. 1527번 쓰시는 분께서 7월 22일은 척 맨지오니와 오지 오스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네요. 혹시 오지 오스본 음악이 나오는 영화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지난해 오지 오스본의 부고가 전해진 뒤에 제가 2025년 7월 24일에 오지 오스본의 노래만으로 1시간 동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24일 목요일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의 선곡표를 보시면 영화에서 들을 수 있는 오지 오스본의 노래들 그리고 블랙사바스 시절의 노래도 섞여 있는데 그렇게 오지 오스본 노래를 쭉 정리해놨어요. 그 선곡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지 오스본 음악이

많이 쓰였습니다. 바로 그 지난해 그날 선거가 안 한 곡 중에 하나를 오늘 들려드린 거예요. Party with Animals.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챙겨야 할 기일들이 많아서 7월 22일은 살짝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또 짚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청맨지원이와 오지 오스본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났었죠. 그래서 지난해 그 방송에서 선곡한 곡을 이번엔 골라봤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오지 오스본 노래 가운데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은 곡은 이 두 곡이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영화 리틀 니키에서 마마 I'm coming home, 그리고 영화 보이걸싱에서 Goodbye to Romance.

리틀리키라는 영화에는 오조스 본이 출연도 해요. 네. 아담 샌들러, 애덤 샌들러 주연의 리틀리키 사운드 트랙에서 마마, I'm coming home. 그리고 지금 끝난 곡 Goodbye to Romance는 보이걸싱에서 들려드렸고요. 1527번 쓰시는 분께서 오지오스 본 노래만 신청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 맨지온이 또 세상을 떠난 날이잖아요. 7월 22일이 오랜만에 산체스 아이들 음악도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체스 아이들에서 Children of Sanchez Overture 준비했습니다. 곡이 길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멋진 연주곡.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긴 곡을 고른 건 아닙니다. 네, 신청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 상태가 마침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 맨지오니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날이네요. 자, 실드론 오브 산체스 오버처.

언제 들어도 참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죠? 청 맨지오니 Children of Sanchez Overture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사운드 트랙입니다. 제가 또 1차원적인 발상을 음악 들으면서 했네요. 산체스 하니까 또 그 살사의 거장 폰초 산체스의 음악을 요때쯤 한번 들려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틴 음악의 거의 거장이시죠. 폰초 산체스. 그분이 참여한 음악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이 영화 있었어요. 2000년에. 영화 제목 자체가 살사입니다. 살사. 클래식 피아니스트의 길을 버리고 살사 음악을 배우기 위해 파리의 라틴 밴드를 찾은 레미. 그는 쿠바의 유명한 작곡가를 만나게 되지만 쿠바인이 아니면 살사를 연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작곡가를 부추겨 살사 댄스 교습소를 차린 레미는 살사 댄스를 배우고 선텐으로 온몸을 그을리며 쿠바 청년 몽고로 변신한다. 어느 날 교습소에 찾아온 프랑스 여인 나탈리. 레미는 약혼자와 함께 온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나탈리 역시 춤과 새로운 사랑에 빠져든다. 네, 약혼자와 함께 온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고 그 여자 역시 이 남자에게 새로운 사랑에 빠진다는 매우 유러피안적인 스토리. 예, 스페인 프랑스 합작 영화. 그야말로 춤 영화예요. 춤. 그 영화에서 베사메 마마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폰초 산체스의 곡. 제가 라틴 아메리카 여행 좀 했잖아요. 저 쿠바도 갔었고요. 거기 배낭여행객들을 위해서 저렴한 그 살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가 시도를 해보았지만 역시 저는 몸치라.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 스스로 거기 춤 배우는데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 수업은 하루 듣고 포기했네요. 그 춤 잘 추는 분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 영화 살사 사운드 트랙에서 폰초 산체스의 음악입니다. 베쌈의 마마.

2000년 작품 영화 살사 사운드 트랙에서 베삼의 마마 폰초 산체스의 음악, 이어서 지금 끝난 곡은요 존 파브로 감독이 직접 주연을 맡고 또 연출도 한 영화죠. 아메리칸 CF 사운드 트랙에서 I like it like that, 피트 로드리게스의 노래였습니다. 남미 음악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맞아.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괜찮아 원래 소나긴 금방 지나갔거든. 그래 너무 거세다 가도 금세 지나갔거든. 난 또 사랑 같은 걸 바라고 했어. 별거 아니 주스며 커피나 마시는 거지 뭐.

아직 믿을 수 없는 이 결과 엉켜있는 맘을 틀 수 없는 건가 자책하지도 미워하지도 자칫하면 공기마저 외면되는 복잡한 이 상황 너의 뒷모습을 머릿속에 남겨 지워지지 않는 깊은 곳에 너란 이름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겠죠아그릇된시간은잘못이되네요언젠간돌아와날안아준대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Back behind the screen.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0: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말이 없는 키 작은 아이. 이쁘지도 않아 눈에 띄지도 않아. 하지만 넌 누구보다 귀여우면서 시키만 투명하고 말고 싶니.
1: 난 항상 너를 느꼈고 또 나를 보는 너의 눈빛 보았지. 내가 갈 수 있게 조금 용기를 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죠. 빵크리 분들은 잊지 못할 여름방학의 한 장면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살이 까맣게 그을리는 줄도 모른 채 튜브를 타고 놀았던 순간? 밀린 일기 쓰다가 날씨가 기억나지 않아 난감했던 순간? 늦음하게 일어나서 만화 영화로 아침을 열었던 순간? 이렇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신기한 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방학이 없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느꼈던 여름의 온도, 설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도 내일 또 놀자 하면서 친구랑 헤어졌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게 같이 출발해보시죠. 7월 24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켄시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I Remember였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수영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 어릴 때는 그냥 수영장에서 살았을 정도로 안 가면은 그렇게 때를 쓰고 울고불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죠. 손발 퉁퉁 붓는 거는 물론이고 그 수영복 끈대로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만족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영장 물 안에서 거의 그냥 살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먹는 컵라면 너무 맛있잖아요. 저는 컵라면도 좋아했고 그 식빵에다가 땅콩잼이랑 그 딸기잼 같이 버무려가지고 먹는 그 샌드위치 먹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아 어릴 때는 정말 걱정 하나 없이 그냥 물에서만 놀았는데 이제는 직장인이라 여름방학이 없네요. 자, 아침 모닝루트에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착폴리스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이소민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웃긴 배아랑 리포터를 참 좋아하는데요. 선곡은 영디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아, 소민님 그렇다면은 주간이

0: 굉장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웃긴 베리한테 한 표를 던져주고 싶다가도 선곡은 저랑 또 맞다고 해주시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는 누구를 또 꼽아주셨나요? 저를 부디 뽑아주셨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곡 어떻게 됐는지 배틀 결과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박정원님, 저는 원래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어제 차가 고장이 나서 차 없이 출근하느라 일찍 나갑니다. 더운 날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도 연기 덕에 힘나네요. 하셨네요. 아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필 항상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중교통 갑자기 타야 되면은 더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른 차 고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출퇴근 무사히 잘 하세요. 3450번님, 응암에서 설릉으로 출근 중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드디어 방학입니다. 학생들만큼 신나는 저는 선생님이에요. 생활기록부 작성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기분 조금만 더 즐겨볼게요. 선생님이시군요. 방학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도 보니까 이렇게 방학이라고 해서 뭐 요즘은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남아있고 보충 수업 같은 것도 요즘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방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쉴 수 있는 날 잘 쉬셔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7887번님, 아침에 맨발 걷기 하러 갑니다.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채널인데 방송 듣다 보니 휴가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맨발로 걸으면서 여행지를 걷는다 생각해볼게요. 그러시군요. 맞아요. 요즘 휴가를 많이 가셔가지고 주변에 도로에 차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러더라고요. 방학들도 많이 했고요. 맨발 걷기 잘하고 오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진강님, 이 아침에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그 노래는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입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 듣게 되는 노래일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아가 피처링했네요.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 듣고 오시죠.

시아 피처링의 데이비드 게타 티타늄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8172번님 그리고 8118번님도 신청해 주셨네요. 8172번님께서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노래 리센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이 프리티걸이 저 어릴 때 정말 재밌게 잘 듣던 노래였는데 이렇게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리센의 프리티걸까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해 분들 가운데 3450번님, 7887번님께는 선크림도 보내드릴게요. 성석현님, 농사 짓고 사는 40대인데요. 따져보니 여름에 놀러도 못 가고 산 지 10년이나 됐네요. 저처럼 일의 특성상 남들 놀 때 놀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 같이 파이팅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맞네요. 농사 짓는 분들, 이 여름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휴가철 못 놀러 가시고 중요하실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생한 만큼 보람 있는 또 이렇게 보답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작물들이 쑥쑥 잘 자라서 이 가을은 또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슬기님, 제 동생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외동딸 역할을 하느라 힘든 것도 있었고 또 가장 친한 친구가 사라진 것 같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귀국을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생했다 동생아 하셨는데요.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슬기님. 가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또 동생이 없으니까 동생의 역할까지 다 이제 K장녀로서 또 하신 것 같고 또 동생이랑 친하시니까 친구가 돌아와서 기쁜 것도 있고 그렇군요. 앞으로 또 행복한 가족 생활 하시고요. 워킹홀리데이 요즘도 많이 가는군요. 캐나다? 호주? 저 때는 이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또 동생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돌아오셨다니 잘 됐습니다. 최지연님 안녕하세요 영디. 늘 듣기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네요. 다가오는 7월 26일이 결혼 후 처음 맞는 남편 생일이라서 조금 더 특별하게 축하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결혼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연인에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해서 둘 다 회사에 휴가 내고 여의도에서 데이트도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성형 오빠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주자. 사랑해. 신청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성용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연인으로 있을 때 같이 생일을 보내는 것과 같이 살면서 또 첫 번째 생일을 보내는 거는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마침 또 금요일이라 휴가도 내셨다고 하니 여의도 최근에 그 미술관 새로 생긴 곳 있죠. 저도 거기 항상 궁금해서 가야지 가야지 하고 있는데 지연님 여긴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이에요.

0: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정체 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전국이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로 전국 대부분 지금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수도권 강원도로만 5에서 최고 60mm 정도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 전북지방, 경북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고 중북부지방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는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아 여러분, 아 이래도 되나? 아 진짜 이래도 되나요? 어 살다 보면 때때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 코너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죠? 이 코너에서만 무려 4연승. 아, 하반기 배틀 시작하자마자 승리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연승의 신기록을 세운 저한테 여러분 박수 주셔야죠. 박수!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7월 말인데 7월 들어서 베리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네요. 어떡해요?
1: 이게 지금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엔 장마라서 저도 지금 기세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0: 어, 장마?
1: 제가 장막입니다. 토크 장막이고 이 우기가 지나면 다시 쨍쨍한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누가 그랬는지. 저 지금 7이 너무 싫어요.
0: 아, 어쩌면
1: 몇 대 몇이에요?
0: 지금 지난주까지는 15대 13이었는데 이제 제가 또 이번 주 승리 가져오면서 16대 13이 됐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바짝 또 다가오셔야 할 것 같은데 한참 또 머리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어떡하죠?
1: 제가 근데 이 코너링이 좋아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처럼 지금 개구리 장갑 끼고 있거든요. 토크로 그냥 끼어들려고요.
0: 어 이번 주 좀 도끼 네. 가득 챙겨오셨나요?
1: 아 노래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일단 신곡에 강한 게 영디다 보니까 네. 왜 졌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0: 그럴까요? 바로 네. 가볼까요? 네. 네 명예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희님, 전통시장에선 떡볶이가 최고죠. 크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줘야 돼요. 이건 국룰이에요. 전통시장 구경하면서 들을 노래로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딱이네요. 영디승!
1: 이거는 하셨습니다. 정말 딱이었어요.
0: 명순의 떡볶이!
1: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그리고 김아량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이름이 똑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김아량님께서 아량 리포터님 아량이 왔어요. 0대 연승을 끊을 때가 왔습니다. 에헤이. 아파트 동대표에서 떨어진 아빠에게 들려드릴 노래로 딕펑스의 비바 청춘 너무 좋네요. 그래서 한 표 아량이가 아량님을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러블리한 아량님이시네요.
0: 그러네요. 근데 마음만은 간직해주세요. 아량이가 아량이를 응원한다고.
1: 아량이 넓으실 것 같은데. 네.
0: 김치현님은요. 사연 주신 분이 비흡연자에 커피도 안 마셔서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흡연을 안 하시는 분께 체인스모커스 노래라니 베리 너무하시네요.
1: 아 그래요?
0: 영디의 4연승 예상해봅니다. 저도 한 표 드려요.
1: 저는 역설법 이런 단어법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안 통했네요.
0: 오히려 흡연하셨다면은 이 노래 괜찮았을 텐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게요.
0: 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윤희님, 김아량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달려봐야죠. 배틀샥폴리스 준비되셨나요?
1: 아 혹시 제가 참여 방법 알려줄 타이밍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이제
0: 가시죠.
1: 계속 연달아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우리 빵그리 분들도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다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면서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김영경님, 두 분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에도 매진하셨나요? 저는 딸에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딸은 아르바이트만 고집을 하네요. 그런 대학생 딸에게 들려주면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하셨네요.
1: 오, 지금 영경님과 따님 사이에 약간의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경님한테 뭘 드리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같이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비타민 세트. 장마 또 기간이니까 건강 활기 챙기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0: 건강으로 따님과 그래도 토크가 조금 접점이 생길 것 같아요.
1: 베리는 알바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왠지. 이 알바하기에 딱 좋은 솔톤이거든요. 사장님들이 굉장히 베리를 아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0: 아, 지금 막 스쳐 지나가네요.
1: 그래요?
0: 뭐 카페에서 모자 쓰고 있던 내 모습. 대걸레 들고 빵집에 오픈하던 내 모습. 그리고 또 뭐 했나요? 또 돈가스집도 있었고.
1: 아, 진짜 많이 하셨네요.
0: 피자를 이 6등분을 해야 되는데 8등분을 해서 혼나버린 내 모습. 맞네요. 저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 여기에서 한 거는 또 살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1: 그럼요.
0: 저기에서 한 거는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저기로 도움이 되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경님, 우리 어머니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또 기가 막히게 다양하면은 말할 거리가 많단 말이죠.
1: 경험이 중요해요. 요즘은.
0: 그럼요. 경험을 돈 주고도 사는데 이건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아르바이트는. 전 여기 저기 거기 다 해봐라. 여기 저기 거기로 가지고 왔거든요.
1: 그게 뭐죠? 이렇게 자신감이
0: 갑자기 노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Tell me what you wanna do. 범키의 여기 저기 거기 피처링 슈퍼비. 진짜 저는 여기 저기 거기 다 아르바이트 해보는 거 나중에 정말 여기저기 거기로 도움이 다 된다.
1: 괜찮은데요. 네. 저랑 접근이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네.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 알바를 하면서 대학교 공부를 했을 때 학점이 더 잘 나왔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집중력이 더 있었던 거죠.
0: 어디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1: 아, 그 VIP들 다니는 그 뷔페 있잖아요.
0: 막 생일 때 노래 불러주는?
1: 아, 맞아요. 거기. 거기에서 알바를 했는데 물론 매일매일 8시간씩 하면 그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0: 거기서 혹시 그 닉네임 뭐 쓰셨어요?
1: 아, 거기는 그냥 이름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네, 맞아요.
0: 막 보통 언니들 뭐 제니 이런 거 쓰시던데. 아니에요?
1: 그거는 약간 건스 그 베니들 갔던 거기에서 닉네임 썼던 것 같아요.
0: 아, 이게 스타일이 있군요.
1: 네.
0: 캥거루들 가는 데는
1: 저희는 명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또 있어요? 아르바이트?
1: 아, 그거 말고는 뭐 잠깐 뭐 사무직에서 일하거나 그랬던 적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알바를 하면서 학점이 더 좋았다. 그리고 그래요. 경험이 된다. 왜냐면 대학생 때 아니면은 알바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맞아요. 별로 없어요.
0: 그쵸,
1: 사실.
0: 그쵸.
1: 그쵸?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접근했어요. 라떼 노래로. Do it, do it too. 알고 싶은 게 매일 너무나 넘쳐. 느껴봐야 할 것도 하나 넘쳐. 아시나요?
0: 알아요.
1: FX의 추.
0: 알아요, 알아요. 비슷한 결이네요, 우리가. 그쵸?
1: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량을 베풀게요.
0: 그래요?
1: 네. 그래도
0: 근데 잠깐.
1: 아닌가요? 아, 금지곡이래요. 베리.
0: 제가 이게 19금 노래인가요, 그러면?
1: 그런가 보네요. 아,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0: 제가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금지된 거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그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굳이 제가 그걸 찾은 건 아닌데 또 가져왔더니 금지라네요.
1: 그러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어떻게 아량을 베풀려고 했는데.
0: 아,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우리 피디님께서 막 절레절레를 빠르게 하셨잖아요. 혹시 내 곡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두잇두잇추를 틀고 싶은 건가? 했는데 그래도 금지가 돼서 못 트는 거는 조금 마음이 났다.
1: 아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노래로 가야겠네요. FX의 추 듣고 오겠습니다.

0: FX의 추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착플리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사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1118번님, 제가 곧 여름휴가가 예정돼 있는데요. 옆에서 깐족대는 동료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하필 제 바쁠 때가네. 다녀와서 그 일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거 알지? 나중에 그 부서에서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잘 수습해놓고 가. 와, 돌아와서 밀린 일 처리하려면 지옥일 텐데 괜찮겠어? 아니, 자꾸 이런 말들을 해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동료에게 들려줄 노래 한 곡 선곡해주세요. 직접 들려주진 못하더라도 저 혼자 집에 가는 차 안에서라도 목 참고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진짜 화가 나실 것 같네요. 1118번님, 휴가 그래도 가셔야죠. 이게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크림 챙겨가셔서 피부 잘 보호하세요.
1: 아니, 이런 동료분은 얼굴 타서 오면은 또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얼굴 까맣게 탔어? 이런다고요.
0: 신났나 보네.
1: 세계보로 바르세요. 얼굴 안 타게.
0: 네, 좋습니다. 이번 곡 어떻게 제가 먼저 갈까요? 아니면 먼저 가실래요?
1: 이런 동료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0: 아, 없죠.
1: 없어요.
0: 있을 수가 없죠.
1: 질문이 안 끝났는데 대답을 해버립니다.
0: 아니, 뭘 물어보세요.
1: 아니, 진짜 얄밉네요, 근데.
0: 진짜 얄밉죠. 아, 그냥 어쨌든 가야 하는 휴가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우리가 아이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다.
1: 맞아.
0: 잘 하지 않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게 내가 가야 너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이 좀 놀면 좋잖아요.
0: 그럼요. 상부상부 해야죠.
1: 아, 참. 그래서 어떤 곡을 선곡을 해야 될지.
0: 고민 중이신가요, 아직?
1: 아, 저는 확정은 지었는데 네. 간을 좀 보려고요.
0: 아, 네. 저는 이 노래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1: 연승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고품격의 노래를 가지고 왔을까?
0: 이런 분한테는 그냥 쏴야 돼요.
1: 쏴야
0: 아시죠?
1: 돼요?
0: 돌려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혼자 이렇게 들으실 테니까 그냥 제가 질러봤어요. Shut up and let me go. 아. 어때요? 신나죠?
1: 그때 제가 그 운전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한다 하는 남편인가 배우자의 사연에 제가 조용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해서 그 노래를 가지고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0: Shut up and dance 아니었나요?
1: Shut up and let me go. Woo!
0: 아, 이거였어요?
1: 네.
0: 오, 그러면 다른 노래 할까요?
1: 아니, 자존심이 강하신데요?
0: 아니요, 근데 저는 이 노래 좋아해요. Shut up and let me go.
1: 아, 그 노래가 딱이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래를 가지고 올라다가 아, 그때 내가 전에 그 얘기를 했었지 하면서
0: 그랬구나.
1: 그랬거든요. 저는 1118번님 동료분은 이게 한국말도 그리고 영어도 안 통할 것 같다. 그냥 우리 아시죠? 너무 열받으면 도깨비 말로 막 욕을 해버립니다.
0: 도깨비 말이
1: 도깨비
0: 뭐예요?
1: 도깨비 말. 우리 막 중학생 때 뭐 뒤에다가 알 수 없는 말을 붙여서
0: 그게 뭐죠?
1: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다가 야를 붙이면 안녕야 하야세야 요야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야를 붙여서.
0: 아, 그랬나요?
1: 이런 거 안 하셨어요?
0: 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학교에서만 했던 거 아닌가요?
1: 친구 몇 명이에요?
0: 친구 별로 없긴 한데.
1: 아, 저는 뭐 1학년 1반에 가면 이런 놀이 하고 또 2반은 놀이가 다르고 막 이랬거든요. 또 하도 설치고 다녔으니까. 네. 도깨비 말로 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얼마든 심의가 풀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 노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나까나 까나리 까리 키퍼웨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치르면서 이 노래가 또 20년 만에 K에서는 또 풀렸다고 해가지고
0: 가져오셨는데 안 되나요? 안 된대요.
1: 그러면 새로운 노래가 나는 바나나 날라랄라.
0: 이 노래는 되나요?
1: 전참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전참시에 나.
0: 아니, 이분 좀 왜 그러세요?
1: 아, 전 조혜련 선생님의 이제 알 수 없는 가사지만 부르고 나면 속은 시원해지거든요. 축가로 많이 가신 이유가 있어요. 신이 나고 뭐 축제든 아니면 뭐 1118님처럼 뭔가 화가 있을 때 질러버릴 때 가장 좋은 노래. 가사에 의미는 없다. 근데 가끔 한국어가 막 나와요. 뭐 쌈 한 쌈 막 이런 게 하나씩 있거든요.
0: 근데, 그냥 네. 입 닫으시고 날 떠나게 해달라.
1: 아, 그게
0: 더
1: 틴팅스의
0: 셔서펜 렘미고 어때요?
1: 아, 근데 그러면은 한 곡 제가 첫 번째 사연에 주고 두 곡까지 줘버리면은 어떡해요? 저 세 곡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데.
0: 바나나 랄라 되나요? 된대요. 그 곡으로 갈까요?
1: 바나나 랄라 이거 정말 신나요.
0: 아, 뭔진 알죠. 이거 번안해서 나름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네, 듣고 오겠습니다. 조혜련의 바나나 랄라예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언제 어디서나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베리의 선곡이었죠. 조혜련의 바나나랄라였습니다.
5: 어떤가요? 정말 신나죠?
4: 아, 진짜 신나긴 신나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노래? 싶긴 하네요.
5: 아 그냥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4: 욕 대신 하셔라.
5: 욕 한번 조금 섞어가면서 부르고 그냥 마음 푸는 거예요.
4: 네. 이게 스트레스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보시죠.
6: 김보민님,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새벽부터 복숭아를 따고 있는 농부입니다. 땀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지금 제가 따고 있는 복숭아처럼 달콤한 노래가 있다면 선곡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따면 땀이 조금 덜 날 것 같아요 하셨네요.
4: 김보민님, 복숭아 요즘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힘드실 것 같아요. 땀나면 옷도 더 자주 갈아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5: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요.
4: 진짜로. 너무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죠? 이번에 어떻게 먼저 가시나요?
5: 복숭아 종류가 참 많습니다. 네? 뭐 물복이냐 딱복이냐 요즘에는 뭐 신비복숭아도 있고요.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복숭아들의 공통점이 뭐냐. 맛있게 익어갈 때는 색이 분홍색. 그 분홍빛으로 쫙 물이 듭니다. 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봤어요. 네. 이 김보미님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 복숭아가 언제 가장 예뻐 보일까? 달콤한 노래는 뭘까? 물 들어가는 노래. 물 들어
4: 이게 달콤하다고요?
5: 좀 소울풀 넘치게 좀 BMK의 물 들어 아니. 너의 사랑 안에 나는 요즘에는 교수로 활동하시더라고요.
4: 아니 기세로 가지 마시고요. 지금 BMK에 물들어가 달콤한 노래 맞아요?
5: 아니 김보미님 입장에서 달콤한 노래 뭐겠어요? 아니 농부가 들었을 때 달콤한 노래? 물든다. 이게 과육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겠다. 이거죠.
4: 차라리 막 그라데이션 이런 거 가져오지 그러셨어요.
5: 또 그거는 또 피식 하지만 이렇게 물들어처럼 깊은 아 이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무릎을 탁 치진 않잖아요.

0: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약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1: 아니, 놀란 마음 진정하시고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영디는?
0: 저는 이게 복숭아를 이렇게 재배하시는 농부시잖아요. 이 복숭아가 네. 보미님한테는 어떤 존재겠어요? 자식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요즘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영상을 보면서

0: 저는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뭐죠?
0: 우리 갓세븐 진영님께서 너튜브에서 부르신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거 보셨어요?
1: 아니요.
0: 이 쇼츠를 보셨어요? 아 보셔야 돼요.
1: 그래요?
0: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뜰 때마다 제가 넘기지를 못하고 한 20번씩은 돌려보거든요. 너무 달달해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지 진짜 행복해지더라니까요.
1: 근데 이 사연에 어떻게 엮어야 돼요?
0: 자식
1: 그거를?
0: 같은 존재니까 복숭아가 저한테 지금 엄마 미소를 짓게 하는 노래가 뭐가 있나 했을 때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 생각이 난 거죠.
1: 제작진의 판단 해볼까요?
0: 좋습니다.
1: 저는 자신은 있긴 한데 괜찮아요?
0: 아, 뭐
1: 눈 감으러
0: 여유 있으니까
1: 괜찮아. 여유가 네.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승리의 여유가 있다.
0: 네. 뭐 왜냐면 앞에 두 곡에서 금지곡을 연달아 고르셨기 때문에 네. 한 곡 정도는
1: 아 요즘은 앞서고 있는 사람들도 좀 겸손하기 마련인데 보기 드문 인성이네요.
0: 아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네. 그러겠는데 너무 지금
1: 너무 기세 너무 좋다고 지금
0: 아 다음 주부터 겸손 챙겨올게요.
1: 아 근데 미니가 조금 제가 차마 읽다가 가슴 아픈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의 부진을 너무 화살로 쏘아대시니까 그냥 안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 보고 저는 그냥 제작진의 판단만 보고 집에
0: 알겠습니다.
1: 갈 거예요.
0: 제작진 판단 맡겨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물들어 BMK의 물들어 이게 맞나요 진짜?
1: 아 진짜 전 다음 주에 토크 이 체급을 좀 높여서 와야 되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음악 실력과
0: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영디 딱 기다리세요.
0: 알겠습니다. BMK의 물들어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1: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

이나 만성 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닝 템이다. SNS 해시태그에 부쩍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샵 내향인 파티인데요. 내향인과 파티라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의외로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해요. 시끌벅적한 일반 파티와는 달리 중간중간 어색한 침묵도 재미 포인트고요. 자기소개도 말로 하는 대신 카드에 써서 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명도 일부러 어둑어둑하게 맞춰놓는다고 하네요. 조명이 조금 어두우면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긴장도 덜 되고 말도 술술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귀로 즐기는 이 라디오만큼 내향에도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드레스 코드 같은 거 일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말 없이 혼자 듣다가 신청곡 하나만 툭 던져도 충분합니다. 내향인도 외향인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니까요. 자, 빨리빨리 입장해 주세요.

키키 댄싱 얼론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해요. 들어와요 빨리. 다 환영합니다. 문정숙님이 굿 내향인 입장이요. 예, 어서오세요. 김민정님, 오늘 헬스키친 첫 공 갑니다. 무려 5피석이에요. 긴장되겠지만 준비한 만큼 멋있는 무대 기대할게요. 저녁에 봐요. 오피석은 이제 오케스트라 오페라스타는 제가 했던 성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름이고 오케스트라 피트 좌석입니다. 바로 뒤에 좀 가까워요. 이게 사실 가까이로 따지면 제일 가깝지만 시선으로 따지면 조금 많이 가까워서 고개를 위로 좀 많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배우들의 콧구멍을 다 볼 수 있다는 오피석에 환영합니다. 오늘 그 뮤지컬이 전 세계에서 이제 브로드웨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데 헬스키친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어제 그래서 저 알리샤 키스를 만났잖아요. 만나서 같이 노래하면서 수정 받으면서 와 이런 날이 오다니 가수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하길 잘한 것 같아. 헬스키친 하길 잘한 것 같아. 이따가 첫 공을 제가 합니다. 저녁에 응원해 주십시오. 김지영님이 오늘 공연 잘하세요. 저는 8월에 갈게요. 네, 잘 만들어 놓을게요. 잘 올려 놓을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떨리는 오늘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어떠한 금요일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우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일정 2시간 달려봅니다.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금요일 4부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죠.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겁니다. 또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의 계획 보내주시면 신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도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구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0: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 후엔 팀앱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키움증권, 에어비앤비, 유엔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 자, 따라해보세요.
8: 4만원
7: 회계관리,
8: 4만원
7: 재고관리,
8: 4만원
7: 생산관리,
8: 사업성공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12: 딱 한 번만
13: 티어실 원스야.
12: 싹 한 번에
13: 티어실 원스야.
12: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7시 11분 딱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7: 네, 테디 굿모닝.
16: 굿모닝.
17: 오늘부터는 외양인도 에어컨이 있는 집이 가장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중부지방도 무척이나 무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지금 정체전선은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강 상태 보일 때가 많겠고요. 오후에 수도권 강원도로는 5에서 최고 60mm 정도의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로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광주가 34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 전북지방, 경북지방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중북부지방이 비를 끝으로 화요일부터는 장마가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학생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Friday morning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의 morning night. 첫 곡으로 백지영 Dash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금요일입니다. 출근해야죠.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에요. 신나는 노래로 텐션 끌어올려 보자고요.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건지, 주말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부침 유료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할게요. 자, 백지영 누님 오늘따라 에너지가 좋네요. 대쉬 계속 듣겠습니다.

이어서 3-4 흐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던 누님들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아이즈원의 버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8289번님이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에 개소식이 있어요. 오늘 파이팅하고 다음주에 무조건 휴가 쓰고 회사랑 멀어질까요? 떨리는 마음, 후련한 마음. 나이스. 열심히 준비한 자 떠나라. 떠나십시오. 파이팅. 3912번님 9개월 차 육아맘이에요. 주말에 아기띠하고 부동산 임장 갈 거예요. 전월세 매물도 없고 비싸고 아 확 집 사버리고 싶다. 확 질러는 날, 지르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이 노력이 다 아주 행복한 결과로 올 거예요. 파이팅! 7040번님 저는 내일 대장내시경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약 먹고 엉덩이로 울 예정이에요. 너무 긴장돼요. 네, 장아 파이팅! 하시면서 저에게는 상쾌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속 쫙 비우고 이참에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까지 체크하십시오. 신나기가 쉽지 않네. 아이즈원 3-4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불금계, 주말계 보내주세요.

이어서 샵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출근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네요. 0198번님, 와 드디어 불금이다. 오늘은 수학학원 가고 내일은 수학클리닉 가고 모레는 밀린 숙제 하느라 바쁩니다. 아, 초6은 힘들다. 유휴. 초등학생도 올 수 있는 나이트. 불금의 모닝 나이트. 예, 아, 어린이의 그

6학년 쉽지 않죠. 어린이로서 제일 힘든 구간 이해합니다. 완전 공감해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청소년 되네. 청소년 되면 우짤래 진짜. 그대로 함께해요. 오늘도 파이팅! 박현정님이 불금 아침부터 댄스 학원 가서 신나게 흔들고 근처 퓨전 한정식 가서 맛있게 먹고 수다 떨고 올 거예요. 아싸! 오, 최고의 금요일 시작하시네요. 댄스 학원 어떤 춤 추세요?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동영상이 오나? 네, 100원 들 겁니다. 사진도 100원 들 거예요. 1531번님 수요일이 남자친구랑 200일이었는데 회사일로 바빠서 못 만났었거든요. 오늘 레스토랑 예약해서 파티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출근 전 아침 러닝 중인데 너무너무 설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회사 다니시는데 남자친구랑 100일 200일 챙기시는군요. 사랑꾼. 좋은 이벤트. 늦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든 한다는 게 중요하지. 사랑 넘치는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샵 가까이 계속 듣고 어제 그거 봄 나이트 문 내립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의 공약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919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드라마 김부장 최종의 시간 달라진 거 봄. 원래 매주 금, 토, 밤 9시 50분에 시작을 했는데요 최종회는 5분 빨리 시작한대요. 내일 드디어 마지막 회의인데 1분도 놓칠 수 없어요. 김부장, 민지랑 행복하자. 김부장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방송된 드라마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일 드디어 최종회가 공개가 됩니다. 주요 배우들도 한자리 모여서 함께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랑받는 드라마가 나와서 그리고 또 액션이요. 와, 너무 좋네요. 유종임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나 궁금한님 초코맛 파이 드립니다. 0901번님 배우 조인성씨가 추천한 합천 수제비 집 봄. 최근 정호의 희망곡에 출연해서 합천의 수제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끝까지 이름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힌트로는 바로 옆 가게가 커피숍인데 수제비집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할인을 해준대요. 혹시 합천분들 어딘지 아시나요? 예. 또 배우분들이 지방 촬영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맛집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맛있는 곳이길래 알려주시지까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합천에 계신 분들 예상되는 곳 있으면 좀 저희끼리 나눌까요? 보내주시겠어요? 네, 비밀로 할게요. 0901번님 사과맛 파이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조인성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아, 제 이 드라마 너무 좋아했어요. 괜찮아 사랑이야. 네, OST 첸의 최고의 행운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괜찮은 사랑의 OST 첸의 최고의 행운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한성아님, 테디 광깻무라고 들어봄. 인별그램 보면요 온통 광깻무 열풍이더라고요. 바로 광어 깻잎 무침인데요. 광어회에 깻잎을 썰어놓고 들기름 간장 넣어서 무친 다음에 묵은지랑 먹는 거예요. 오늘 불금이라 광깻무 만들어 먹을 거예요. 하트. 아, 침 나온다. 제가 광어 진짜 좋아해요. 광어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깻잎 좋죠. 근데 묻혀가지고 아, 묵은지랑 아 좋다. 드세요. 오늘 누리세요. 한성아님 감자맛 과자 드립니다. 4987번님이 해수욕장에 두고 온 아이패드 24시간 만에 되찾은 사연 봄. 어떤 사람이 해수욕장에 다녀온 다음날 태블릿 PC를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부랴부랴 다시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비닐에 고이 싸서 그 자리에 놔뒀다고 해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아 진짜 뭐 가끔 살다 보면 아 이 나라 왜 이래 이렇게 욕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또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진짜 그래. 아 대한민국 사람들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끌어내서 파이팅 해보자고요. 감사하네요. 4987번님 오징어 맛 과자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아 이쯤에서 제가 또 기분 좋을 때마다 드라이브 송으로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박재범 좋아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5: 네 테디, 방학기간이고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슬슬 휴가를 가시려나 싶어요. 차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도로들이 평소보다 덜 밀리는데요. 지금 사고 때문에 더 밀리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수단 도로 성남부근 1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판교 쪽으로 서하남에서 성남까지 11km가 쭉 정체고요. 남양주에서 강일까지도 지체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에서 송내, 또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밀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부근 5차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신갈에서 수원신갈 쪽으로 6km가 정체고요. 남사부근도 전시간 사고 여파로 밀리는데 사고 처리는 끝이 났습니다. 반대 서울 쪽은 신탄진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가양대교와 노량진 일대로만 길지 않게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내향인 파티를 네. 요새 유행처럼 한대요.
1: 네.
0: 민자영 리포터는 초대가 안 되네요. 일단.
1: 전 초대는 안 될 거고 제가 주최를 할 것 같아요.
0: 정말? 아, 왜 해양인이 만드는 내향인 파티?
1: 그러니까요.
0: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내향인 같다라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죠?
1: 저는 사실 저 스스로 나는 좀 내향인에 가까운 외향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0: 너무 밝아서 그래.
1: 그런가요?
0: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1: 저는 좀 제가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절대 넌 내향인일 수가 없다.
0: 아하.
1: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냥 우리 민영 PD가 내향인 같잖아요.
1: 네.
0: 예. 아니죠. 진짜 내향인 같지 않아요?
1: 근데 이렇게 좀 내향인 같은 분들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게

0: 눈빛이 확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걸 열면 너무 많이 열어서 지금 맞아요. 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여러분들 다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일로 오세요. 자,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7말 8초 여름휴가 시즌이잖아요.
1: 예.
0: 교통체증과 여행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1: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뜰하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요?
0: 네, 우선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학예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열차와 버스 운행이 늘어나고 주요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안내도 강화가 됩니다.
1: 어허.
0: 따라서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에 경기교통정보센터나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출발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조금만 조정을 해도 정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목적지가 기차나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시외버스 승차 노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휴가를 어디로 갈지만 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갈지를 좀 따져봐야겠네요.
0: 네, 그리고 교통만큼 중요한 게 또 바로 숙박비인데요. 예전에 깨알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8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박 요금이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14만 원 이상의 연박을 예약하면 할인 혜택이 최대 7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니까요. 숙소 예약할 때 참고해주세요.
1: 네, 이번 여름휴가 기름값도 아끼고 숙박비도 아끼고 즐거움은 또 더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즐겨보자고요.
0: 소식입니다. 여름휴가를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요?
0: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이 딸이 카드를 분실하면서 340만 원의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는데요. 카드사는 양도 금지 의무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이 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가족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가족끼리 쓰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군요.
0: 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ATM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특히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등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우려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두시고요. 귀국 후에 카드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예, 해외에서 카드 분실되면은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즐거운 여행 망치지 않도록 카드 관리부터 일단 꼼꼼히 잘 하자고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은 7월 25일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드는 복날 바로 중복인데요. 같은 보양식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잘 맞는 음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1: 체질식 드디어 나오나요? 네, 저는 이제 목체질, 목양체질입니다. 태음인에 속하고 있는데 태음인들은 어떤 보양식이 잘 맞나요?
0: 네, 태음인은 체격이 크고 하체가 발달한 체질인데요.
1: 예.
0: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에 약한 편이라 수분과 영양 보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국수와 콩죽, 추어탕, 설렁탕 등이 잘 맞는 보양식으로 꼽히고요. 반면에 태양인은 이 어깨와 가슴이 발달한 체질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메밀국수, 냉면 같은 시원한 음식이나 이 포도 같은 서늘한 성질의 과일이 잘 맞는다고 해요.
1: 소양인과 소음인도 알려주세요.
0: 네, 소양인은 가슴이 발달하고 하체가 비교적 약한 체질인데요. 돼지고기와 오이 냉국, 오징어회나 문어숙회 같은 음식이 좋고요. 또 자두, 수박, 참외, 멜론 같은 과일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음인은 비교적 체구가 작고 온화한 인상이 많은 체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어구이와 고등어, 메기 매운탕 등이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히고요. 이 복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1: 내일 중복을 맞아서 보양식 드실 분들 또 체질에 맞는 음식이 뭔지 이것도 공부해보면 재밌거든요.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0: 이석윤님이 저희 집도 휴가 갈 때 보통 새벽 5시 30분쯤에 출발하는데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1: 잘 다녀오세요. 9629번님이 저도 며칠 뒤에 고흥에 놀러 가는데 숙박 페스타 쿠폰으로 숙소 할인해서 예약했어요.
0: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잘하고 계시네요.
0: 네. 1073번님도 오늘 속초로 휴가 떠납니다. 숙박 페스타 3만원 할인 받았어요.
1: 깨알뉴스를 듣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 기분이 좋네요.
0: 그러니까요.
1: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 부른 러브 레시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 있으면 더 즐겁고 재밌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강릉에서 서울로 조카를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조카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홀로 저희 집에서 5일간 놀다 갈 예정입니다. 퀴즈 마치고 조카랑 즐거운 여름방학 시작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나? 대단한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만 마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강릉에 3년째 거주 중인 정금주라고 합니다.
1: 금주님 반갑습니다.
2: 네.
1: 아 잠깐만, 근데 밥만 마치고 뭐 어떻게 다 맞춰야죠?
2: 네, 다 맞출 거예요.
1: 아 조카가 이제 와요?
2: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1: 세상에, 조카랑 사이가 왜 이렇게 좋아요?
2: 아 조카를 너무 예뻐해요.
1: 첫 조카예요?
2: 네, 첫 조카인데 태어난 지금 이제 둘째 조카가 생긴 지 한 2년 됐습니다.
1: 아, 둘째도 이제 태어났군요.
2: 네.
1: 아, 그래도 이제 첫째에게 주는 그 사랑이 좀 남다르긴 하지.
2: 네, 첫째랑 더 친해요.
1: 그래요. 조카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2: 아들입니다.
1: 아, 세상에. 네. 5일 동안 뭐 하면서 놀아줄 예정이세요?
2: 일단 주말에는 제가 일하는 요트장에 데려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시키고 화요일에는 도서관에 데려갈 예정입니다.
1: 야, 어이 다 짜져 있네.
2: 네.
1: 짜져 있어. 아니 금주님은 강릉에 어쩌다가 3년째 살고 계세요?
2: 남편이 이직하면서 따라갔는데 네. 저도 강릉 생활에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1: 강릉의 매력이 뭐가 있어요?
2: 일단 바다가 너무 좋고요.
1: 좋다 좋아.
2: 서울의 공기질이 안 좋을 때도 강릉은 항상 미세먼지가 맑더라고요.
1: 약간 바깥 생활, 강릉의 자연 안에서의 어떤 삶의 그 바이브가 좀 맞으시는군요.
2: 네.
1: 좋은 것 같아. 강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놀러 오세요.
1: 아 놀러 가고 싶어요 진짜. 아 자, 아, 일단은 뭐 조카를 또 맞이하러 갈 때 더 기분 좋게 맞이하려면은. 퀴즈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2: 아 평소에 잘 맞추는데 지금 너무 떨려서
1: 맞아 맞아 쉽지 않지. 이 네. 떨림을 이겨내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화이팅.
1: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제한시간 77초 동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패스했다가 다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네.
1: 자 들어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123 더하기 123은?
2: 246.
1: 사자성어예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함. 양자?
2: 태길.
1: 사케는 어느 나라 술일까요?
2: 일본.
1: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Loving you.
2: 패스.
1: 속담을 이어주세요. 모난돌에?
2: 패스.
1: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수키. 이 대사가 나오는 박찬욱 감독 영화 제목은?
2: 아가씨.
1: 삼복 중 두 번째 드는 복날을 부르는 말은?
2: 중복.
1: 심폐소생술을 뜻하는 영어 약자는?
2: CPR.
1: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다섯 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2: 패스.
1: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쓴 러시아 작가는?
2: 패스.
1: 다시 Loving you 나 어떻게 What should I do
2: 패스.
1: 아 모난돌에 뭐 맞는다 그러는데 모난돌에
2: 청 맞는다.
1: 그렇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야 이게 어렵다. 아 문제가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 문제 되게 잘 푸신다는데. 자 결과 봐야겠습니다. 10문제 중에 나이스예요.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3: 와, 감사합니다.
1: 아니 상식이 풍부한 게 느껴져요.
3: 아, 너무 어렵다.
1: 어려웠어. 일단은 뭐

0: 노래랑 드라마 이런 거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Loving You. 이 노래는 시스타의 노래였어요. 시스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다섯 개의 권리. 이거 어려웠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쓰는가? 아, 쓰는가? 사는가를 쓴 러시아 작가는 톨스토이였어요. 아하. 어제 이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자, 일단 금주 님.
1: 네.
0: 떨리는 걸 몰랐어요. 너무 잘 부셔가지고. 멋졌습니다. 멋졌어. 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2026-2027은 강릉 방문의 해입니다. 작년까지 가뭄으로 많은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놀러오셔서 강릉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 아니죠?
1: 네, 아니에요.
0: 진짜 강릉인 된지 3년인데 누구보다 이렇게 또 공익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네. 가족들한테 할 얘기는 없어요? 조카나?
1: 은중아, 이모지 봐서 이모 말 잘 듣자.
0: 멋진 시간 보내십시오. 5일
1: 네,
0: 동안.
1: 감사합니다.
0: 예, 보내드려요.

담담담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심폐소생술 관련 문제예요. 심폐소생술은 이름 때문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곤 합니다. 실제로는 의료진의 처치를 받기 전까지 이것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 5분만 지나도 이것에 영구적인 손상이 찾아오기 때문인데 감각과 인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장기가 이제 섹시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색남이라고 하면서 섹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글자인 장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정답이 없는 팀이 있어요.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올게요.

0: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CPR의 진짜 목적인 이것의 산소를 공급하기에서 이것은 바로 뇌였습니다. 9782번님이 뇌! 고3의 뇌를 풀가동시켜주고 싶은 엄마예요. 으하하하하. 뇌는 깨어있어요. 뇌는 깨어있어. 예, 그 이제 공부머리랑 공부엉덩이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라 엄마가 내가 못하는 걸 너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게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잘 하게끔 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말고 그걸 이해하고 이제 응원을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023 하나번님이 정답 뇌입니다. 처음 보내보는데 항상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싶고 멀티비타민도 받고 싶고 다들 붉은 파이팅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또 회사에 있겠죠?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신 새싹 문자였습니다. 당첨되셨어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3부로 돌아옵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 세계 100대 부자에 드는 이 억만장자는 늘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닌답니다. 대체 거기에 뭘 쓰는 건지 어느 날 질문에 답을 해줬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짚어볼 실수나 실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실수나 실패는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은 법인데 그걸 깨알같이 적어서 보고 또 본다. 역시 좀 독해야 크게 되나 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9: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바래 팀의 대리
5: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각각료 취급하고 있는 박상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전복하고 문어가 제철입니다. 전복은 요즘 삼계탕 속에 집어넣는 거라 문어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전복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복부터 말복까지 장사가 잘 되는데 그중에 초복하고 중복이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민어도 제철이긴 한데 민어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전복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리 못합니다. 해산 못 팔고 있지만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서 다 사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중충한 관계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늘도 have a good day입니다.

사장님이 취급하시는 갑각류를 제가 먹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수산시장에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었거든요. 수산시장에서 갑각류 판매를 하는 박상일 사장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산물 장사하시는데 이제 육류 좋아하시고 대부분 삶이 이래요. 내가 좋아해서 뭔가를 하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일은 어떻게 하다 보니 배운 게 이거라 먹고 살려고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혹시나 좋아하는 분 저를 포함해서 저는 노래 좋아하다가 가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되니까 음악이 좀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아니네.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건 진짜 큰 복이네요. 해산물 장사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생물 장사는 정말 난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늘 아침마다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이 중복이라서 삼계탕에 전복 넣는 거 와 최고다. 전복 삼계탕 너무 최고다. 최고 너무 맛있겠다. 전복을 저는 이제 시장을 저도 가서 전복을 사올 때 있거든요. 그냥 전복만 먹고 싶어서 구이로 요새 전복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한 우리 시장 근처는 아 이거 개수를 얘기하면 또 시장마다 다르니까 근데 일단은 뭐 한 거의 10마리 가까이 해도 아 2만 원 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크기가 다르겠지? 많이 맛있는 거 많이

0: 사드세요 여러분. 시장 가서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 고운 목소리 고운 마음 다 고이 담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언어 유의 시간만 되면 갑자기 개그캐가 되는 분입니다. 네. M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예. 네. 아, 원래 성격도 좀 유쾌한 부분이 있지만 네.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완전히 이제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더 꺼내야 된다.
1: 그렇죠.
0: 라고 예, 생각한 그렇죠. 적이 별로 없죠, 사실.
1: 예, 뉴스만 하다가.
0: 진짜.
1: 뉴스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나운서가.
0: 가장
1: 됐다가.
0: 뉴스가 많이 터질 때 앵커로 예. 계셨거든요.
1: 네, 그렇죠. 예.
0: 근데 그쯤에 저희가 모셔가지고 네.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1: 예, 어쩌다가 이렇게.
0: 후회합니까?
1: 아, 너무 좋죠.
0: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게 최고예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아, 양쪽 다 너무 잘하시니까.
1: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믿고 갑니다, 믿고 가요.
1: 좋습니다.
0: 우리 굿모닝 가족들의 개그맨이 됐습니다.
1: 예, 아,
0: 휘준
1: 감사합니다.
0: 아나운서.
1: 네.
0: 미니로 이은혜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휘준 아나운서 목소리에 비해 너무 잘생기셨다. 점점점.
1: 어.
0: 사실 목소리 좋은 목소리 많아요. 근데 네. 언어 유희에는 히히히 이 소리가 계속 나와서
1: 웃긴 거 많이 나가서 그런 그런 거죠?
0: 언밸런스. 네. 네.
1: 칭찬이죠, 칭찬.
0: 예. 칭찬이죠.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견이
1: 예.
0: 없습니다.
1: 예.
0: 생각보다 잘생겼다.
1: 네, 그 여기 목소리에 비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0: 그게 조금 저도 걸리는데
1: 예. 이게 뭘까?
0: 그럼 오늘 좀 멋진 목소리로 해주시겠어요?
1: 그럴까요?
0: 예, 언어 유희 소개 멋진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1: 네, 평소 헷갈렸거나 못하겠어요.
0: 안 멋지네 그러면. 아이.
1: 아, 그냥 궁금했던 거 빨리 보내주세요. 자, 금요일은요 어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왔나 보시죠.
0: Let's go.
2: 와, 여기 식당 분위기 너무 좋다.
1: 그치, 내가 또 선물도 준비했어. 짠, 반지.
2: 뭐야?
1: 우리 결혼할까?
2: 대박! 너무 좋지! 저번에 목걸이도 줬었잖아! 고마워!
1: 그 목걸이 사실 도청장치였어. 너네 회사 정보를 빼냈지.
2: 뭐?
1: 내가 널 감쪽같이 속였군.
2: 어? 그렇다면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1: 그래, 산업 스파이라고 하지.
2: 과연 성공했을까?
1: 어?
2: 이 명찰 보이나? 나는 산업 스파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김태순 검사야!
1: 어?
2: 내가 감쪽같이 널 속였군.
1: 과연 그럴까? 사실 난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투입된 경찰이야!
2: 어?
1: 내가 감쪽같았구만.
2: 과연 그럴까? 사실 내가 감쪽같이
1: 이거 언제까지 하지? 과연 그럴까?
2: 과연 아니, 그럴까?
1: 과연 그럴까?
0: 아, 이... 예... 극은 네. 우리 휘준 아나운서가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쓰셔가지고
1: 끼워놔야 돼가지고
0: 직접 예. 쓴 거 맞아요?
1: 네, 저 썼습니다.
2: 과연 그럴까?
1: 과연 그럴까?
0: 써준 거 아니야 누가?
1: 감쪽 같았구만.
0: 예, 여진 네. 작가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1: 아, 그래요?
0: 드라마 정말 많이 보시나 보다.
1: 아, 좋아한다. 오오, 저 앞니 보인다. 어, 아, 좋아한다.
0: 여진 작가 이런 거 좋아해요.
1: 좋아한다. 예. 앞니 보인다.
0: 도파민 네. 중독입니다.
1: 네.
0: 김진강님이 뭔가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 크크크. 예, 과연 그럴까?
1: 과연 그럴까?
0: 오늘 과연 그럴까요?
1: 아, 아니요, 아니요. 오늘 알아볼 예. 단어는 감쪽같다입니다.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예. 자,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다는 의미의 감쪽같다. 어디서 왔을까요?
0: 감쪽같다. 그러면은 감에 어떤 쪽이 있나? 먹는 감에
1: 오?
0: 꼭지 부분이 안에 이렇게 숨어 떡 보면 네. 빼면은 안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아, 그게 감쪽인가?
1: 감까진 좋았는데.
0: 아, 괜찮았어요?
1: 감까지만 갔어요.
0: 좋아, 좋아.
1: 예. 네, 가보겠습니다.
0: 예.
1: 자, 제일 유력한 설은 감접 붙이기에서 유래됐다는 설입니다.
0: 감접 붙이기?
1: 네. 예. 감접은 좋은 감을 얻기 위해서
0: 감 나왔다.
1: 감나무 가지를 다른 나무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두 나무가 밀착되면서 서로 원래 떨어져 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접붙이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0: 로 여기서 감접을 한 것처럼 흔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1: 아, 감접이었는데 이게 감쪽으로 된 거다.
0: 감까진 참 좋았는데.
1: 어, 그죠? 소리 있었어.
0: 자, 감접 같다를 말하는 과정에서 감접 같다, 감쩍 같다로 변했고, 우리 모음 조합 배웠잖아요.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밝은 거 밝은 거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1: 예.
0: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쪽 같다로 변했다는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1: 감쩝과 감쩍 갈 때 국립국어원 뭐 했냐고요. 그건 다시 표준어를 써야 된다고 또 얘기해 줘야 되죠.
0: 여기 사신다 그랬는데.
1: 미진연구원 지금 듣고 계시죠.
0: 네. 소리 질러.
1: 네.
0: 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곶감의 쪽, 즉 곶감의 한 조각이 아주 달고 맛있어서 누가 뺏어 먹을까봐 빨리 먹고 흔적을 없애는 행동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테디가 만드는
1: 이거 그럴싸한데. 어.
0: 자, 마지막으로 감을 반으로 자른 뒤에 자른 두 쪽을 다시 맞춰 놓으면 쪼갠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쪽 같다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1: 아,
0: 감이 딱딱하니까 좀 이렇게 다시 잘라도 비슷하잖아요. 맞추면.
1: 예. 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감접이 제일 와닿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이게 붙어 있는 걸 모를 정도로 이게 사실 접붙인 거야. 오, 감접 같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0: 전문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예. 5234번님이 웃기고 잘생긴 휘준 아나운서 언밸런스 챌린지 해주세요라고. 저희 뭐 수업 안 듣네요 이분은.
0: 그러니까. 저 여기서 챌린지 지금 몇 개 하는 거예요?
1: 저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에요.
0: 아, 진짜 그렇다.
1: 예. 네. 신재무님이 오늘 남은 건 과연 그럴까?
0: 과연 그럴까?
1: 휘준 아나운서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예.
1: 과연 그럴까?
0: 과연 갈까?
1: 진짜 보내드려요. 안녕.
0: 안녕.
1: 노래 저희는 듣고 올게요. 로꼬의 노래 피처링 크러쉬입니다. 가마.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 키가 작을 때부터 해왔던 상상. 마음껏 펼치고는 꿀 같은 단잠. 자고 일어나서 어디 가든 나는 항상 자신감 넘치게 행동해야 하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해도 끝까지 이뤄낼 거야 내 꿈 너도 알지. 그래도 네가 있어 난 힘이 나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느껴져 딱 목소리에서 누가 또 네 심기에 손댔어. 하여튼 전부 그 사람이 잘못했어. 쓰다듬어주고 싶어 네 머리를.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 이번 주말에는 떠나자 어디든. 일단

0: 난 절대 말로만 거짓은 하나도
1: 안 못했어.
2: 로꼬 피처링 크러쉬의 가마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금요일 4부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유엔 팀앱 대리, 빙그레,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6분 4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어제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9일에 장마가 종료됐고요. 어.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도 이제 월요일을 끝으로 장마 모두 끝날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는 쉬어가는 곳들이 더 많겠고요. 오후에는 수도권, 강원도로만 가끔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 경북, 전북지방에서도 꽤 강한 비가 오겠고요. 오늘 충청 이남지방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서울에도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로 열대야도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 부산이 32도, 대구 36도, 포항 38도까지 치솟겠고 이제 당분간 시원한 날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이었습니다.

0: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아,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1: 네네.
0: 예,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
1: 네네.
0: 이번 주말은 어떻게 쉴 수 있나요?
1: 사실 제가 평일에 쉬어가지고 제가 어제 사실 쉬었거든요.
0: 아, 어제 쉬었어요?
1: 네, 어제 쉬고 부산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0: 하, 진짜 최기찬 기자님이 예. 진짜 맛쟁이 신사예요.
1: 뭐 맛쟁이 맛돌이 신사죠, 저.
0: 예, 맞아요.
1: 전문가는 아니니까.
0: 예.
1: 좋아합니다.
0: 예. 아, 뭐 드셨어요?
1: 가서 회 먹었고요.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0: 아, 좋다.
1: 항정 돼지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0: 아, 좋다. 예. 깔끔한 기름기 같아.
1: 원래 한 300명 기다리는 집이었는데 30명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갔을 때는 17명 정도여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0: 나이스. 네. 어, 또 잘 쉬고 오셨으니까. 금요일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토론회, 두 번째 키워드는 상임위원장, 마지막으로는 예비경선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부동산 토론회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나요?
1: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맞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 대출 개편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0: 예.
1: 저는 이제 어제 굉장히 편하게 봤습니다만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보유세 강화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지금보다 3배를 올려야 되는데 당장 시행하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의 부동산 위기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0: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1: 이게 이제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인 만큼 이제 그대로 시행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0: 예.
1: 이제 앞으로 좀 기조를 좀 살펴보면 주택수뿐만 아니라 보유 목적까지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0: 그러니까
1: 예를 들면 거주 목적의 일반적인 1주택자는 보호를 하고요. 다만 이제 투자 목적의 고가 1주택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로 평가받았던 똘똘한 한 채도 포함이 됩니다.
0: 똘똘한 한 채는 무슨 뜻이에요?
1: 이게 똘똘한 한 채는 여러 채 대신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고가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말하는데요.
0: 예.
1: 지금은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사실상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걸 이제 집을 팔아도 12억 원까지는 세금 내지 않고 있고요. 집을 또 오래 보유하거나 실제 거주했다면 세금도 최대 80%까지 줄어드는데요. 이게 이제 집을 갈아탈 때마다 혜택을 반복해서 받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토론회에서는 감면을 평생 한 차례만 허용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제 횟수를 제한하거나 두 번째부터는 감면폭을 줄이고 아니면 평생 감면 총액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어제 언급된 또 다른 부동산 대책도 있나요?
1: 이게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부과할 기준도 좀 논의가 됐는데
0: 예.
1: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가격 20억 원 혹은 30억 원이 제시가 됐는데 공시가격 20억 원은 이제 시세로 보면 30억 원 정도가 되고요.
0: 예.
1: 30억 원 정도는 시세가 약 40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기준을 만약에 20억 원으로 정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의 약 12%에 해당이 되고요. 30억 원으로 정하면 이제 시세가 4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40억 아파트는 5%가 대상인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면은 무조건 뭐 대부분 규제에서 좀 보호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좀 강화가 논의가 됐는데요.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서민 주거를 도왔지만 집값 폭등과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면서 집을 가진 사람의 전세 대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지금 1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또 다른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는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다만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면 정작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0: 예.
1: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제 분양 계약 이후에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제 기존 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경계를 세심하게 정해달라 이렇게 좀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꼭 필요한 계층에게는 핀셋형 지원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예.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는 좀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예,
1: 그렇습니다.
0: 종교가 되는 거니까 마련될지 함께 지켜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상임위원장입니다.
0: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그동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잖아요.
0: 예.
1: 그러다가 어제죠. 국민의힘 목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하면서 사실상 국회도 제자리를

0: 받게 됐습니다.
1: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죠.
0: 그러니까 국토위원회는 이제 주택, 뭐 토지 건설뿐만 아니라 뭐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 분야까지 담당하는 굉장히 큰 위원회인데 특히 이제 철도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의 주요 공약들이 뭐 앞에 철도를 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좀 국토위원장을 두고 이제 4선 유희동 의원과 3선 김정재 의원이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9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유 의원이 49표를 얻었고요. 김 의원이 48표를 얻어서 단 한 표 차이로 유 위원장이 국토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이후 이제 성평등 가족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던 이미자 의원이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사퇴 의사를 좀 밝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진 김정재 의원이 여가위원장 후보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실상 제자리 를 찾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여가위원장 선출은 이렇게 후보자가 바뀌면서 선출이 되지 못했거든요. 여가위원장 선출은 이제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1: 예, 그런데 상임위원 배치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친 충돌도 있었네요.
0: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에 좀 나왔던 기사들이던데요.
1: 예.
0: 이제 상임위원회 배치에 불만을 가진 제가 실명을 언급하긴 좀 그렇고 A 의원이 정정식 원내대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기자들한테는 이게 워딩이 다 돌았거든요.
1: 예.
0: 근데 원내대표실 바깥이 이 욕설과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언쟁이 들렸는데 A 의원은 이제 자신이 원하던 상임위의 어떤 지원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배치 원칙을 설명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정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원구성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좀 자리 다툼보다 민생과 입법 성과로 경쟁을 좀 해야겠습니다. 화가 난다고 이렇게 폭력을 하면 안 되죠.
0: 그러니까 멱살 잡았다는 얘기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네,
0: 국회 선진화법인데.
1: 대표인데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셔야죠.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예비 경선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결과 전해주시죠.
0: 우선 이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서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전당대회는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경험을 앞세워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당정일치 당대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지방선거 서울지역 패배와 당내 분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 후보는 보안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우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이 대통령과 마음이 통한다는 이심송심, 광역단체장 경험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불협화음을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당권 경쟁 과정에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좀 거세지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좀 시작이 됐는데요. 특정 후보와 신천지의 연관성을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정청래 후보는 근거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지 의혹만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친 정청래계 후보들도 김 후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정 조직의 집단 입당을 막을 당원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1: 예.
0: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이제 그 계엄을 예측한 것 때문에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네. 이번 본 경선의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무엇일까요?
0: 오늘 변수는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데 처음 도입되는 권리당원 1인 1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선호투표제에는 과반투표자가 없을 경우에 최하위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남겨서 최종 승자를 정하는 방식인데요. 새 후보가 경쟁하는 만큼 탈락 후보의 표가 누구에게 이동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임 배치를 두고 멱살잡이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국회 문은 열리고 멱살도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오늘 금요일이라서 신청곡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네. 많이 없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떤 노래예요?
0: 네, 한강의 양파 같은 여자입니다.
1: 이 노래는 또 왜 신청하셨어요?
0: 아니 오늘 또 뮤지컬 처음 시작하시는데
1: 아, 예.
0: 그 양파 같은 매력을 또 이게 잘 발산하시라고
1: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15759거든요.
1: 예.
0: 예, 노래방 번호입니다. 많이 부르시고.
1: 아, 그러시구나. 오늘 또 응원 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한강의 양파 같은 여자 최기찬 기자님의 추천곡 짧게나마 함께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우리 이따 저녁에 봐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선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4부로 시작합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제가 아까 이제 휴가철 같아서 좀 덜 밀린다고 했더니 네. 미니로 부산은 엄청 밀린다고 광안대교도 무료되면서 더 막혀요 하셨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부산 강원도 이런 곳은 더 밀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서울은 출근 시간에는 이제는 조금 덜 밀리고 있고요. 다만 9시 이후로는 또 방학 기간에는 이동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방화대교 일대에 또 노량진 일대로 길지 않게 밀려 있고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마포 일대로는 양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양방향 차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수원 부근이 계속 밀리는데 사고 처리 계속하고 있고요. 수원 일대 4km, 남사 일대 2km가 지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아직은 수월한 흐름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또 서하남에서 송파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통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어서 와요. 희희 씨 덕분에 저는 숨은 돈 찾기 성공했잖아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복덩이 같아요 저한테. 아,
1: 너무 거액을 찾으셔가지고.
0: 너무 거액을 찾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1: 제가 볼 때마다 지분이 있군. 내가 지분이 있군.
0: 반드시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예. 굿모닝 가족들도 이제 신용카드 결제일 그 들으시고 카드사에 맞는 날짜로 바꾸는 게 좋다는 오오.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변경한 분들 꽤 많습니다.
1: 아 기특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하고 예, 좋은 또 꿀팁. 아, 너무 기대하면서 이번 주 기다렸는데 이 와중에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0672번님이 손희애님 참교육 드라마에 진기주 배우하고 말투랑 텐션이 너무 똑같으세요. 아침부터 힘이 납니다. 하셨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 아니 근데 이분 이 작품에서 뭐 이러면서
0: 그렇죠 그렇죠. 그 돌 아이의 느낌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1: 아 근데 실제로 저 대학생 때 여자 노홍철 같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0: 원래 텐션이 엄청 좋으시구나.

0: 아, 그래가지고 아, 그 비슷한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아, 근데 말투에 약간 사랑스러운가 상쾌한 발랄함 다 있고 그 약간 진기주의 씨 배우가 했던 그 역할처럼 뭐 화내면 좀 장난 아닐 것 같아. 느낌도
0: 개맨드지 않아. 돈 막 막 쓰고 이러면 아, 이제 뒤로 불러갑니다.
1: 혼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조심하면서 이 텐션 그대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미라클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 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손이에만 믿고 따라오세요.
1: 네, 미라클 머니. 아, 좋습니다. 첫 시간 우리가 만나볼 주제 뭘까요?
0: 네, 주식 투자 남들 하니까 무작정 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1: 예.
0: 네, 그런데 어떤 종목 살지 고민하기 전에 어떤 통장에 주식을 담을지 요거 결정하셔야 돼요. 통장만 잘 골라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주식 시작할 때 꼭 있어야 되는 통장.
1: 주식 시작할 때 꼭 있어야 하는 필수 통장. 이 생각도 못 해봤어.
0: 중요해요.
1: 예,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희애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주식 계좌 저 만들 때는 그냥 추천받은 걸로 그냥 모바일로 하나 딱 만들었거든요.
0: 안 돼요.
1: 아, 근데 또 만드니까 이 또 연관돼 있는 통장들이 한 두세 개가 붙어있긴 하더라고요.
0: 그렇긴 하죠.
1: 그래서 쓸 수 있는 걸 좀 쓰기는 쓰는데 뭔지는 사실 잘 몰라.
0: 곁다리로 조금씩 더 만드셨을 텐데 네. 그걸 오늘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보통은 주식하실 때 일반 계좌 하나만 파가지고 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1: 많아요. 많아요. 네,
0: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기껏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때문에 이제 뭉텅이로 떼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나도 이걸 온전히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극대화하시려면 크게 세 가지의 통장을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예.
0: 그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건 바로 CMA입니다.
1: CMA면은 굳이 이제 통장을 새로 안 만들고 그냥 쓰던 입출금 통장에 넣어뒀다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안 돼요.
1: 안
0: 네.
1: 돼? 큰일 났네.
0: 왜 그러냐면
1: 예.
0: 우리가 주식을 하려고 우리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무조건 바로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때로는 좀 상황을 보고 그치. 현금을 들고 있다가 관망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때 이거를 그냥 주식 통장에 방치하거나 은행 입출금 통장에 돈을 방치를 하면은 1년, 2년, 한 달, 두 달 지나도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1: 안 붙지.
0: 네. 그런데 CMA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우리의 돈을 국공채나 우량채권 같은 안전한 곳에 돈을 굴려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은 단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아주 쏠쏠한 이자가 매일매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또 스마트폰 비대면으로 5분? 뭐 한 3, 4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기 전에 총알을 장전해두는 그런 베이스 캠프 용도로 저는 무조건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주식 계좌에다가 그냥 넣으면 이자 안 붙으니까 연계해서 아까 여러 통장들이 있더라라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CMA로 만드셔서 일반 계좌 넣어두셨다가 CMA에 잠시 옮겨뒀다가 또 주식 살 때는 또 잠시 뺐다가 이렇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자만 챙길 수 있다면야 이 정도 귀찮음은 우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1: 그럼요. 돈 불린다는데 귀찮은 게 어딨어요. 단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매일 붙는다. 당장 뭐 주식을 안 사더라도 돈을 그냥 놀리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또 체크하겠습니다.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 필요한 또 두 번째 통장은 뭘까요?
0: 아, 만약에 오늘 저한테 오늘 준비해 주신 계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주인공 주식 투자의 꽃이자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ISA
0: 혹시 갖고 계신가요?
1: 이거 있는 것 같아요.
0: 오!
1: 있는 것 같아.
0: 세상에.
1: 잘 모르고 만든 것 같은데.
0: 웬일이야. 갖고 계시군요. 이거
1: 네.
0: 혹시 안 갖고 계시다면 꼭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준말입니다. 이 통장 안에서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요. ETF. 펀드, 예금 등등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마트의 장바구니처럼 마음껏 골라가지고 자유롭게 담을 수가

0: 있어요. 어, 그러면은 희애님 일반 계좌에서 주식 사면 되는데 귀찮게 여기를 왜 담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은 세금을 다 일일이 떼이는데 요 바구니 안에 ISA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어마어마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 받거나 수익을 내면은 나라에서 15.4%의 세금을 떼갑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수익 남겼다. 그러면 무려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런데 ISA 안에서 수익이 나면은 일반형 기준에서는 200만 원,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적은 분들이 서민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이 서민형은 무려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1: 400만 원까지 비과세. 와, 혜택이 진짜 큽니다. 수익이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면 이거 뭐 기분 좋은 일인데.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0: 사실 많이 벌면 좋기는 하죠.
1: 좋죠.
0: 그래도 또 한편 세금 걱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형 기준 200만 원, 서민형 기준 400만 원, 이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원래로 하면은 일반형 일반 계좌처럼 똑같이 15.4%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ISA는 자 저희가 특별히 돈 빨리빨리 모으실 수 있도록 초과분도 15.4% 세금 말고 9.9% 세금이라고 이걸 우리가 분리과세 처리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9.9%로 깎아서 아주 아주 낮은 세금만 매깁니다.
1: 어, 좋다.
0: 게다가 주식을 또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B 주식에서는 또 마음이 아프게도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손해본 거는 아예 고려를 안 해주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만 원 났고 손실이 500만 원 났으면 실제 우리의 순수익은 5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일반 계좌에서는 원래는 번 거 그러니까 1,000만 원 기준에서만 매겼단 말이에요. 근데 ISA에서는 수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순수익 방금 제가 든 예시에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이걸 우리가 손익통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 네. 그러니까
0: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절세 측면에서는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손익통산 기능이 없어서 아예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유리하니까요. 어, 나 국내 주식 많이 한다. 특히나 ETF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ISA 꼭 만드셔야 됩니다.
1: 반드시 만들어야겠네. 만들기 잘했네 나는. 혜택이 이렇게 좋은데 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통장도 알려주세요.
0: 네. 세 번째 통장은 바로 노후 준비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노후 준비 통장.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노후 준비 통장이라고 하나 퉁쳤는데 여기 안에서도 두 개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랑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두 계좌를 합쳐가지고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확 깎아주고 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까지 해준다는 게 굉장히 즉각적인 혜택이고요. 보통은 한 달에 75만 원 정도씩 꾸준히 넣으면 연말에 100만 원 이상 아주 든든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통장 안에서 주식을 하시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1: 어떤 일이요?
0: 당장 세금 되는 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금을 이제 이 계좌를 통해서 연금 받는 가장 밑에 그 연령대를 55세로 정해놨어요.
1: 예.
0: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받으십시오라고 조건을 걸어둔 거죠.
1: 네.
0: 이 55세 넘어서 연금 탈 때까지 세금 되는 거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규모도 확 줄어들고요. 이걸 우리가 과세 이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원래는 세금 떼었어야 되는 돈도 지금 계속 내 통장에 남아있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은 재투자가 되잖아요.
1: 예.
0: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 명목으로 봤을 때는 이 복리 효과, 이걸 우리가 이제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처럼 계속 돈이 불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복리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 그런데 연금저축이랑 IRP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다 만들어야 되나?
0: 아, 일단은 노후 준비하는 통장,
1: 예.
0: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통장,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요. 굴리는 규칙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가보자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원한다면 내가 넣은 이 투자금 100%를 전부 다 뭐 주식형 ETF 같은 비교적 공격적인 자산으로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0: 사실 살다 보면은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네, 그럴 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 페널티를 조금 물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을 쏙 빼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여기서 아니 희은님 그럼 세금 페널티를 왜 물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혜택 받았는데 이걸 돈 다시 빼면
1: 그렇지, 그렇지.
0: 혜택만 받고 소위 얘기하는 먹튀를 하는 거잖아요.
1: 그럼
0: 안 되니까. 그래서 세금 페널티를 무는 거고요.
1: 예.
0: 반면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이 이름답게 법적으로 전체 돈의 30%는 무조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묶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성격인 건데 퇴직금 전부 다 꿰가지고 다 주식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 퇴직 자금을 좀 남겨놔라. 안정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1: 예.
0: 그리고 요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노후 자금을 좀 지키라는 취지인 거고요. 게다가 아까 앞서서 제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급전 필요하면 빼는 게 좀 유동적이에요. 가능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IRP는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한 번에 빼가지고 갑자기 여행 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좀 남겨주세요 라는 그런 목적으로 법적으로 뭐 특별한 사유들을 몇 가지 정해놨어요. 뭐 중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IRP는 중간에 일부 금액만 빼가지고 쓰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불가능하다.
0: 아예 해지를 하셔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야, 그러면 여기에서 희은님 그러면 저 연금저축이랑 IRP 뭐 어떤 거 만들어야 돼요? 태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되나요? 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1: 예.
0: 재테크 고수들은 보통은 넣고 빼기 편한 연금저축에 일단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이라서 이 600만 원 한도 꽉 채우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시고요.
1: 예.
0: 그리고 아까 제가 최대 900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이 남잖아요.
1: 예.
0: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가지고 뭐 예금이나 채권을 포함해서
1: 아하.
0: 조금 더 안전단계에 굴리는 식으로 세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두 통장의 장점 쏙쏙 골라가지고 900만 원의 혜택을 꽉 차여서 받는 게 가장 똑똑한 활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오늘 좀 배웠으니까 그래도 시작을 좀 해보려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굿모닝 가족들이 들으시다가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장정도님이 ISA는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가 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ISA는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바구니예요.
1: 그러니까
0: 하나의 절세 혜택을 주는 바구니에 내 마음대로 ETF나 뭐 국내 주식이나 아무 상품을 내가 입맛대로 담아가지고 내가 굴리는 겁니다.
1: 그치.
0: 만약에 그 안에 전문 투자자가 세팅한 걸 담고 싶다. 그러면 펀드를 담으시면 되는 거인 거죠.
1: 음흠.
0: ISA 자체로는 거기에 그냥 현금 넣어둔다고 해서 돈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으셔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조영희님이 ISA 출금 기간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0: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 제가 ISA가 일반형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400만 원 이렇게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절세 혜택 만 누리고 하루만에 이렇게 쏙 빼면 곤란하잖아요.
1: 그렇지.
0: 그렇다 보니까 최소 3년은 의무적으로 묶어두세요라고 의무 보유 기간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요 3년 잘 버티시고요. 그 후로는 자유롭게 해지하실 수 있고 사실 요것 때문에 ISA 좀 답답해요. 3년 못 견디겠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상품이 생긴 이유 자체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이라고 아예 그 워딩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좀 형성되려면
1: 뭐
0: 사실 반년 1년 부족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3년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1: 아하.
0: 너무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대비 대책으로 이제 저축 형식으로 오래 묶어둘 돈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써야 될 돈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0: 그건 안 됩니다.
1: 그건 안 돼요.
0: 그건
1: 그런
0: 안 돼요.
1: 걸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0230번님이 증권사 창구 직원이에요.
0: 오.
1: 오늘 방송 듣고 통장 만드는 분들 많아서 왠지 금요일 바쁠 것 같은데 참고로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0: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은행에서 만드는 예적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성으로 굴리고 거기에서 M분의 1을 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거라서 우리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1: 예. 자, 뭐 알면 알수록 또 많은 꿀팁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라클 머니 계속 이어갈 건데 이쯤에서 노래.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0: CC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유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고모니 FM태입니다. 미라클 머니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ISA, IRP, CMA 어려운 용어인데도
3: 반응 폭발.
1: 잘 들어오 계셔서 너무 좋네요. 정성아님이 기존에 일반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ISA 계좌로 옮길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도 동일하게 절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3: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여서 이제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단계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돈을 ISA 계좌에 넣어서 네. 거기서 사셔야 돼요.
3: 맞아요.
1: 거기서 주식을 사셔야
3: 그렇습니다.
1: 돼요. 그렇습니다. 예, 통장만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공 기자님이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일반 계좌로 생각 없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억울하네요. ISA는 3년 만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전업주부도 RRP 가입 가능한가요?
3: 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거고 만기는 훨씬 뒤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3년 후에 자유롭게 해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IRP는 수입이 있으셔야 수입 증빙이 돼야 가입이 가능한 거라서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IRP랑 좀 비슷한 거 뭔가요? 하면은 제가 연금저축도 같이 설명드렸잖아요.
1: 예.
3: 연금저축은 수입 증빙이 없어도 가입 가능해서 연금저축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대신 이제 연금저축 하면은 그 뺏을 수 없으니까 예, 꼭
3: 신중하게
1: 예, 모아둘 돈, 멀리 쓸 돈을 넣어주시기
3: 그렇습니다.
1: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배우네요. 저도 이런 좀 약해가지고 희애님 없었으면은
3: 앞으로 우리 매주 똑똑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박사되는 거 아니야? 미라클 머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작고 소중한 주 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함께 저랑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시고 모르는 건 잘못 아니니까 배우면 되죠.
3: 뭐랍냐?
1: 예님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같이 인사드릴까요?
3: 좋아요.
1: 여러분 해버 굿해.
4: Good.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6: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땅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 순대. 하늘의
3: 눈이 향해 열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첫 곡은 바로 전날 초성 퀴즈로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힌트를 드린 곡이 오프닝 곡이 되는데요. 4583님께서 저는 초성 퀴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못 풀면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생각하고 풀 때면 야, 나 아직 머리 괜찮은데 이렇게 자존감이 살짝 올라가요 하셨는데 아, 어제는 역대급으로 어렵다고 하드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오늘 노래로 이분을 표현한다면 없는 건 조급함, 있는 건 여유와 자신감 아닐까 싶어요. 자, 나한테는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첫 곡 함께 들어보시죠. 7월 2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